0: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고요. 노래 균성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1: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저요 저요.
1: 어, 이건 알겠다 누군지.
0: 누굴까요?
1: 바비킴.
0: 아 그럼요.
1: 와 바비킴까지 잘하네.
0: 지금 이거 끝까지 저여줘 자기가 다 하려고
1: 사랑해 널 사랑해. 아 너무 잘하는데 캠신?
0: 아 지금 견제하시는 것 같은데요.
1: 견제 너무 들어가는데.
0: 아 진짜 너무 잘하긴 했어.
1: 저요를 지금. 아 네.
0: 2026년에도 듣는 여러분의 추억의 노래, 또 어떤 곡이 있는지 다음 사연 소개해 볼게요.
1: 1627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이 팀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색이 한 옷에 다 담겨있는 느낌으로 입고 왕큰 뿔테 안경을 쓰고 나와서 이렇게 외치던 듀엣이요.
3: 너 이제 곧 나를 갖고 장난친 거야.
4: 너 없이도 살 수 있어. 잘가라 잘가.
1: 맞습니다. 자두 강두 더 자두요. 원래는 자두 언니 혼자 자두로 활동하려고 했는데 케미가 너무 좋아서 20대부터 더 자두로 활동했었죠. 오.

0: 그리고 당시에 싸이가 먼저 옆이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자두 언니가 데뷔를 하면서 여자 싸이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 썰 아세요? 강두 오빠가 당시에 너무나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자두 언니가 마음을 다스리려고 신앙을 갖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덕에 자두 언니가 목사님과 결혼하게 됐다는. 더 자두 명곡 많지만 저는 이 곡을 신청합니다. 대화가 필요해. 이거 지금 들어도 너무나 명곡이에요.
1: 더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이 노래는 진짜 이거는 명곡 인정.
0: 진짜
1: 이 노래를 대신할 수 있는 노래는 없습니다.
0: 정말
1: 이 노래는 사실 리메이크도 많이 했고요. 저도 이 노래 같이 듀엣으로 부른 적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저도 폴킴 씨가 부른 거 들었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네. 형 혹시 그러면 더 자두랑도 뭔가 친분이 있으세요?
0: 자두랑 친분이 있죠.
1: 진짜요?
0: 그럼요, 그럼요.
1: 없는 사람 찾기 더 힘든 거 아니에요?
0: 왜냐면 노을 멤버 우리 상곤이 형,
1: 네.
0: 우리 노을의 리더죠.
1: 네.
0: 상곤이 형이 있었던 동네가 네. 또 자두가 있었던 동네라
1: 오.
0: 서로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선후배예요. 그때부터도 자두도 이제 막 밴드 활동하면서
1: 네.
0: 상곤이 형도 이제 밴드 음악 좋아하고
1: 네.
0: 그러면서 자두가 먼저 데뷔를 했죠.
1: 오.
0: 그리고 저희가 데뷔하면서 둘이 이제
1: 네.
0: 오랜만에 상봉을 한 거예요.
1: 오.
0: 잘 지냈냐.
1: 오.
0: 그래가지고 자두가 그때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게스트로도 네. 많이 나가고
1: 이 정도면 약간 연예계에서 노을을 모르면 그거야말로 불법일 것 같아요.
0: 아 근데 저희가 뭐 최근에는 이렇게 뭐 가요 프로그램을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지는 않다 보니까 딱 이때로 멈춘 거죠. 이때 그, 당시
1: 이때가 훨씬 더 귀합니다. 요즘 또 각자 활동하니까
0: 요즘이요?
1: 네. 0243번님 것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얼마 전에 자두님이 울산에 오셔서 노래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1: 오.
0: 김밥 소품을 들고 김밥을 부르시는데 여전히 목소리가 짱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뭉클하기도 하고 존경심까지 들었답니다.
1: 요즘에 밴드처럼 이렇게 꾸려서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0: 맞아요. 저랑도 같이 한번 행사 같이 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목소리가 예전하고 예전보다 훨씬 좋으시던데요.
0: 오히려 노래가 점점 더 늘고 있고
1: 네.
0: 그리고 자두는 또 대단한 게 뭐냐면 얼굴이 안 늙어요. 옛날 그 모습 그대로예요.
1: 아, 더 예뻐지셨던데요.
0: 네, 살도 더 많이 빠지고 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보면 좀 많이 놀래요. 이게 그대로예요 너는? 항상 제가 이래요.
1: 이게 신앙의 힘인가요? 9778번님께서
0: 네.
1: 저는 신화의 에릭 오빠와 닮았던 강도 오빠의 팬이었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다고요. 제 최애곡은 김밥 후속곡이었던 살고 싶어입니다. 싶어.
0: 아 명곡이다.
1: 라라라라라를 넣을 수가 없어. 라떼는 말이죠. 노래방 가서 이 노래를 부르며 중간고사, 기말고사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0: 아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 우리. 아 진짜 그때 당시에 정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장난 아니잖아요.
1: 진짜.
0: 네.
1: 아 저는 근데 갑자기 이 노래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이 자두 선배님 하면은. 나 살고 싶어 이 비브라토 바이브레이션.
0: 아 바이브레이션 빠른 편이죠.
1: 이게 진짜 너무 따라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0: 사실 발라드에는
1: 네.
0: 또 그렇게 빠른 바이브레이션이 많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1: 근데 약간 이게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가져가면 신나는 곡들이 더 신나게 느껴질 것 같아서.
0: 아 그럴 수는 있겠다.
1: 부럽더라고요 저는.
0: 네.
1: 3012번님께서 더 자두의 식사부터 하세요라는 노래 신청합니다.
0: 오랜만이다.
1: 저는 이 노래를 원곡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친구 현진이가 중3 때부터 20살 때까지 노래방만 가면 이 노래를 불러서 걔 목소리로만 이 노래를 들어봤어요. 원곡은 어떨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들려주실 수 있나요?
0: 그리고 노래 부를 때 광대를 위로 올리는 스타일이에요.
1: 아
0: 이렇게 이 위쪽 공간을 쓰잖아요.
1: 아니 자두까지 똑같이 따라하는 연예인 여기 있다?
0: 그러니까 안 늦는 것 같기도 해요.
1: 광대를 올리니까.
0: 광대를 올리니까.
1: 나도 앞으로 광대 올려서.
0: 광대 올려서 이 위쪽 근육이 탄탄하게 자리잡고. 그렇지.
1: 김민서.
0: 아니 근데 이게 제목을 쭉 보니까요.
1: 네.
0: 야 대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런데 식사부터 하자 김밥으로.
1: 김밥 먹던.
0: 일단 이런 느낌이에요.
1: 되게 약간 일상생활에서.
0: 그러니까요.
1: 자 그러면 1627번님이 신청곡 들어볼게요. 더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0: 더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듣고 왔습니다. 노래 균성님과 함께하는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1: 저요.
2: 이건 뭐예요?
0: 이거 뭐였죠? 이순재 선배님. 아 정말 하다하다 이제
1: 1544의 흥예
2: 아 진짜 너무하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하고 갔어.
0: 아니, 그 배우까지 다 미쳤다, 뮤지컬 진짜. 한다고 배우분들까지 다 해주고 가셔더라고요.
2: 아 이러면 안되는데.
0: 아 지금 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아놨더니 네. 지금 계속해서 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2: 캔이 넘치네 지금. 네.
0: 자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2: 3978님의 사연입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유행하는 스타일의 랩이 있었어요. 때려 박고 막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랩이요. 그 중에서도 역시나 최고는 아웃사이더 아닐까 싶어요. 이거 안 해본 사람 없을걸요?
3: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겁나. 사람도
2: 너무나도 외톨이 정말 대단했죠.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외톨이 때문에 노래방 진짜 많이 갔습니다. 제가 남고였는데 외톨이 한 번도 안 틀리고 완창하면 학교에서 신이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0: 맞아.
2: 물론 저는 한 번도 성공 못했습니다. 1절은 꾸역꾸역 어떻게든 성공을 했었는데 2절에서 늘 틀렸어요. 2절 시작부터 속사포 난리 나거든요. 사연 쓰면서 다시 들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승부욕 생기네요. 저 2절도 성공하고 싶어요.

0: 아니 이거 그 당시에 남학생들 중에서 이거 흉내 안 내본 사람 진짜 없을걸요?
1: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아웃사이더를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0: 어 뭐죠?
1: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
0: 아웃사이더라 가지고.
1: 아웃사이더라서?
0: 집에서 혼자 외톨이처럼 있으셨나 봐요.
1: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잘 요약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어떤 그런 시같이 그런 것도 되게 멋있는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 줄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주저리 주저리 설명할 수 있는 가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근데 그게 또 랩의 묘미니까.
1: 그러니까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아, 이때는 정말 이렇게 속사포 이렇게 랩을 빠르게 이 소화하는 능력을 네. 랩 실력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1: 아 진짜 충분히 실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조광호 씨도 그렇잖아요. 빠른 랩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0: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이걸 썼기 때문에 멋있는 거지만 네. 사실 우리가 이걸 따라한다고 멋진 래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아 정말 너무 어렵죠. 네, 이 혀가 남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혀가 헬스를 해야 되는 혀예요. 근육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0: 혀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1: 예, 예. 오. 그리고 이때 당시에 항상 이렇게 좀 멜로디컬한 이런 음악에 예, 예. 혀를 굉장히 많이 넣어가지고
0: 맞아.
1: 거기에 이제 막 랩하는
0: 네.
1: 네 그런 게 유행이었는데 그 중에 저는 아웃사이더 생각이 나고요. 네.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시잖아요.
0: 어, 또 누가 있죠?
1: MC 스나이퍼요.
0: 아 맞아.
1: 대단했죠 진짜. 네.
0: 4893번님께서 저 아웃사이더 진짜 좋아했어요. 19금 딱지 붙은 스피드 레이서라는 노래를 좋아했었는데 야. 그 노래가 그 노래예요. 그 슈퍼스타 K의 힙통령 장문봉님이 나와서 촥! 아무리 파파라치 파파라치 파파라치 촥! 그거요?
1: 뭐가 파파라치예요?
0: 아,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 아니 뭐가 파사에 파파라치가 어딨어요?
2: I'm the Korean 타크라스 이파마온 나브라스 베이브라스 캐브라스 그저스 파테인다
0: 파파라치 부르지 않았어요?
2: 파파라치 부르지 않았어요?
1: 와
0: 나 이거 들으면서 명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중 잘 돼. 아니 이게 실제 가사예요?
1: 그래서 그때 시키지 않았나요? 천천히 해보라고.
0: 오~
1: 그랬더니 아뭐 사브라키 떼브라키 파파라치 이거를 천천히 파파라치. 했었던 기억이 나요.
0: 아니 오디션에 나와서 네. 이 정도로 알리는 것도 사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진짜 대단하죠.
0: 아니 이거 가사 I'm the Korean top class hip-hop 모범 노블레스 fabulous turbulous gorgeous but dangerous 난 비트를 비껴서 제껴버리는 서미션 챔피언.
1: 아, 이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수식이 많잖아요. 그냥 난 최고의 래퍼야 한마디면 끝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노블레스 뽀블레스
0: 어려운 영어 노블레스 터블레스 고저스 막 어려운 거 많이 썼네.
1: 수로 끝나는 건 다 그때 당시 어벤져스 영어 났으면 난 어벤져스 이것도 넣겠다 그러다가 다 넣는 거지 뭐 그냥.
0: 아우 진짜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들 네. 기억하시죠?
1: 아, 너 그 진짜 추억 돋네요.
0: 이 시절 스타일의 랩 노래 신청하신 분들이 또 있어가지고 몇 개 더 네. 소개해볼게요.
1: 5968님 네. 배치기 에일리의 눈물 샤워 진짜 좋아했었는데요. 누구나 후줄근한 사랑 한 번씩 해봤잖아요. 그때 많이 들었고 진짜로 눈물 샤워 많이 했습니다.
0: 아,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죠.
1: 그 제목부터가 네. 너무 아이디어 있지 않아요? 눈물 샤워래.
0: 진짜 얼마나 울었으면.
1: 그러니까요.
0: 이때 약간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배치기를 좋아하느냐 다이나믹 듀오 좋아하느냐 약간 누가 더 잘하냐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던 것 같고.
1: 그렇죠.
0: 노래방 가서 랩 좋아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이 두 분 이 두 팀의 노래는 항상 했던 것 같아요.
1: 저는 또 배치기의 이 한 분이랑 저랑 또 훈련소 동기예요.
0: 나는 진짜 항상 행실을 똑바로 해야겠다. 네. 어디 가서 또 형한테 폴킴 알아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1: 아, 폴킴 씨는 진짜 뭐 좋은 말 할 것밖에 없죠.
0: 좋은 말 많이 해주세요.
1: 그럼요, 그럼요.
0: 오, 진짜.
1: 39112 2009년 겨울에 발매된 곡인데요. 저는 요즘도 겨울마다 이 노래를 들어요. H유진과 8G의 사랑경보. 이 노래 진짜 명곡이에요. 빨리 이 노래 찾아 듣는 겨울이 왔으면 좋겠어요.
0: 아 나 근데 오늘 이 곡 사연들 너무 좋다. 진짜 약간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1: 진짜 H.U.G는 정말 유명하죠.
0: 아 너
1: You know 넌 너무 멋져. 남자가 봐도 잘생겼어. H.U.G 정말 잘생겼고 랩도 잘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그게 바로 퍼펙트. 그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이게 이제 오고 갔었던 거잖아요. 네.
0: 아 형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요?
1: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0: 아 진짜 근데 약간 이런 조합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 래퍼분들이랑 그 여성 보컬분들끼리 이렇게 조합을 짜가지고
1: 그렇죠.
0: 네, 약간 에일리 배치기 했던 것처럼
1: 그럼요 그럼요.
0: 이런 조합들이 진짜 많았고 이런 노래들이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형이랑 이렇게 막 형 아는 분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옛날 추억들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1: 아우 시간이 후딱 가네요.
0: 오늘 중간중간 이렇게 캔에 저여저여저 나왔는데 좀 어떠셨어요?
1: 뭔가 저를 더 열심히

0: 하게 만드는 것 같은 어떤 그런
1: 자극제.
0: 네, 자극이 되었어요.
1: 그럼 다음부터는 캔 거 틀까요? 형 거 틀까요?
0: 어, 약간 자존심이 조금 상한 이걸 물어봤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아니 농담이고 그냥 그때그때 어울리는 거 틀어주세요.
1: 지금 형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균성님 보내드리면서 아웃사이더의 외톨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다음 주에 만나요.
0: 다음 주에 만나요.
1: 안녕.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

0: 저기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9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 작가 주니 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팀플레이 예술기획에서 코미디 스릴러 701호 관람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송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르베로에서 파우더 워시,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네오 클라우드 빈티지 슬리퍼,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장생천 키즈 시럽, 만수무강의 시작 무강바이오에서 속 편한 일상 라바자임 효소, 마시는 자외선 케어 선쉐이드에서 이너뷰티 음료, SNS 화제 여수언니 브랜드 봄날엔에서 달콤한 디저트, 좋은 날 좋은 커피 디커 로스터리에서 드립백 커피, 무설탕 자일리톨 캔디 자일로 큐브에서 자일로 큐브 세트를 드립니다.
4: 오 마이 갓! 내 입사 동기 폴킴! 라디오 너무 잘하잖아! 폴킴의 가요광장 청취자 여러분! 제가 모시러 왔어요! 잠시 후 2시엔 가비의 스프 라디오! 어디 가지 말고 함께해요! Please!
3: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주말 핸즈업! 여러분이 남겨주신 이야기와 신청곡들 많이 소개합니다.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놀러 오셔야 돼요. 키쿠님께서 검정 치마의 링링 듣고 싶어요. 레트로하면서도 살짝 아련하고 노스텔직한 분위기가 참 매력적인 곡이에요. 들을 때마다 감성이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하셨습니다. 끝곡으로 검정 치마의 링링 준비해놨습니다. 우리는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늘어지세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입니다. 행주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사고와 작업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방화대교를 지나서는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양대교 부근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구간 지나는 데만 30분 정도 필요하겠고요. 더 가서는 노량진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지체고요. 동호에서 천호대교 쪽으로는 작업 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항 쪽의 정체도 두 군데서 하는 작업 때문입니다.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답답합니다.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강변문호 일산 쪽 천호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남에서 가양대교 쪽으로도 차가 많습니다. 구리 쪽으로는 방화에서 월드컵대교,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후련한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시원한 바람 한 줄기에 기분이 가벼워지는 순간, 다정한 노래와 이야기에 문득 미소 짓는 순간, 평범했던 하루가 특별해지는 바로 이런 순간. 사랑하기 좋은 날이야.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더욱 행복한 해피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0: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2라디오.

잠시 후 2시에는 가비의 슈퍼라디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to save money is to stay home. 돈을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집에 있는 것이다. 주말이라고 가족끼리 외식하잖아요? 푸드코트에서 단품 하나씩만 먹어도 5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지고요. 친구 만나 커피에 아이스크림 하나 또 먹으면 2만 원! 아, 이게 끝이 아니죠. 놀이공원, 키즈카페, 핫플, 빵집까지 다녀오면 오늘 하루 10만 원이 자취를 감춥니다. 날씨도 좋은 요즘 주말이니 어디라도 나가서 놀고 싶은데 나가면 다 돈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하나! 그냥 집에 있자. 집이 나에겐 제일 핫플이다. 가비의 Super Radio. Here we go.

0: Happy Christmas.
1: 러브홀릭의 놀러와로 2026년 9월 12일 토요일 가비의 스페레디오 시작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진짜 너무해요. 밥 먹고 커피 마시면 기본으로 딱 5만원 나가잖아요. 천원샵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몇 개만 담아도 2만원 순식간에 사라지고 가끔은 좀 누구 만나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저는 뭔가 약간 후배들 만나고 이러면 당연히 제가 사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다 보니까 네, 두 명만 만나진 않으니까 굉장히 누군가 만나기 무서울 정도로 물가가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순이를 차라리 하자라는 오늘 오프닝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소비요정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집에만 있어도 돈이 좀 약간 줄줄 나가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배달 그리고 우리 그 집에서 클릭이면 너무 쉽게 물건을 살 수가 있잖아요. 참 집에서 그냥 있다 보면은 물건 살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담고는 하는데 사실 밖에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돈 쓰는 것보다 제가 더 쓰겠습니까? 집에서. 네. 좀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확실히 아끼는 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절약 모드로 강제 집순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슈퍼라디오 들으면서 밖으로 자꾸만 나가는 돈, 내가 집에 있으면 얘도 좀 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꽁꽁 집에 함께 있는 걸로 합시다. 토요일 가비의 슈퍼라디오, 큰돈 안 쓰고 들을 수 있어요. 뮤직 매니저 그리고 와쿤 씨와 함께하는 미련한 사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슈퍼라디오 도와주시는 광고 매니저님들 듣고 뮤직 매니저 시작할게요.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뻐.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헤이 헤이 뮤직 매니저, 내가 노래 하나 골라왔는데 이어서 선곡 좀 해주실래요? Can you pick a song for me? 토요일 1, 2부를 책임져주고 있는 우리 뮤직 매니저들, 주말마다 어떤 곡 선곡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난 이 노래 듣고 싶은데 사람들이 잘 모르면 어쩌지? 망설인 적도 있다고요? 근데요, 꼭 유명한 노래가 아니어도 돼요. 꼭 히트곡이나 타이틀곡일 필요도 없고요. 이 노래 진짜 좋은데 왜 아무도 모르지? 나만 듣기 아깝다 싶었던 그런 곡들 있잖아요. 혼자서 숨어서 듣지 마시고 이참에 우리 다 같이 들어보면 너무 좋잖아요. 또 라디오 듣다가 몰랐던 명곡 알아가면 더 좋고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뮤직 매니저 참여 방법

곡을 딱 선곡해서 올려놓으면요. 우리 매니저들이 다음 곡을 이유와 함께 댓글로 탁 달아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반려견 사료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시작곡으로 키키의 Hey Hi 슈퍼라디오 인스타그램에 올려놨죠. 제가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요. 요즘에 키키 이 친구들이 참 잘합니다. 네, 노래가 굉장히 트렌드하고 잘해가지고 우리 뮤직 매니저들한테 소개를 제가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한 번씩 듣고 또 그거에 어울리는 생각난 노래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약간 정말 영한 친구들이 좀 트렌디하게 듣는 음악의 스타일이 이런 것 같아요 라는 어떤 의견을 담아서 한번 추천해 드렸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뮤직 매니저 시작곡 키키의 Hey Hi 듣고 오겠습니다.

just want a little light eat the gibjarara. 키키의 Hey Hi 제가 고른 노래였습니다. 굉장히 트렌디하죠. 어떻게 보면은 내 스타일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또 우리가 익숙한 노래가 좀 잘 들리곤 하잖아요. 저도 요즘에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그냥 익숙한 노래만 좀 듣고 싶어요. 요즘에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본업이 있잖아요. 안무가라는 본업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 듣던 노래만 들으면 사람이 좀 고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억지로 또 새로운 노래를 더 듣고 귀에 익숙해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키키의 헤이 하이 제 귀에 좀 꽂혔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추천해봤어요. 최근에 키키 신곡이 나왔잖아요. 팝법 팝법 앨범에 있는 수록곡이 이 헤이 하이입니다. 타이틀곡도 좋은데 이 앨범이 수록곡도 좋다고 유명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키키의 헤이 하이에 이어질 오늘의 첫 번째 선곡은요. 웃으면 행복님이요. 상대에게 헤이 하이 하고 인사할 때 키키 웃으면 상대방도 하하하 웃어줘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래요. 가비와 함께하는 이 시간 하하.

하하 웃고 모두 행복해집시다. 자우림 하하하송 신청합니다. 와 신청하는 기술이 웃으면 행복님 기술이 너무 좋으세요. 헤이 하이 하고 키키 웃으며 상대방도 하하하 웃어준다. 와 오마이갓 내가 칭찬드릴게요 정말로. 레몬티님이요. 하이 하니까 이 아이의 1,2,3,4 듣고 싶어요 하면서 간단하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두 곡 들어야겠죠. 웃으면 행복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자우림의 하하하송. 레몬티님이 신청해 주신 이하이의 1,2,3,4 듣고 올게요.

자우림의 하하하송 이하이의 1,2,3,4 듣고 왔어요. 다음 귀빈이들이 골라준 노래 한번 가볼게요. 김강준님이요. 던의 빛이 나는 너에게. 친구에게 헤이 하이 하고 반갑게 인사를 건넨 뒤에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넌 항상 빛이 나. 진짜야. 저도 누군가에게 빛이 나는 사람이고 싶네요. 강수님, 지금 저한테 굉장히 빛이 나는 사람이에요. 네, 소중한 사연 감사합니다. 크크입니다. 님이요. 헤이의 주땜무. 와이프에게 어느 날 갑자기 헤이 주땜무 라고 하면 와이프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헤이의 주땜무 이것도 재밌는 선곡인 것 같아요. 오늘 재밌는 선곡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한번 바로 들어볼게요. 김강수님이 신청해주신 던 빛이 나는 너에게와 크크입니다님이 신청해주신 헤이의 주땜무.

0: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 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1: 매일 오후 4시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가비의 슈퍼라디오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라디오 2부 시작했습니다. 뮤직 매니저 제가 고른 첫 곡 키키의 헤이 하이에 이어서 매니저들의 선곡들을 만나보고 있어요. 다음 곡도 만나볼게요. 럭키 비키님이요. 아이유 내 손을 잡아. 이유요? 그냥요. 이 노래가 딱 떠올랐어요 해주셨고요. 불통님이요. 조이의 안녕. 인사는 늘 밝게 하는 게 좋죠. 라면서 또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이유도 좋으니까요. 많이 선곡해주시고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럭키비키님이 신청해주신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불통님이 신청해주신 조이의 안녕.

KBS 스페셜 라디오 뮤직 매니저 함께하고 있어요. Hey, Hi 라는 제목처럼 밝은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선곡 한번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우리 하이루 님이요. 김태우의 Hi, Hi. 반갑게 Hi 인사하는 이 노래가 이어지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사랑천이 님이요. 상큼하고 톡 쏘는 레몬처럼 식후 식곤증에 정신 번쩍 들 것 같은 곡. Hey, Hi로 기분 좋게 인사하고 하츠 투 하츠의 레몬탱으로 상쾌하게 하루를 보내고 싶네요. 확실히 오늘 엄청 상큼한 노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라는 그 기분 좋은 느낌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하이루님이 신청해 주신 김태우의 하이하이, 사랑천인님이 신청해 주신 하츠 투 하츠의 레몬탱.

가비의 스프레디오 뮤직 매니저. 오늘은 키키의 헤이 하이를 시작으로 우리 매니저들이 이어주신 곡들 들어보고 있어요. 피카츄님이요. 두아리파의 레비테이팅. 헤이 하이로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면 다음은 다같이 몸을 흔들 차례. 가비 DJ 특유의 흥부자 에너지에 기름을 부어줄 디스코 팝으로 라디오 현장을 당장 클럽 파티로 만들어버릴 조합입니다. 라고 하면서 추천해 주셨어요. 두아리파의 레비테이팅. 너무 신난 노래죠.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지금 분위기 오르는 것 같은데요. 젤리님이요. 키키가 최근에 엄정화 씨랑 같이 챌린지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엄정화 노래가 생각나네요. D-I-S-E-O, Disco. Oh my God. 완전 뮤직 매니저 너무 잘한다. 지금 완전 내가 듣고 싶었던 두 노래예요. 진짜. 너무 좋아요. 바로 한번 노래 듣고 올게요. 피카츄님이 신청해주신 두아리파의 레비테이팅, 그리고 젤리님이 신청해주신 엄정화의 디스코.

0: 위 제로.
1: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
0: 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0: 위 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0: 위 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 제로. 영양약품.
3: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6: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5: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9: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 라디오. 오늘 뮤직 매니저는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아쉬우니까 퀴즈 하나 준비했어요. 퀴즈 매니저. 오늘 귀빈이들의 선곡 중에 이런 제목을 가진 곡이 있었어요. 프랑스어로 사랑해 라는 뜻의 문장인데요. 이 곡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주얼리, 2번 주스, 3번 주라기 공원, 4번 주크박스, 5번 주댐무.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10분 뽑아서 반려견 사료 보내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주주클럽 나는 나 듣고 와서 3부에서 정답 발표할게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가을을 맞아 행사가 많아서인지 도로 곳곳이 무척 분주한 편인데요. 정체가 길어진 만큼 사고도

0: 도 많습니다. 먼저 구리초 강변북로 동호대교 부근 6차로에서 사고가 나 행주대교부터 1시간 10분가량 소요가 되고 있고요. 잠실 쪽 올림픽대로도 가양대교 앞둔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쪽 통과에만 30분이 넘게 소요됩니다. 이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영동대교 구간 양방향 정체되는 가운데 공항 쪽은 동호대교와 반포대교 부근 1차로에서 각각 작업이 한창이고요. 강남수산로 성산방향 관악터널한 3차로는 고장난 차로 막혀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상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사랑하기 때문에
0: KBS.
2: 잠시 후 3시에는 가비의 슈퍼라디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페셜 라디오 3부 첫 곡으로요. 5584님이 신청해 주신 싸이의 예술이야 듣고 왔어요. 뮤직 매니저 퀴즈 정답은 바로 5번 쥬댐무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10분 추첨해서 슈퍼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잠시 후엔 댄서 와쿤 씨와 미련한 사연 함께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렉렉.

0: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3: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못 떠난 사연들, 미련 뚝뚝 떨어지는 사연들, 토요일에 다 털어드립니다. 읽히지 못해 한맺힌 이야기들, 미련한 사연. 오늘 또 영락 없이 다름없이 탁 오셨어요. 토요일에 이분 목소리 안 들으면 우리가 너무 섭섭하지 소름 안 돋잖아요. 그쵸? 댄서 왁쿤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좀 잘 지내셨어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0: 네, 네, 동묘 완구 거리에 다녀오셨어요?
1: 네, 유튜브 촬영한 겸.
0: 근데 그런 거 관심 없으시잖아요.
1: 그런 관심 없죠. 그러니까 오로지 컨텐츠로 갔는데 네. 재밌더라고요.
0: 아, 그래요? 왁부볼에 좀 말랑이에 좀 맛을 들이셨어요?
1: 하루 종일 말랑말랑말랑말랑 손으로 조물조물 했어요.
0: 아,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안 그러시죠?
1: 아, 더 이상 안 그래요. 딱 그날만. 안 좋아해.
0: 제가 딱 알아요. 왁쿤 씨를.
1: 안 좋아해.
0: 관심이 지속되려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말랑에는 그렇죠. 없었을 것 같아요.
1: 네.
0: 저희가 왁쿤 씨 약간 이게 사과를 드려야 될 게 생겼어요. 지난주에 향수 논란. 네,
1: 맞아요.
0: 있었거든요. 왁쿤 씨가 향수를 20번 뿌린다고 하니까 스태프분들도 밖에서 웅성웅성 하셨대요. 지금 귀빈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풍부한데.
1: 근데 이게 예의가 아닌 건 맞아요. 향수를 많이 뿌리는
0: 아니지.
1: 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댄서고 네. 늘 땀을 흘리잖아요.
0: 네, 네.

0: 그 땀 냄새 나는 게 저는 네. 민폐일까 봐 그렇게 뿌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대중교통을 타기보다는 이제 네. 자가를 이용하니까 네. 그렇게 많이 뿌리는데 네. 근데 공공장소에서 또 얘기를 하자면 그때 공공장소였잖아요. 네. 예의가 아니긴 해.
1: 그건 아니지. 네,
0: 그건 아니지.
1: 그러니까 저희가 왁군 씨를 이제 보잖아요. 우리 스태프분들도 밖에서 오늘 네.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근데 향수 냄새가 심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네.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0: 심하진 않은데
1: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다. 그냥 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근데 우리 양심상
0: 찔려서
1: 뿌리니까
0: 좀 많이 뿌리니까
1: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대국민 사과 한번 하고 갑시다. 왁군 네. 씨 한번 사과 주세요.
0: 아 너무 죄송합니다. 야, 향수는 적당히 하는 걸로.
1: 네. 네. 저도 DJ로서 대국민 사과 드립니다. 네. 향수는 적당히 뿌리도록 하겠고요. 공공장소에선 절대로 그럴 일 없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0: 네.
1: 아, 그리고 부장님이 서류 넘길 때 자꾸 손에 퇴퇴 침을 바른다는 사연 기억나세요?
0: 네네 기억나요.
1: 네. 1410님이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그게 나이 먹으면 손가락에 기름기가 없어서 종이가 안 넘어갑니다. 부장들도 괴로워요. 아이고 몰랐다.
0: 자기가 몰랐다.
1: 아이고 이건 내가 미안하다.
0: 너무 죄송합니다.
1: 기름기가 없을 줄이야. 네. 아 이게 손가락에 기름기도 사라지는군요.
0: 진짜 신기하다. 저희도 그렇게 되겠죠.
1: 그렇겠죠.
0: 그럼 네. 저희 똑같이 이렇게
1: 네, 하겠죠.
0: 하겠죠.
1: 난 몰래 할 것 같아. 이제는 네. 내가 욕한 게 있어가지고.
0: 맞아.
1: 네.
0: 민망해서.
1: 이게 바로 카르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0: 맞아요,
1: 들어요.
0: 맞아요.
1: 내가 욕한 게 있으니까. 네. 아 이해했습니다. 그럼 저희 노래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사연 만나볼게요. 박지윤 님이 신청해 주신 어반자카파의 기분 좋은 날.

0: 미련한 사연 와쿤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9078님 읽어주세요.
1: 네, 집이 합정동인데 여친 부모님이 의정부에서 부대찌개 가게를 하셔서 여친에게 잘 보이려고 퇴근 후 항상 들려서 부대찌개를 포장해서 먹은 지 3개월째입니다. 이만하면 결혼 승낙해 주시겠죠?
0: 여친에게 잘 보이려고 퇴근 후에 항상 들러서 여친에게 잘 보이려고? 이게 잘 보일 일인가?
1: 근데 이거를 네? 알아주길 바라면 정말 모를 것 같고 네. 왜냐면은 그 의정부까지 간 걸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말하면 감동을 받을 것 같긴 해요.
0: 그래요? 네. 감동이라기보다는 약간 비효율적인 사랑 표현이다. 왜냐면 여자친구한테 직접 해줄 수 있는 사랑 표현이 많잖아요.
1: 많은데.
0: 근데 왜 우리 엄마 부모님이 하시는 의정부까지 가서
1: 왜냐면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0: 부모님한테 잘 보이
1: 결혼을 승낙받으려고 맞죠?
0: 그런가 보다.
1: 그런
0: 효과 있겠다.
1: 그런 효과 있을 것 같아.
0: 그런 효과 있겠다. 왜냐면 계속 또 보면 정이 들거든요.
1: 정이 드니까.
0: 저 사람 또 왔네. 네. 저 청년 또 왔네. 이렇게 네. 되는. 그러면은 승낙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1: 근데 3개월째 부대찌개 묘하죠.
0: 묘하지. 약간 나는 우리 딸 남자친구가 3개월째 우리 집으로 부대찌개 포장해서 오면 쟤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특이하다. 좀 특이한데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3개월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떨지.
1: 네, 일주일에 한 번은 괜찮다.
0: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1: 네, 두 번.
0: 저는 주말만 되면은 여기 부대찌개가 생각나서
1: 딱 그거다.
0: 네, 약간 그거다. 이런
1: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0: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화등님이요. 요즘 저희 집은 서로 긁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로 기분 좋은 말만 해주기로 했는데 남편이 평상시에는 살쪘다고 대놓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참 고민하더니 여보 요즘 당신 존재감이 더 커진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1: 내 스타일. 내 스타일이긴 해요. 이게 화법이 존재감이 커졌다. 제 스타일이긴 해요. 살쪘다고 말 안 하고 존재감이 커졌다.
0: 살쪘다기보다는 난 그게 낫긴 해. 그렇죠.
1: 존재감이 커졌다.
0: 어떠세요? 약간 존재감이 커졌다고 얘기하는
1: 저는 기분
0: 연인.
1: 나쁜데 네. 웃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웃고만은. 결론은 웃고만은.
0: 맞아. 웃고 말 수밖에 없어.
1: 나는데.
0: 네. 근데 이 말이 효과가 좀 덜할 것 같아. 존재감이 커졌어 하고 웃어 넘기면 내심 좀 살은 빼야겠는데 하는 말이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근데 나 살 안 뺄 것 같아 이 말 들으면.
1: 존재감이 커졌다고 약간 기분이 좋아지기도 해.
0: 존재감이 커진 거니까.
1: 네, 존재감이
0: 내가
1: 커진
0: 게
1: 거니까.
0: 아니라.
1: 그러니까. 존재감과 나는 달라 이렇게.
0: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약간 유머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1: 유머 있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0: 긁는 말 하지 않기로 했는데 또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 긁는 말이잖아, 근데.
1: 그쵸, 긁는 말이죠.
0: 비아냥이잖아. 긁는 건 안 되고 비아냥은 되는구나.
1: 그렇죠. 돌려가기는 가능하는 거야.
0: 돌려가기는 가능하구나. 알겠습니다. 3328님 사연 읽어주세요.
1: 네, 육아휴직 중인 초3 딸 아빠입니다. 더위에 지쳐 방콕만 하다가 딸 일기장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오늘도 아빠랑 집에 있었다. 너무 더워서 아빠 성격도 더워졌다. 건드리면 터진다. 세상에 저 나름대로 폭염에 안 지치려고 마인드 컨트롤 중이었는데 딸 눈에는 제가 인간 폭염특보였나 봅니다. 미안한 마음에 당장 마트로 달려가 수박 한 통 사서 바쳤네요. 딸 아빠 오늘 성격은 수박처럼 달콤하지? 하니까 씨를 퇴 뱉으며 아직은 화채 수준이야 라네요. 이 더위에 딸이랑 밀당하며 살아갑니다.
0: 귀엽다.
1: 귀엽다.
0: 아빠 너무 착하고 딸도 너무 귀엽다.
1: 딸도 너무 귀엽다. 일기장에 쓴 거잖아요.
0: 그러니까 근데 일기장 어렸을 때 쓰셨어요?
1: 네네 썼어요.
0: 근데 일기장 쓰면서 이거 엄마가 보겠지 생각하고 쓴 적 있어요?
1: 한 번도 없어요.
0: 진짜?
1: 네, 거기는 이제 저만의 공간,
0: 정말?
1: 나만의 세상,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0: 저는 엄마 볼 거라고 생각하고 쓴 적 많아요.
1: 그래서 엄마가 좀 이런 거를
0: 뭐 갖고 싶다라든지 엄마가 이런 거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1: 갖고 싶고 희망사항 엄마한테.
0: 박명록이에요 거의. 아니 볼 것 같은 거야 왠지 엄마가.
1: 똑똑하시다. 가비 씨는 역시 똑똑하죠.
0: 왠지 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암만 여기다가 뭘 써도 이 엄마 뭘 이렇게 잠금 장치를 걸어놔도 보겠지 싶어서.
1: 되게 근데 순수하게도 저는 근데 약간 좀 쿰쿰했어요 사람이.
0: 왜요? 내가 쿰쿰한 거지.
1: 저는 그거를 막 일기에 모든 이제 불만들과 욕들을 적어놓고 그걸 철저하게 숨겨요. 아무도 못 찾게.
0: 어디다가 숨겼어요 보통?
1: 저는 그 옷장 저 구석에다가 늘 쟁여놨어요.

0: 엄마도 모르게?
1: 엄마도 모르게. 아무도 안 봐야 돼. 이건 진짜? 나만의 비밀이야. 그래서 거기다 모든 걸 쓰는 거죠.
0: 우와.
1: 궁금하죠? 사람 궁금해. 궁금해.
0: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귀엽게 궁금하네요. 네.
1: 근데 이 초삼 딸 너무 귀엽다.
0: 너무 귀여워. 네.
1: 아버님도 너무 스윗하시고.
0: 그러니까 아빠 미안하다고 오늘은 달콤하지 했더니 아직은 화채 수준이야. 이게 너무 귀엽다. 이 말이. 그치? 아직은 화채 수준이야.
1: 이게 자식 키우는 기분일까요? 그쵸?
0: 그렇죠.
1: 그 행복한.
0: 엄마 오늘 근데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엄마가 나 때문에 진짜 많이 웃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의 시선이 되게 웃긴가 봐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아예 그냥 잘 모르고
1: 그냥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잘 되게, 모르면서
0: 어 맞아. 그래서 그걸 엄청 웃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제가 그것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이 생겼나 봐요. 에. 엄마는 자기 친구들을 막 보여줘요. 그리고 오늘 그 아줌마는 어땠어? 막 이래요. 아,
1: 그럼 투명하게 얘기하잖아.
0: 그 아줌마는 이래 이런 것 같아. 엄마 너무 좋아해.
1: 엄마 너무 좋아하지.
0: 우리 엄마만의 그 개그 콘서트였어요. 그게.
1: 그 순수함에 약간 말할 수 있는 것들.
0: 그리고 제가 막 그 아줌마는 아저씨의 행동을 막 따라했었거든요. 그것도 되게 좋아하시고.
1: 가비 씨 어렸을 때 특이하셨네요.
0: 네, 저희 엄마는 특이하죠. 그걸 쇼를 시키셨어요.
1: 쇼를 시키는.
0: 오디션을 계속 나는 매주 보는 거지.
1: 그 따라해봐라 엄마 친구들.
0: 따라해봐 어떻게 했는데? 그랬다. 아 재밌다. 8770님 사연 읽어주세요.
1: 군대 간 아들 휴가 나온다고 애 엄마한테 전화가 왔네요. 막내인데 1년 만에 봅니다. 너무 좋아요. 아들 온다고 애 엄마도 엄청 신났어요. 오늘 치킨 사가지고 들어가야겠어요.
0: 아, 저 아빠구나.
1: 제가 휴가 또 나온다고. 군인 시절이 또 생각이 나네요. 이게 진짜 예, 모든 부모님들이 그것만 기다리세요.
0: 진짜
1: 예, 아들 첫 휴가.
0: 그러니까 예. 면회 가서 볼 수는 있지만 휴가 나오는 거는 되게 예,
1: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0: 첫 휴가 때 뭐 하셨어요?
1: 전 첫 휴가 때 네. 모든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리스트에 있었던 거. 근데 그게 엄마가 도와주시거든요.
0: 아 진짜.
1: 왜냐면 엄마 밥상에 빠질 수 없어요. 그
0: 아,
1: 리스트에.
0: 아 진짜. 그래서 엄마 나 이 반찬 먹고 싶어. 이 메뉴
1: 저 반찬 먹고 싶어. 하면 휴가 때마다 엄마가 그걸 늘 늘 다 해놓으시고 사놓으시고.
0: 참 고맙다.
1: 네, 근데 또 엄마는 그거 해주시는 또 재미가 있으신가 봐요.
0: 네.
1: 대한민국 어머님들은 그걸 다 또 해놓고 그 군대 간 그 아들이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세요.
0: 맞아. 사랑하는 네. 사람한테 베푸는 게 행복이에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0: 맞습니다. 오늘 약간 훈훈한 사연들도 많은데요. 저희 한번 노래 두 곡 듣고 4부에서 다시 만날게요. 네. 노래는요. 4820님이 신청해주신 체리필터의 달빛소년, 9951님이 신청해주신 세븐틴의 손오공.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4: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3: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4: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3: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해.

0: 가비의 슈퍼라디오.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라디오 미련한 사연 와쿤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와쿤 씨, 내가 보낸 문자는 며칠째 답장 안 하면서 SNS에는 계속 업로드하는 친구, 뭐라고 한마디 해줘야 되죠?
2: 왜 그렇게?
1: 아주 킹받고 열받는 사연들만 모아왔어요. 첫 사연부터 굉장히 강렬하다고 합니다. 와쿤 씨가 읽어주세요.
2: 자, 볼까요?
1: 네, 1461님의 네. 사연이에요.
2: 친구 땡땡아, 결혼 잘했지? 그 남자 빚이 많단다. 내가 감수하려 했지, 사랑했기에. 근데 생각지 못하게 네가 데려간 거니 어이가 없었는데 손익 계산 따져보니 잘 됐다고 생각해. 친구들도 네 결혼 생활이 매우 기대된다네. 난 관심 없고 네 팔자다. 지금 여행 중이지 잘 즐겨라.
1: 와, 와. 친구의 약혼남을 뺏은 사연이네요.
2: 뺏은 사연이네요.
1: 근데 그 남자?
2: 빚이 많다. 많아. 와.
1: 알고 결혼했겠죠?
2: 그쵸.
1: 네. 와. 어떤?
2: 본인이 뿌리는 거예요. 그쵸?
1: 뭐야
2: 거두는
1: 이거?
2: 거고.
1: 무슨
2: 그러니까.
1: 와, 와. 친구의 남자친구를.
2: 근데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1: 네. 완전 다행이지. 네.
2: 빚 이거 감수 안 해도 되잖아.
1: 완전. 네. 그리고 이런 그 이런 드라마 있어요. 이런.
2: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뭔지 아시죠? 이런 드라마 있어요.
1: 어,
2: 맞아요.
1: 약간 남자친구를 뺏었는데 그 남자가 네. 어차피 나한테 좋은 남자 아니었는데 네. 네가 가져가라. 약간
2: 맞아,
1: 이런
2: 맞아.
1: 느낌이었거든요. 네. 아, 1461님 그래도 아, 좀 약간 마음에 상처가 많았을 것 같거든요.
2: 아,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쿨려가 돼봅시다 우리.
1: 어,
2: 그쵸?
1: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 돌아와요.
2: 맞아요.
1: 맞죠.
2: 카르마.
1: 카르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 인생 즐겁게 살아가는 데만 신경 쓰시면 돼요.
2: 네.
1: 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461님.
2: 진짜요.
1: 이혜경님이요. 어제 저녁에 남편이 혀짧은 소리로 자기야 내일 아침에 계란 입혀서 설탕 뿌리고 토스트 해주라고 하길래 아침에 일찍 맹글어줬더니 실컷 다 먹고 나서 아유 밥이 훨씬 낫다 이러네요. 한 대 쥐어박으려다가 출근길이라 참음요 라고
2: 한 대 쥐어박죠.
1: 그니까
2: 어.
1: 이게
2: 얄미워서.
1: 진짜 네. 아니 이렇게 애교 부려놓고 밥이 흘렀다 약간 근데 보니까 우리 부모님 생각나지 않아요?
2: 저 방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들은 특히 어머님들 뭐 좋은 식당 데려갔잖아요. 막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딱 식당 나와서 야, 맛 돕더라.
1: 맛 하나도 없다.
2: 맛 하나도 없더라. 야, 내가 한 게 더 맛있다.
1: 집에서 한 게 그리고 엄마 특 뭐 먹고 여기에 뭐 들어갔네.
2: 감배 싸. 네, 재료 감배 싸.
1: 가지 들어갔네.
2: 아, 가지 들어갔네. 미염 들어갔네. 미염 너무 많이 들어갔네.
1: 감별 엄청 많이 하시고.

0: 하나도 맛없다. 이거 많이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너무 많이.
1: 이거 얼마야고 싸면은 괜찮네. 비싸면 이 돈 주고 먹을 거 아니다.
0: 아니 오랜만에 데리고 나왔는데 이거 얼마야서부터 뭐 집에서 먹는 게 훨씬 낫다. 저기서 먹는 게 훨씬 낫다. 이러면은 기분 안 좋죠.
1: 남편분이 약간 어머님 틱하시네요.
0: 그러나 봐. 이거 진짜 얄미웠겠다 근데 형님. 0285님 사연 읽어주세요.
1: 네, 자취하는 딸에게 반찬 과일 갖다 줬어요. 그런데 딸 자취방으로 가는 길에 빈 그릇 내놨으니까 반찬 놓고 가라는 문자만 왔어요.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잘 사는지 얘기 나누려고 했는데 속이 상하네요. 딸, 너 앞으로 이러면 국물도 없다.
0: 참 그래. 딸들이 어렸을 때는 진짜 없으면 죽을 것 같이 굴더니 좀 크잖아요.
1: 좀 크면
0: 좀 이렇게 그리고 인생 좀 약간 현란하게 재밌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맞아, 우리가 이제 맞아. 뭐 고등학교 뒤에 뭐 혹은 20살 초반부터 막 중반 막 이렇게 재밌잖아. 현란하게 재밌죠. 재밌잖아요. 에이. 그때 엄마 생각이 잘 안 나.
1: 그 왜 안 날까요? 근데 이게 딸뿐만이 아니라 아들들도 그래요.
0: 아들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1: 맞아요.
0: 저는 지금도 살짝 엄마한테 이렇게 막 되게 살갑게 굴지는 못하는데 마음엔 항상 있거든요. 엄마 없으면 안 된다는 게. 근데 그게 잘 표현이 잘 안 돼.
1: 잘 안 되죠.
0: 예.
1: 아, 자, 왜 그럴까?
0: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 엄마한테 드리고 싶은 제안은 우리 엄마만의 인생을 한번 지금부터 살아보세요. 아예. 그냥 아예. 아예. 여행도 혼자 한번 가보시고 뭐 국내 여행이라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나만의 스타일도 한번 개발해보시고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1: 맞아 맞아.
0: 이게 약간 남자친구랑 비슷하다. 처음엔 나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남자친구가
1: 맞아.
0: 좀 지나면 나한테 관심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내가 매달리면 안 돼.
1: 맞아.
0: 그때 매달리면 안 돼. 그때? 그래? 그럼 나는 더 나만의 시간을 갖지?
1: 난 욜로 할 거야, 이렇게.
0: 이런 식으로.
1: 그래서 어머님도 그런 생활을 조금 해보시면.
0: 맞아. 그러면 또 우리 자식이랑 할 말이 더 생긴다?
1: 맞아.
0: 내가 최근에 이걸 해봤는데 너무 재밌더라. 내가 요번에는 여길 가봤는데 참 좋더라.
1: 아니면 어머님이 너무 즐기다 못해. 갑자기 반찬이랑 과일 안 갖다 줄 수도. 그럼 이제 딸이 먼저 연락 오는 거야.
0: 엄마 언제?
1: 언제 와? 이렇게. 나 엄마 바빠. 지금 놀아야 돼.
0: 반찬만,
1: 뭐 해야 돼?
0: 반찬만 놓고 가라고 하지 않았나?
1: 맞아. 그렇게 하시면 어떨지.
0: 아 나만의 상상인데 제안 한번 드려봐요. 네. 네, 그럼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L님이요. 지하철 환승 통로 걸어가고 있는데 제 앞에서 걷던 사람이 갑자기 우뚝 멈춰서는 바람에 덩달아 부딪혔어요. 근데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더라고요. 아니 사람 많은 곳에서 갑자기 멈추면 뒷사람들은 어떡하라는 거죠? 하면서 이제 환승하실 때 딱 멈추면은 뒤에 부딪히잖아요.
1: 맞아요.
0: 왜 갑자기 멈추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안 되죠 사실.
1: 되게 충격적인 일이 있으셨나? 그래서 걸음도 못 걷는 거야.
0: 갑자기 집에 놓고 온 뭔가가 생각났나?
1: 뭔가 생각나거나.
0: 아 이러면서?
1: 네. 근데 저도 이런 적이 많아요. 갑자기 우뚝 서시는 분들이 계세요.
0: 맞아.
1: 통행에.
0: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가 없이 죄송하다는 말 없이 그냥 이렇게 가시면 좀 기분이.
1: 맞아요.
0: 참 사람이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아요.
1: 맞아요.
0: 이것도 좀 웃긴 게 운전할 때도 아 저 사람 왜 저래 하다가도 깜빡이 키면 그럴 일이 있었겠지.
1: 맞아 그렇게 돼.
0: 왜 그럴까요?
1: 깜빡이 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의가 중요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기본적인.
0: 표정과 예의, 예의 이런 제스처가 참 중요합니다.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이두중님이 신청해주신 BTS의 불타오르네.
2: 불타오르네.

0: 용서해줄게.
1: 토요일 코너 미련한 사연 댄서 와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 5분 전에 와서 이거 오늘 안에 부탁드려요 하는 상사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2: 왜 그렇게?
1: 왜 그렇게 사연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장 생활에서 킹받는 사연들 많잖아요. 모아왔어요. 네, 네. 박진우님 읽어주세요.
2: 네, 회사 후배가 당직을 일부러 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가끔 당직 한 번씩 해서 비상금 만들고 싶은데 후배가 돈 모은다고 계속 당직하겠다고 해서 고민 아닌 고민이에요.
1: 아, 이런 것도 있고. 나도 그래서 궁금했어. 당직을 하면 혹은 야근을 하면 수당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직장 맞아요.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은 돈 더 벌고 좋지 않나? 뭔가 약간 뒤에 할 일 없을 때는 더 있고 싶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끔찍이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야근이랑 당직. 그래서 아 그냥 그 돈 받고도 더 하기 싫은가 보다 했는데 종종 이러신 분들이 있나 봐요. 회사 후배가 지금 일부러 자기가 당직하겠다고 돈 모으겠다고.
2: 근데 말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왠지 후배가 그 하기 싫은 걸 수도 있어.
1: 맞아.
2: 아니면 잘 조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1: 맞아. 네. 후배야, 너 혹시 당직 나 이번에 요거 해도 돼? 나도 좀 돈 모아야 될 것 같아서 가볍게 물어봐도 아 선배님 나 알겠습니다 하고 너 맞아, 좀 들어가고 싶은데 나랑 이제 띄엄띄엄 하자.
2: 그렇게
1: 네가 월수금 내가 화목을 할게. 이런 식으로.
2: 맞아.
1: 이거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
2: 후배가 하기 싫을 수도 있다.
1: 맞아.
2: 올 타임으로 하기 싫을 수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게.
1: 그리고 이거 누가 한 명이 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2: 맞아.
1: 장명근님이요. 가비 누나 회사 일주일 쉬고 왔는데 제 할 일은 그대로 남겨져 있네요. 탕비실 간식도 텅텅 비어있고 사무실 비품도 다 떨어지고 저 올 때까지 간식도 못 먹었다고 빨리 주문하라고 옆에서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인터넷으로 시키는 것도 귀찮다고 아무도 안 해놨네요. 아이고 왜 그래.
2: 막내신가?
1: 막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 하는 직업 말고 다른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청소라든지 뭐 탕비실 간식 채우는 일이라든지 비품 채우는 일이라든지 이게 약간 막내가 할 일, 도리여서 하는 건데 이거 없으면은 해주셔야지.
2: 맞아.
1: 나머지 분들이 이거 기다리고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2: 그러니까 그리고 쉬러 갔는데
1: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거 다 채워 빨리 채워놔. 뭐야 콩쥐야 진짜. 뭐야
2: 그러니까.
1: 신데렐라야 뭐야. 아이 이러면 일하기 싫지.
2: 그치.
1: 같이 일하는 사이에서 없으면 좀 채워주고 하는 게 동료 아닙니까?
2: 그러니까요.
1: 네. 이거 좀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3972님 사연 읽어주세요.
2: 네, 직장에 정말 애매하게 무례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한데 유독 저한테만 말투가 툭툭 던진 느낌이고 부탁할 때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처음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는데 주변에서도 너한테만 좀 그런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대놓고 뭐라 하기에도 애매하고 계속 참기도 답답하고 직장에서는 일보다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1: 그렇더라고요.
2: 진짜요. 이게 사람관계 너무 힘들어요.
1: 맞아. 그 직장이 참 괴로운 게요. 와꾼 씨 우리는 프리랜서니까 또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이다.
2: 그쵸.
1: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직장은 매일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매일 나한테만 툭툭거리는 것 같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만 싫어하는 것 같고 그러면 괴롭단 말이에요.
2: 이거 말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말해봐라.
2: 근데 저도 약간 그럴 때가 있어요. 수업할 때 댄스 수업할 때 좀 빼쭉한 수강생이 있어요. 약간 뭐 대답도 잘 안 하고 내 수업이 마음에 안 드나? 그냥 뭐 대답할 때도 이래버리고
1: 그렇게 또 눈치를 보는 스타일이니까
2: 눈치를 보는 스타일이니까
1: 맞아.
2: 그랬을 때 저는 얘기하거든요. 수업에 혹시 힘든 게 있어? 이렇게 그럼 이제 아니요 전혀 없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너의 반응을 보고 좀 내 수업이 별로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전혀 아니다.
1: 아 근데 이거는 저기 와꾼 씨가 선생님이어서 괜찮고,
2: 그래서 또 쉬운 걸 수도 있다
1: 쉽고 이게 직장 상사거나 혹은 뭔가 약간 동료면 그 일만 하는 사이인데 뭐 저렇게까지
2: 그리고 너한테만 좀 그런 것 같다
1: 라고 다른 사람들도
2: 좋아하나? 좋아하나? 미안.
1: 좋아하나?
2: 나 착각했다 또. 나 좋아하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
1: 좋아하나?
2: 네, 착각의 일부로 약간, 나 좋아하나? 왜 너는
1: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니 어때요? 참고치리님이 나 좋아하나 저 사람? 아 진짜 미모.
2: 예. 아 나 미모.
1: 동성일 때는
2: 나 질투하나? 와 가비 씨 나랑 생각하는 거 너무 똑같다. 저희가 약간 도끼병이 있나요?
1: 있어요. 네. 그래서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우리는. 아, 어차피 말 안 할 거면 나 혼자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 나 좋아.
2: 나 좋아하나?
1: 나 질투하나?
2: 나 질투하나?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1: 내 마음의 환경은 내 머리가 또 만들어 주는 게 있어요.
2: 네, 내가 맞아요.
1: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로 선택하면 좀 편한 것도 있어.
2: 네,
1: 얘기할
2: 맞아.
1: 거 아니면
2: 얘기할 그렇게, 거 아니면
1: 그렇게 생각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난 그리고 직장 상사 킹가비에서 직장 상사 다루는 킹가비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어요. 나한테만 빼쭉하게 군 상사를 나도 그냥 똑같이 빼쭉하게 다른 선배한테 잘하고
2: 킹가비스럽다.
1: 그 선배한테만 아 네 이렇게 하고 다른 아 선배님 다른 와, 선배님한테 하고
2: 너무 좋은 방법이다. 너무 좋은 방법이다. 다른 선배님들한테 애교 막 섞이다가 그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1: 그 싫어하는 사람 나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딱 그냥 그 정도만
2: 네,
1: 하는 거예요.
2: 네, 그 정도만. 오, 너무 괜찮은 방법이다.
1: 그러면은 약간 그 선배가 인정받고 싶어서 나한테 좀 이렇게
2: 이 방법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1: 아, 그러니까 웃긴 방법이죠. 네, 웃긴 방법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그냥 착각하는 방법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아, 저희 또 이제 왁군 씨 가셔야 될 시간이에요.
2: 저 또 떠나가나요?
1: 네, 또 떠나가는 시간인데 오늘 남은 주말에 왁군 씨는 뭐 할 예정이세요?
2: 저는
1: 이번에?
2: 주말에 이제 대회 같은 거 있어서 이제 대회 심사 보고 그럴 것 같아요.
1: 오케이, 또 본업을 하시는 본업으로. 모먼트 좋습니다. 그럼 왁군 씨 보내드리면서요 김경민 님이 신청해주신 김현우의 이별 택시 듣고 올게요. 왁군 씨 안녕히 가세요.
2: 네, 다음 주에 봬요.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

0: 기엔 모두 페라민 큐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5: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5: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6: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7: 가비의 슈퍼라디오.
8: 가비의 슈퍼라디오에서 준비한 9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구단 올인원 마사지건,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귀빈이들, 오후 2시에 뭐 하세요? 혹시 시간 되면 가비의 스브레디오 놀러 오세요. 귀빈이들을 위한 선물 잔뜩 준비해 놨으니까요. 사연 보내고 선물도 꼭 받아가세요.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페셜 라디오. 오늘도 끝이 났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나가서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끝곡이에요. 정미정님이 신청해주신 헤이지의 Fallin. 그럼 바이.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차도 많고 돌발 소식도 많은 토요일 오후 시간인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화도 부근과 덕소 3패부터 강일 쪽으로 상행선 정체 부쩍 늘어 있고요. 서양고속도로 서울 쪽 팔탄 분기점 부근 3차로는 고장난 차로 막혀 있습니다. 수건 제1수단선 경기 서쪽으론 양방향 자유로 부근과 송내를 중심으로 경기 동쪽으론 판교에서 구리 쪽 성남과 부람산 터널에서 사패산 터널 구리에서 판교 방향도 남양주와 서하남 송파 부근으로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서울시대는 잠수교 올림픽대로에서 반포로 램프로 진입하는 분기점 하위차로가 추돌사고 차량들로 막혀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열심히 김치찌개 끓여줬더니 앉자마자 아 날도 더운데 뜨거운 음식 워스트다 워스트.
2: 아 이 표현이 너무 얄밉다.
1: 어, 이분도 바로 유언장 느낌이 나는데요 지금?
3: 유언장 느낌.
2: 아, 워스트다 워스트란 말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뜨거운 뚜배기에 맞아 워스트라는 말 남기시고 밥상머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1: 아 진짜 네. 웃음도 이제부터 이현우의 음악 앨범입니다.
4: 여친이랑 헤어졌어요. 책상에 붙여놓은 여자 사진 그냥 둘까요 뺄까요? 붙여놓으면 추억들이 좀 막 아련아련 떠오르죠. 그 촛불이 아른아른 거리죠. 향초 세트 선물로 서혜영님 고1 딸이 맨날 노래를 불러제끼는 너무 못해요. 복권 학원을 보내줄까요? 음취도 살게 내버려 둘. 예, 그냥 음취도 살게 내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괜히 바람 넣어가지고. 자 음취 박취 군치 김치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7시까지의 선물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명분 있는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나 왜 이렇게 잘하지?
5: 사랑하기 때문에 KBS
6: 잠시 후 4시에는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자, 미라클 정주경님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왔어요, 왔어. 오늘도 미라가 내게로 왔어. 정준아, 안정준아, 늘정준은 정주경님. 오늘도 미라는 제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잘 듣고 계시죠? 우리 주경님도 미라클 여러분도 귀만 살짝 대고 계십시오. 그럼 미라가 똑똑 여러분 곁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0: 네, 귀만 대고 있으라 하니 대구에서 귀대고 있다고 본인의 개그를 뽐낸 예. 미라클이 생각합니다. 대구에선 귀대고 있어요. 예. 대단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대단한 개그예요. 맞습니다. 개그맨이 별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러다 점점 탄탄하게 쌓여서 최고의 개그맨이 되는 겁니다.
1: 이분 개그맨 되는 거예요, 그러면?
0: 모르죠. 더 웃겨야죠. 네. 생긴 거에 비해 생긴 걸로 인해서 더 승승장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지켜볼게요.
0: 좀 재밌게 생기셨다면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1: 예. 자, 미스터 라디오는요, 우리 미라클들이 언제든 편하게 기댈 수 있도록 늘 자리에 있을 거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주말 오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의 목소리 좀 얹어봐도 되겠죠? 자, 여러분은 오며 가며 미라를 즐겨주십시오.
0: 오늘도 여러분들은 미라에 귀만 대세요. 귀대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KBS 쿨 FM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 오늘 토요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1: 네, 오늘 첫 곡은요 화이트의 네모의 꿈 2244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미라를 들어야 하루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0: 그래요.
1: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주말 오후 지금이 딱 나른한 시간이죠. 2시간 편하게 부담 없이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늘 귀대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예, 정말, 그렇습니다.
1: 정말 부담이 없습니다.
0: 부담 없이 들어주십시오.
1: 네, 네,
0: 정말 자, 지금 좀 나른하긴 한데 네. 네, 그래도 잘 견뎌주시고.
1: 그러니까요. 부담 없이 졸리면 그냥 주무세요. 라디오 틀어놓고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대신 네. 예, 미라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0: 네.
1: 자, 오늘 어떤 분들 계실까요?
0: 오늘 정말 원 없이 듣는 최원일 씨.
1: 네.
0: 지금 이 현상을 알고 계신 김현선 씨.
1: 예.
0: 네. 우유빛깔 우윤성 씨. 그다음에 5627, 2346 그리고 미라클 여러분 함께합니다.
1: 자, 우리는요 광고 함께 듣고요 미라철도 891 퀴즈로 돌아옵니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6: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메디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2: 우리 아이 락토핏,
1: 바쁜 하루를 보내는
2: 어른들도 락토핏,
1: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2: 우리 모두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자, 미라클 반 친구들 주목. 자, 오늘은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할 거예요. 우리 윤시릴로 콩 깔았나요?
5: 콩? 콩이 뭐예요? 호아, 키나야, 너도 콩 깔았니? 완두콩? 강낭콩? 콩이 뭐지?
4: 선생님이 말하는 콩은 KBS 라디오 어플 콩이에요. 콩을 깔면 전 세계 어디서든 미스터 라디오를 들을 수 있어요. 사연도 보낼 수 있고요. 무엇보다 무료랍니다. 굉장하죠?
5: 우와, 그럼 나도 당장 콩 깔아야지 선생님. 콩콩콩.
4: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콩깔기 노래를 불러볼까요? 자, 하나 둘 셋.

0: 세계에는 안녕하십니까. 이 열차는 미나철도 891, 미나철도 891호 열차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실 윤정숙 기관사입니다. 우리 열차는 선선해진 바람을 맞으며 시원하게 달립니다.
1: 나가을 타나 봐. 네가 그리워진 네 밤 나 혼자 널.
2: 자, 여러분의 사연이 가득 실린 카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가득한데요. 그럼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3: 네.
2: 1618님, 아침 저녁으로 날이 선선해진 것은 너무 좋은데요. 환절기가 오니 비염 때문에 너무 고생이네요. 코속이 간질간질 재채기 연발입니다. 당분간 밀가루 음식을 끊고 알러지 기운을 떨쳐내야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아, 요즘에 기침하시는 분들, 재채기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네. 이 가을에 비염 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네.
2: 자, 우리 소세지 빵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3: 네.
2: 자, 0604님은요 초2학년 영어학원 가는 길에 같이 듣던 쌍둥이가 이제 쌍둥이 1이 되어서 토요일 과학학원 가는 길에 듣습니다.
3: 쌍둥이.
2: 윤정수 남창희 선생님들 여전히 있다고 좋아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가르친 게 없는데 이렇게 선생님 소리도 듣고 참.
3: 초등학교 2학년이 예. 중학교 1학년이 되다니. 와우.
2: 당연하죠. 중학교 1학년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될 수는 없잖아요.
3: 그럼 무슨 그럼 참 정말 그 감, 예. 감성 없는
2: 예.
3: 네. 중1이 초2가 될 수는 없다.
2: 그렇죠. 초2가 중학교가 되는 건 맞는 거니까요.
3: 훌륭하다. 예. 훌륭해.
2: 시간이 진짜 빠르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3: 네.
2: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키즈들이 커가는 과정을 저희가 보면서 정말 뿌듯하기도 하고
3: 네.
2: 예. 아, 시간이 빨리 가서 좀 약간
3: 덜컥 겁도 나요.
2: 겁도 나고 진짜 그러기도 한데요. 우리 끝까지 가봅시다, 여러분들. 도대체 어떤 일이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한번 끝까지 가봐요, 우리. 자, 소세지 빵 보내 드릴게요.
0: 자,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열차 여러분께 선물 드린 퀴즈에게 정착하겠습니다. 사연 속에 퀴즈가 숨어 있으니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맞추십시오.
2: 자, 미라클 1999님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우리 언니가 드디어 신혼집을 장만했어요. 신혼집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직접 그린 이것 그림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붓을 들고 칠해봅니다. 자, 미라클 1999님이 그리고 있는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천재 윤정수 씨가 힌트 주십니다.
3: 자, 우리 미라클 중에서도 이거를 집에 걸어놓으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현관이나 거실에 걸어두면 밝은 에너지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노란 색감이 집안 분위기를 확 밝혀주는 이것은 뭡니까?
2: 제가 참 좋아하는 화가 고흐의 그림에도 이것을 그린 그림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무궁화, 2번 해바라기.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소세지빵 보내드립니다. 노래 듣는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자, 노래는
3: 네?
2: 이분들의 노래입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0: 자, 미라철도 파괴 퀴즈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미라클 1999님이 그리고 있는 이것은 바로 2번 해바라기입니다.
1: 네, 그래서 듣고 온 곡이 해바라기의 노래였죠. 행복을 주는 사람 함께 듣고 왔고요. 자, 선물 받으실 퀴즈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를 꼭 확인해 주세요. 자, 미라철도 891호는 사연을 싣고 여러분의 사연을 계속 만나봅니다. 3521님, 네. 대학생 아들과 아침부터 싸웠습니다.
0: 하하이.
1: 아유, 말 한마디 안 하고 무건수행 중입니다. 끼니마다 밥은 꼬박꼬박 얻어먹네요. 엄마 미안해 한마디면 사료로 녹을 것 같은데 절대 안 하네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0: 그것을 기다리지 않는 방법들을 혹시 MBTI 중에 그런 성향들은 빨리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과를 받아서 한마디면 풀어진다.
1: 네.
0: 예, 그럴 거면 안 듣고 풀어지는 게 낫습니다. 들어야 풀어진다. 그럼 안 듣고 풀어지는 방법을 본인이 개발하면
1: 침박한 논리네.
0: 본인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1: 그래요.
0: 예, 본인이 편안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1: 네.
0: 예.
1: 그래요. 그럼 그냥 푸세요.
0: 그냥 풀어야지 뭐 자식을 예. 어떻게 할 거예요.
1: 그래요. 예. 예. 자,
0: 어떻게 할 겁니까? 야, 이 자식아. 그럴 겁니까?
1: 오, 주연 선생님인가요?
0: 자식에게 야, 이 자식아는
1: 예.
0: 그래도 또
1: 자이 자이 자스가 이렇게
0: 차라리 그거 괜찮네요.
1: 예.
0: 내 자식에게 자이 자이 자식아.
1: 예.
0: 좀 차라리 뭐 그냥 그러고 말 것 같네요. 왜 이러지 우리 엄마가 뭐 그러고 말 것
1: 네,
0: 같네요. 예.
1: 그래요. 자, 소세지 빵 보내 드릴게요. 9587님, 오미완. 저는 양파 파종을 하며 들어요. 올해 심어 내년에 수확을 하는데 풍년을 기원하며 열일합니다. 미라 들으면 된다 된다 양파 풍년이 된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양파밭에 꼭 미라를 틀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양파가 정말 잘 자라서 내년에 풍년을 맞으실 것 같습니다.
0: 그러길 바랍니다.
1: 네, 네. 작게라도 틀어놓으세요. 꼭 틀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세지 빵 보내드릴게요.
0: 자, 계속해서
2: 오리얼 찾는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두 번째 퀴즈의 정답입니다. 저 사연 속에 퀴즈가 있으니 문제를 듣고 정답 맞추십시오.
1: 자, 미라클 9675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거 선수가 꿈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보성에서 연습하고 집 가고 있어요. 엄마가 미스트 라디오 좋아해서 저도 같이 들어요. 9675 미키즈의 사연이었고요. 우리 미키즈가 배우고 있는 이것 어떤 운동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태능인 윤정수 씨가 힌트를 주시죠.
0: 네, 이 운동은 공을 쳐서 홀 안에 집어넣는 스포츠입니다. 넓은 잔디 위에서 경기를 하고 우리나라의 레전드라면 셰리 팍 박세리 선수가 있고요.
1: 네,
0: 자, 뭘까요? 이 스포츠.
1: 그렇습니다.
0: 예.
1: 이 스포츠는 어떤 스포츠일까요? 여러분들 보기 드립니다. 1번 골프, 2번 야구. 자, 정답 보내시고 문자번호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소시지빵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는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양동근이 부릅니다. 골목길.

0: 와디디야.
1: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2: 자, 미라철도 파굴 퀴즈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정답은 1번 골프입니다. 골프.
3: 그렇습니다. 골프였고요. 자, 퀴즈 당첨자 명단은요 홈페이지 선고표를 꼭 확인해 주세요.
1: 눈동자는 불타오르고.
3: 자, 4527님께서 하루가 멀다 하고 딸이 시킨 택배가 옵니다. 그놈의 운동복은 왜 멀쩡한 걸 두고 또 사는 건지 정말 이해는 안 되지만 저것도 한때이지 싶어서 놔둡니다 라고 해줬습니다.
2: 뭐 놔두긴 하셔야 되는데.
3: 그래요.
2: 예, 뭐 이유가 있죠. 예, 네. 뭐 이렇게 저렇게 이유가 있죠.
3: 네, 우리 놔두면 이제 본인이 돈 벌어가지고 본인이 사서 입기 시작하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돈 잘 벌면 또 계속 할 수도 있고 뭐 지켜봐 주시죠. 자, 소세지 빵 보내드릴게요.
4: 자비라 철도 발굴로 오늘 여러분의 사연을 싣고 여기까지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노래는 장현주의 Something Special.
3: 예.
4: 네, 듣고 입으로 오겠습니다.
3: 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1: 매일 저녁 8시 태양도
2: 저 고경표도 함께 들을게요.
3: 대성도 듣고 있을게요.
2: 오마이걸 효정의
1: 볼륨을 높여요.
3: 볼륨을 높여요.
2: 많이 사랑해주세요. 정나잇.
4: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0: 분노가 콸콸콸.
1: 분노킹 레전드. 자, 여러분의 분노 공감 폭발 사연 다시 만나보는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나게 됩니까?
2: 지난 6월 17일에 소개했던 미라클 모자불사. 모두가 자신의 불안과 싸우고 있다, 이분의 사연입니다. 친구 정순이한테 남친이 생겼는데 하필 정순이 남자친구가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는 곳으로 운동을 다니는 상황. 내 몸 관리하러 다니는 헬스장에서 남의 남친 관리까지 떠맡게 되는데요. 그 분노의 현장 속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0: 분노가 콸콸콸.
1: 미라클 모자불사. 모두가 자신의 불안과 싸우고 있다. 자, 무슨 불안? 남창희 씨 설명해 주시죠.

0: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한테 오랜만에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덕분에 제가 좀 편해졌어요. 남친 없을 때 매일 전화해서 귀찮게 했거든요. 근데 이젠 둘이 데이트한다고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 사이 저는 운동도 시작하고 도서관도 가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근데 주말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집 앞이라고 당장 나오라는 거예요. 아, 머리 안 감았는데 그냥 모자 쓰고 나갔는데요.
1: 여기야, 이리 와. 아, 빨리 와. 왜 이렇게 늦냐? 니네 집 앞까지 왔는데 네가 먼저 나와 있어야 맞지? 아유 참. 모자는 뭐냐? 어머, 또 옆을 보니까 디자인 이쁘네. 놔주라. 아유, 마실 거 네가 저 시켜서 와. 난 아 마시고 있어.
0: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까칠하더라고요. 아무튼 주문한 커피가 나왔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1: 아니, 나 할 말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맨날 늦게 와? 설명할 시간도 부족하게.
0: 근데 토요일인데 남친 안 만나?
1: 걔 얘기 좀 하지 마라. 짜증나니까. 진짜 확 그냥 끝나버릴까 보다.
0: 남친이랑 싸웠대요. 그러면서 남친 이야기를 한 바가지를.
1: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정말 아니지 않니? 너 알지? 내 남친이 트레이너잖아. 몸이 얼마나 좋겠어.
0: 아, 트레이너야? 어디 헬스장?
1: 아니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너 저 우리 남친 내가 안 보여줬구나. 맞다, 네가 반할까 봐 안 보여줬나 보다. 그러면 내가 오늘 보여줄게. 잠깐만, 자 여기. 아, 이거 아니네. 이거 전남친. 잠깐만. 어? 여기 있다.
0: 잠깐만, 이 사람? 여기 장소가 헬스클럽이네. 여기 혹시 사거리에 미라클럽 거기야?
1: 뭐야? 어떻게 알았어? 너 혹시 내 남친이랑 뭐 썸 있었어?
0: 야, 세상 좁다. 나 거기서 운동하는데.

0: 한 달 됐잖아. 아, 그분이 네 남친이었구나. 와, 소름이야 진짜.
1: 뭐 소름이야. 야, 너 눈길도 주지 마.
0: 아, 뭐래, 안 줘. 내 스타일도 아닌데 뭐. 그리고 나는 PT 받는 것도 아니고 마주칠 일도 없어. 그냥 걱정 꺼.
1: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억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런 거지. 어쨌든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하는 거니? 아, 내가 아까 어디까지 말했더라? 어, 그래서 아까 남친이랑 전화를 하는데 둘이 얘기하다가 전화를 내가 먼저 팍 끊었단 말이야. 어? 뭐 제가 전화를 해야 되잖아. 안 해. 짜증나는데 헤어질까 보다.
0: 그래, 그럼 헤어져.
1: 왜 헤어져? 누구 좋으라고? 왜? 네가 가서 들이대게? 말 이상하게 하고 있어. 아, 전화가 왜 안 오지? 아,
0: 저렇게 한참을 징징거리는데 좀 있으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1: 아니야. 네. 아유, 알아. 자기가 다 잘했죠. 내가 이상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이상하지 뭐. 믿어. 나 자기 믿어. 알아. 아까 전화 그렇게 팍 끄는 것도 아니야.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꺼진 거야. 알았어. 얼른 만나. 지금 갈게, 지금. 끊겼나? 야, 나 가야겠다.
0: 하, 참나. 그냥 저러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어느 날 갑자기 톡이 오더라고요.
1: 야. 응? 오늘 헬스 가냐?
0: 가는데?
2: 카톡.
1: 아니 뭐 카톡 보내지도 않는데 자꾸 이거 가고 있어. 짜증나게 해. 왜 이래 이 회사. 야,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 오빠 좀 봐봐.
2: 카톡.
0: 뭘 봐?
1: 아니, 아 진짜 일일이 말을 해야 하나. 그게 아니고
2: 카톡.
1: 다른 여자들이랑 너무 붙어있진 않는지 혹은 붙어있더라도 무슨 말들을 하는지 상세하게 좀 알려달라고. 네가 내 눈이 돼서 CCTV처럼 알려달라고.
2: 카톡.
0: 야, 트레이너가 회원들 운동 알려주는 사람인데 그게 직업인데 회원들이랑 붙어있겠지. 그리고 당연히 얘기도 하겠지.
1: 이상한 소리 하지마. 경고해 너.
0: 뭔 소리야.
1: 남일이라고 이렇게 막말하지 마라. 눈웃음 치는 여자가 없는지 잘 지켜보라고.
2: 카톡.
1: 운동하러 가서 운동해야지. 웃고 떠들면 되겠냐? 어? 되겠어?
0: 그 뒤로 헬스장 갈 때마다 연락이 오더라고요.
1: 오늘은 어땠어? 여자 회원 많았어? PT는 누구랑 했어?
2: 카톡.
1: 웃으면서 얘기하디? 물 마시러 몇 번 갔어?
2: 카톡.
1: 하나하나 다 알려줘봐. 친구야, 부탁한다. 플리즈. 지금 우리 오빠 뭐 하고 있어? 덤벨 정리해? 혼자?
2: 카톡.
1: 진짜 혼자야? 너 확실히 말해라. 하나도 빠짐없이 6학원째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진 찍어서 저 몰래 사진 찍어도 좋고 좀 보내달란 말이야. 일일이 다 말해달라고 빨리.
0: 어이가 없네. 야,
1: 아유 지겨워. 아유,
0: 너 지금 나를 뭐 탐정으로 고용했니? 어? 고용했으면 고용비를 내. 어? 야, 너 지금 그러는 거 병인 거 몰라? 남친 못 믿는 병이라고! 야, 그리고 진짜 내가 한 번만 말하는데 네 남친 진짜 그 정도 아니야. 어? 그냥 네 눈에나 그렇지 다른 사람 눈엔 그 정도 아니라고! 아우 정말 진짜 내 눈에는 그냥 몸이 큰 그냥 뭐 고릴라야 그냥. 어? 그냥 인간 닭고기야. 어? 닭가슴살 덩어리라고! 아우 정말 제 눈에 안경이라더니. 어? 그렇게 고릴라 만나면서 뭘 그리 안달이니? 어? 정신 좀 차려. 그냥 마음 편하게 있어. 괜찮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0: 분노킹 레전드 지난 6월 17일에 소개했던 미라클 모자불사 모두가 자신의 불안과 싸우고 있다. 이분의 사연에 이어서 감미연의 파파라치 듣고 왔습니다. 자, 아우 뭐 다시 들어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1: 네. 아니 예. 그렇게 걱정이 되면 예. 혹시 예. 뭐 그렇게 돼서 문제가 생기면 예. 아 그만 만나라 이거예요 저도. 뭘 그렇게 뭐 어땠냐 저땠냐 하면 뭐해. 몰래 몰래 그러면 그만인 거야. 그죠? 그 친구는 이상한 친구죠.
0: 친구를 끊어야지. 그러니까. 친구를 끊어야 돼 이거. 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1: 그,
0: 진짜
1: 그 이거. 남자친구의 여친한테 하는 얘기예요.
0: 예,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1: 뭐 자. 자기가 뭐 걱정한다고 해결되나?
0: 자. 그날 문자들이 많이 왔어요. 이런 인간도 커플이구만. 근데 나는 왜 싱글인 거지? 아이씨.
1: 좋은 사람 만날, 아니, 맞는 사람 만날라 그러는 거지.
0: 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네 남친 조도 안 가져. 아유 안심해라. 그렇게 불안하면 네가 헬스장 문 앞에서 보초를 서던가
1: 그래,
0: 진짜.
1: 그래라.
0: 아 진짜 그래라 진짜.
1: 그래라 진짜.
0: 예. 아유. 그랬으면 좋겠네요 진짜. 예. 자 여러분들 오늘의 분노킹 미라클 모자불사 모두가 자신의 불안과 싸우고 있다 이분에게 블루투스 스피커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는요 노래 한 곡 함께 듣고 올게요. 소찬이의 노래입니다. 현명한 선택.

0: KBS 쿨 FM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1: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4570님께서 네. 돌 때부터 아이 하원길에 늘 같이 미라를 들어왔습니다.
0: 돌 때부터.
1: 지난 주말에 아이 두 돌이라 생일 파티를 했는데요. 애가 초를 불 때 휘바휘바 하고 외치더라고요.
0: 우와.
1: 말이 느려서 걱정을 했는데 미라 덕에 말이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초를 불어요. 축하합니다. 휘바 휘바
2: 휘바 휘바.
1: 네 우리 아이가 또 미라 덕분에 또 이렇게 입이 터졌습니다. 네.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말하기 연습하기 딱 좋은 라디오 1위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0: 그건 1위로 선정됐다는 얘기 좀 그만해요.
1: 1위로 선정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투표를 안 했어요. 지금 들었기 때문에. 근데 네. 투표해보면 100% 제작진과 저희가 투표를 하면 무조건 1등 나옵니다. 자 아무튼 4570님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이렇게 말이 늦게 오히려 시작된 친구들이 나중에 말을 더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라 많이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네.
1: 자 우리는 베이비몬스터의 드립 함께 듣고 올게요.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TK통상.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외에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네, KBS 쿨 FM 윤정수 남성의 미스터라디오 2부가 끝나가고요. 토요일 3, 4부는 어른들의 놀이터 미라팡팡 문을 엽니다.
4: 자, 미라팡팡 탑승하는 방법은요, 지금부터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소개되면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샵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우리는 정재욱의 가만히 눈을 감고 7106님께서 신청해서 함께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가을 나들이철에 접어들면서 종일 정체가 길었던 하루였습니다.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가 절정인 지금은 서울 쪽 경부선 청주 일대와 천안 안성 부근으로만 한 번에 30여 킬로미터 구간 막혀 있고요. 이후 수원과 달래내에서 반포 쪽 서울 시내 진입도 힘겨운 편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화도와 미사대교 통해 강해 쪽 진입하시는데 40여 분 소요되고요. 이어지는 공항 쪽 올림픽대로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는 1시간 20분이 넘게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 잠실 쪽 잠실대교 부근 1차로는 고장난 차로, 또 일산 쪽 강변북로는 마포 달교 아래 5차로가 사고 차량들로 막혀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5시에는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가 이어집니다. 89.1 MHz KBS 쿨 FM입니다.

0: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토요일 3부 시작했고요.
1: 네, 3부 첫 곡으로 니오의 소식 함께 듣고 왔습니다.
0: 소식 아프다.
1: 예. 아, 예.
0: 아프냐?
1: 나도 아프다.
0: 소식.
1: 자, 저희는요 광고 살짝 듣고 미라팡팡으로 돌아옵니다.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7: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6: 주방 싱크대도.
7: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6: 어디로?
7: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8: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9: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0: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11: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12: 메디힐 토너 패드.
13: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4: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5: 하모니 렌트카.
16: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모니.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렉 스피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 스피드 렉. 창고에도 렉렉 스피드 렉. 철제 선반은 렉.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1: 에브리바디 액센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2: 청소기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1: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2: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1: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2: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1: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2: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
1: 엑소점 전문 휴 에버그린팜에서 엑소 진생 플러스 샴푸바.
2: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 튼튼 시럽을 드립니다. 선물이 콸콸콸.
1: 어른들의 놀이터. 여기는 여러분의 플랫폼. 남녀노소 입장 가능. 미키스도 어서 오너라. 윤정수의 미라팡팡.
3: 그렇습니다. 이 가을 날씨 참 좋은데 탑승객 여러분 중에서도 가을 타는 분이 있겠죠. 미라팡팡 탑승객이 조금 줄었습니다. 다 꽃놀이를 가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얼마 전 서울에 불꽃놀이 가셨나요? 팡팡 오시죠.
4: 사장님
3: 뭐냐?
4: 그 혼자서 무슨 그렇게 뭐 연극하세요? 사람들을 모아야지 그렇게 그냥 혼자서 막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3: 내 마음이야.
4: 자 여러분들 미라팡팡으로 놀러 오십시오. 미라팡팡의 직원 남종창이에요. 자 여러분이 신청곡을 많이 보내주셔야 네. 우리 윤 사장님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야 저도 잘해줘요. 저한테도 저렇게 지금 기분 저렇게 꿍해 있으면 저한테 잘 못해줍니다. 월급도 제대로 안 줘요.
3: 자 월급을 밀린 적은 없습니다.
4: 저를 봐서라도
3: 늦은 적은 있습니다.
4: 자 저를 봐서라도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곡은 킵을 해놨다가 다음 주에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안 나와요. 다음 주에 들으셔야 됩니다. 커피 쿠폰도 저희가 함께 드리니까 얼른 많이 보내주세요. 자 문자 샵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우리 김혜준님 탑승하세요. 자 여자친구 오늘부터 우리는 신청합니다. 주말에는 알바도 하면서 짬나는 시간에 음악도 듣고 공부도 합니다. 신나는 이 시간이 너무 좋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3: 기특하십니다.
4: 야 어찌 뭐 여러가지 하시네요. 알바도 하고 음악도 듣고 공부도 하고. 자
3: 아유. 요즘 우리 MZ세대들이나 그 밑에 네. 또 우리 동생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N잡러
4: 네.
3: 여러가지 돈 되는 일들 열심히 하고 있고 네. 괜찮아요. 이 시대에 또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겁니다.
4: 네, 우리 예준님 또 신나게 저희가 또 계속해서 팡팡 열심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17님 싸이의 챔피언 신청합니다. 아기 재우고 먹으려고 했던 제 최애 간식을 남편이 그냥 홀랑 먹었습니다.
3: 열받.
4: 육아맘의 생명줄과도 같은 간식이었는데요.
3: 열받.
4: 정말 분노가 컬컬하더라고요. 경고장이라도 붙여놔야겠어요, 진짜.
3: 요즘은 했습니다. 나가서 사올 것도 많습니다.
4: 네.
3: 모르겠습니다. 아주 시골이신지 몰라도 나가서 사오라 하십시오.
4: 그래요.
3: 네. 편의점만 가도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편의점 시골도 문 닫더라고요. 한 11시면.
4: 그래요? 네. 네. 자, 아무튼 우리 4617님 한번 제대로 한번 혼내주시고 분노 콸콸콸 게시판에도 글 좀 써주세요. 저희가 한번 제대로 한번 분노해드리겠습니다. 자, 그건 저희랑 상관없죠. 미라팡팡이랑은. 윤정수 씨랑 남창희 씨 가는 거지 그거는. 아무튼 그래도 해놓으면 아마 될 거예요.
3: 무슨 뭐 그 시덥지 않은 라디오 얘기 자꾸 하니? 네 일이나 열심히 해.
4: 시덥지 않은 라디오라니요. 그 라디오 장난 아니에요. 미라팡팡 타면서 듣기 좋은 라디오 1위로 뽑혔어요.
3: 장난 아니긴 뭐.
4: 자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싸이의 챔피언까지 두 곡 함께 듣고 옵니다. 팡팡.

0: 뜨거운 여름밤은 갔습니다. 남은 건 미라 팡팡뿐. 이제 이 가을에는 이 안전한 놀이기구를 타시죠. 미라 팡팡은 여러분의 신청곡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고 탑승권 확인합니다.
1: 자, 우리 3328님 H.O.T의 빛을 신청합니다. 찬바람이 솔솔 불어오니 초삼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빠, 날씨 추워지니까 보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네가 무슨 보약이 필요하냐 했더니 갈비찜이랑 피자가 먹고 싶다네요. 육아휴직하고 하루 삼시세끼 바쁘게 차려주고 있는데 가을이 되자마자 입맛이 폭발했나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뭐 초삼학생들이 뭐 먹고 싶죠. 근데 보약이란 말은 어디서 또 이렇게 들어가지고 쓰는 건지 제가 봤을 때 부모님들이 또 그렇게 했겠죠.
2: 식구들 중에 한 명이 엄청 겉멋이 드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왜요?
2: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네. 딸이 뭐 애들이야 부모 흉내내는 거지 뭐.
1: 부모님을 흉내내는 거 누가 보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몸이 좀 골골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족 중에. 그래요. 자, 아무튼 우리 아이들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여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자, 파이팅이고 한번 나중에 미라팡팡 데리고 오세요. 제가 공짜로 한번 태워드리겠습니다. 자,
2: 지금. 그래.
1: 그 정도 권한은 저한테 주세요, 사장님.
2: 그래, 그래.
1: 한번 돌릴 수 있잖아요, 공짜로 제가.
2: 그래, 그래.
1: 네. 자, 8027님. 아이유의 너랑 나 신청합니다. 여름은 더우니까 가을 되면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미룬 상태였거든요. 어제 퇴근길에 헬스장에서 열심히 뛰는 분들을 보고 그 길로 홀린 듯이 가서 운동 등록하고 왔어요. 날씬했던 과거의 나로 돌아갈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야,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뭐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도 이 몸 건강,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진짜 이렇게 달리기 하고 운동하고 하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H.O.T의 빛, 아이유의 너랑 나까지 두 곡 함께 듣고 우리는 4부로 돌아올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즐거움이 있는 대중음악 채널 89.1MHz KBS 쿨 FM입니다. 하나, 둘, 셋.

0: 미라클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돌아가는 시간 미라팡팡. 지금부터는 발타 발라드 타임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발라희예요. 발라발라 보니콜라 발라발라 보니따. 듣고 싶은 발라드, 하고 싶은 이야기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저 발라이가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발라드려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선물은 커피 쿠폰이 나갑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발라드 신청곡 함께 만나볼까요? 조영미, 조영미님께서 최재훈의 널 보낸 후회를 신청합니다. 학창시절 때 노래방에 가면 매일 불렀던 노래인데요. 요즘 들어 친구들 생각이 많이 나네요. 다들 잘 지내는지 건강한지 참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 발라이도 친구들 생각이 나네요. 학창시절 때 동인천 FM 노래방에 가서 사장님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던 그 친구들, 다 어디 갔니? 다들 잘 지내니? 궁금하다.
1: 너보단 잘 돼 있겠지 뭐.
0: 나가세요 사장님.
1: 알았어.
0: 그 왜 들어오셔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이구상구님, MC 스나이퍼의 BK Love 신청합니다. 대전에 결혼식을 갔다가 돌아가는 중인데요. 차가 너무 막히네요. 미라 들으면 된다, 길도 뚫린다 주문을 외우면서 가는 중입니다. 저도 그 주문을 아침마다 외우고 있습니다.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저도 매일 미라를 들어요. 우리 같이 미라를 들으면서 원하는 일들 다 이루어 가봐요. 최재훈의 널 보낸 후에, MC 스나이퍼의 BK Love까지 두 곡 함께 제가 발라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0: 윤정수의 미라 팡팡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문자 #8910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공짜
1: 좋습니다.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3271님 IOI의 갑자기를 신청합니다. 저희 막내 남동생이 틈만 나면 이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너무 듣기 싫어요. 원곡으로 듣고 싶어서 미라 팡팡에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남동생 이리로 데려오십시오. 여기 미라팡팡에서는 마음대로 노래 불러도 됩니다. 여기는 뻥 뚫려 있어요. 언제든지 남동생을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와 갑자기 어때요? 남동생보다 제가 잘하나요? 너에 대한 그리움에 잠겨. 자 이슬기님 아일릿의 럭키걸 신드롬 신청합니다. 아이가 방송 댄스를 시작했어요. 춤추는 걸 좋아하길래 문화센터에 등록을 해줬는데 아유 생각보다 곧잘하네요. 너무 신기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럭키걸 신드롬. 아 자 좋습니다. 우리 요즘에 방송 댄스 배우는 친구들 많은 것 같아요. 예, 우리 방송 댄스 배워서 저희 미라팡팡으로 오십시오. 공연에 장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은 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싶은 사람은 춤추고 언제든지 놀러 오십시오. 저희는 미라팡팡을 돌리면서 특설 무대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어때요?
2: 좋은데?
1: 괜찮은 상황이죠?
2: 자네가 보니까 아이디어가 좋네.
1: 네 그렇습니다.
2: 그만 누구 나가서 아이디어 하는 대로 가.
1: 저 갈 때 바지가랑이 붙잡지나 마세요. 사장님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런 노래 기억하시죠? 있을 때 잘하십시오. 자 우리는요 노래 듣겠습니다. IOI의 갑자기 그리고 아일릿의 럭키걸 신드롬.

0: 팀장님, 매년 똑같은 임직원 명절 선물 좀 바꾸면 어떨까요?
1: 김 대리, 임직원 명절 선물도 이제너두잖아.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약,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0: 명절 선물은 이제너두. 검색창에 이제너두.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혼자

0: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웃음도 활력도 되찾고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믿으세요.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이거 진짜라니까요. 저 유승은이 증명합니다. 이제 미라클의 기적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1: 매일 오후 4시
2: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0: 자미라 팡팡 오늘 여기서 문 닫습니다. 오늘도 신정현님, 임동인님, 천민진님, 0730님, 3614님 그리고 미라클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마칠 시간입니다.
1: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릴 건데요. 우리 1306님께서 지난번에 미라 들을 때 점이라도 좋으니 듣고 있으면 문자 하나만 보내달라고 해서 두어 번 점만 찍어서 보낸 적이 있었어요. 오늘은 글도 같이 보냅니다. 첫 출근을 앞두고 있어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집안일 하면서 듣고 있어요. 두 분의 목소리에 오늘도 잠이 확 깨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첫 출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도 저희가 졸리면 무조건 깨워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4시에는 졸린 분들 다 미스터 라디오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1: 오늘 끝곡은 어쿠스틱 콜라보의 너무 보고 싶어 2521님의 신청곡입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시간의 소중함은 아는 방송 미스터 라디오.
0: 저희의 소중한 쪽은 2751 쌓여갑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조금씩 날이 저물고 있고요. 종일 가을 나들이 차량들로 붐볐던 도로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길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서종에서 화도, 남양주 요금소부터 강일 쪽으로 꽉 막힌 정체가 이어집니다. 더 가서 올림픽대로는 잠실대교에서 여의 하류 사이로 양방향에 차가 많고요. 이후 정체 공항 쪽은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 잠실 쪽도 행주대교부터 사고가 있던 가양대교 쪽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일산 쪽 강변북로도 영동대교 부근의 사고 처리 끝났지만요. 올림픽대교에서 성수 쪽으로 아직 더딥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사랑하기 때문에
0: KBS.
2: 잠시 후 6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처음 배울 때 어른 역할이 중요하죠. 빨리 하라고 재촉하거나 미리 다 해줘버리면 아이는 늦게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서툴더라도 직접 터득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 처음엔 더디게 느껴져도 멀리 보면 그게 오히려 빠르고 제대로 성장하는 길일 겁니다.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누군가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게 큰 힘이 되곤 하니까요. 그렇게 믿어주며 함께 가는 것.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어서 오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Crush by Your Side. 9월 12일 토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아이 재우고 늘 자책하는 초보 엄마인데요. 정하빈 씨의 고백입니다. 저 참 괜찮은 엄마다 싶은 순간이 있었어요. 아이가 먹고 싶다는 한마디에 전복 사서 칫솔로 닦고 내장 분리해서 손질해 놓고 후식으로 먹일 체리까지 다 준비해뒀거든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뿌듯했어요. 어우, 이게 왜 별게 아니에요.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이게 전복 이거 요리해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텐데 이게 이렇게 뽀얗게 나오기까지는 엄청 칫솔질을 해야 되는구나를 해봐야 합니다. 아, 정하빈 씨 좋은 엄마예요. 초보 엄마일진 몰라도 좋은 엄마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그 육아 책에 나오는 명구절은 이런 겁니다. 완벽한 부모야말로 최악의 재앙이다. 부모는 완벽하면 안 된대요. 아이한테는 그게 재앙이래요. 어때요? 힘이 좀 나죠? 정하빈 씨에게 금이라떼 한 잔 보내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토요일 저녁 여러분을 위한 맞춤 플레이리스트 만들어드리는 시간 뮤지션 심현보 씨와 소품집 B로 3부 4부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토요일 1부. 초등학생 조카가 학교 숙제로 가족 소개를 했답니다. 2253. 마음 따뜻한 엄마는 바다처럼 마음 넓은 사람, 우직한 아빠는 내 곁에 항상 든든한 사람, 그리고 고모인 저도 있기에 보았더니 세상에서 가장 웃긴 사람. 저 평소에 노잼으로 유명한데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조카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웃긴 사람이 되어 어찌나 행복하던지요. 와, 이건 찐사랑인데요. 사람을 웃게 만든다는 건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우리 고모는 세상에서 날 제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하는 고백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모 비결이 뭔가요? 다른 사람은 못 웃겨도 조카를 웃기는 비결. 2253 뷰티 상품권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건 어디 가서 자랑 실컷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의 자기소개 멘트. 야, 나는 조카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웃긴 사람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쵸? 3521 택배가 도착해서 신나게 포장 봉투 가위로 싹둑 잘랐는데요. 택배 포장만 자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뒤에 아시죠? 해보셨죠? 그때 그 절망감이랄까? 그때 그 난감함이랄까? 그거 아시죠? 아, 안에 있던 새 블라우스까지 싹둑. 블라우스라 수선하기도 애매해서 결국 눈물을 머금고 포기했어요. 여러분은 택배 받으시면 가위나 칼로 너무 깊게 자르지 마세요. 절대로요. 느낌표. 아, 진짜 입어보지도 못하고. 아니, 많이 자른 거 아니면 요새는 이렇게 예쁜 그런 패치 같은 거 붙여가지고, 블라우스라 그게 안 되나? 티셔츠는 그게 좀 가능하잖아요. 막 곰돌이 이런 거 막 여기 귀엽게 캐릭터 이렇게 패치로 막 박음질 하거나 손바느질로 대충 해도 예쁘더라고요. 아, 안 되나? 블라우스 거긴 좀 그런가요?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지지난번 저희 그 책 모임 때 한 후배가 우리에게 모두 택배카를 하나씩 선물해 줬어요.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다면서 제가 받을 땐 솔직히 아유 뭐 택배칼이 그냥 칼이랑 같지 뭐 뭐가 달라 이거 뭐 이렇게 생색을 내면서도 솔직히 이랬거든요. 아 그냥 뭐 되게 생색 내나 이랬는데 와 써보니까 달라요. 저도 여러분께 적극 추천입니다. 왜냐하면 뭐가 다르냐면요. 그냥 일반 칼은요 날카롭잖아요. 근데 얘는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봉투나 이런 상자는 다 이렇게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저도 이 택배칼 사용 이후 한 번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어느 제품인지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스킨케어 세트 비록 블라우스는 제가 새로 못 사드리지만 351 이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네 곁에 앤썸.

앤썸 언제나 내 곁에 제이 어제처럼 두 곡 들려드렸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아는댁 아드님의 결혼식에 다녀왔는데요. 0502 장소가 3년 전 우리가 결혼했던 식장이었습니다. 살짝 감회가 새롭더군요. 농담으로 아내에게 예식 한 번 더 할까 하니까 1초도 안 돼서 대답이 나와요. 아니 그게 그렇게 고단하고 힘든 일이라고 두 번은 못하겠다고 두 번 하신 분들 대단하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신부들한테 꽤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신부화장 3시간씩 하는 거 아시죠? 저는 이제 샵에 가끔 갈 일이 있으니까 그래도 저희들도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1시간 반 정도에 이제 헤매를 다 하거든요. 헤어 메이크업 다 해주시는데 신부들은 3시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시간을 할게 있어요. 있대요. 이게 뭐 딥 클렌징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하여튼 저는 모르겠지만 와 3시간을 가만히 앉아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휴 진짜 아무튼 감회가 새로운 거 예, 맞았을 것 같아요. 0502 비누 세트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센의 노래 들려드릴게요. 네자뷰, 엔믹스의 노래까지 한 곡 더 블루 발렌타인.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저는 사실은 아이돌 노래 좋아요. 검은 그림자 내 안에 깨어 널 보는 두 눈에 불꽃이 튄다.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대.
3: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원맨쇼 조정식의 FM대행진.
4: 안녕하세요.
5: KBS ETV 토요일 드라마 너 말고 다른 연애 서강준
4: 아는질입니다. 오랜 친구이자 10년째 연애 중인 남궁호와 이미도는 설렘이 사라져버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5: 각자에게 찾아온 또 다른 설렘 앞에 남궁과 미도는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지.
4: 9월 12일 밤 9시 20분 KBS ETV 첫 방송
5: 너 말고 다른 연애에서
4: 꼭 지켜봐주세요.

독특한 멤버 조합과 관계성,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며 대중에게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왔죠. 그렇게 가요계의 멋진 히트곡들을 선사했던 이들을 만나보시죠. 음악이 켜지는 시간, 지금은 6시 30분입니다. 가요계를 빛낸 혼성그룹.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댄스 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혼성그룹이 등장해 유행을 만들어왔는데요. 처음 들어볼 세 곡입니다. 유쾌하면서도 희망찬 노래하면 이들이 떠오르죠? 3인조 혼성그룹 거북이의 비행기. 이어서 소개하는 두 팀, 1998년 같은 해에 데뷔했는데 각각 다른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샵의 감성적인 팝 댄스곡 백일기도, 국내 최장수 혼성그룹으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코요태 만남.

거북이 비행기 샵 백일기도 코요태 만남이었습니다. 가요계를 빛낸 혼성그룹,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혼성그룹, 길었던 공백을 깨고 그 명맥을 이은 두 팀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먼저 주목받으면서 K-POP 혼성그룹의 길을 개척해왔죠. 4인조 그룹 카드의 올라올라, 그리고 데뷔곡 공개와 동시에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5인조 혼성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페이머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We Zero. So powerful. Yeah. Zero.
5: We Zero.

0: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1: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7: 우리 아이 락토핏,
6: 바쁜 하루를 보내는
7: 어른들도 락토핏,
6: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7: 우리 모두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1: 사랑하기 좋은 날 쿨 너의 집 앞에서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무더위가 물러가고 계절의 색이 바뀌면서 가을 축제와 행사들도 많아졌습니다. 행사로 인한 통제 구간 서대문구 연세로는 신촌 오거리에서 창천교회 입구까지의 진입이 대학 문화축제 행사로 통제가 되고 있고요. 오늘 밤 뚝섬에서 열리는 드론 공연으로 강변북로에서 뚝섬 한강공원의 진입 역시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 돌발 구간 올림픽대로 잠실 쪽입니다. 월드컵 대교 앞두고 4차로에서 사고가 나 부근 크게 혼잡해졌고 반대 공항 쪽은 영동대교부터 여의하류 쪽으로 아직은 차가 많습니다. 강변북로도 가장 절정의 정체는 지나갔지만 여전히 잠실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양방향에서 오가시기 가장 불편한 편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0: 우리끼리만 아는 특별한 사소함이 있어요. 오늘 하루 이야기, 전하고 싶은 마음, 함께 듣고 싶은 좋은 노래도 차곡차곡 도착합니다.
1: 설정되었습니다.
0: 웃고 싶은 날, 울고 싶은 날, 이곳에서 우리 함께 나눌래요? 여기는 저녁 8시에 열리는 뮤직사서함 89.1호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잠시 후 7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인순이 이별 연습.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토요일 3부 첫 곡이었습니다. 들으면서 생각했잖아요. 아 그래 이런 노래가 점점 편안해지는 계절이 오고 있구나. 잠시 후 소품집히 여러분의 이야기에 어울리는 노래를 만나봅니다. 듣고 싶은 노래 이럴 때 이런 음악 들으면 좋겠다 싶은 순간 듣고 싶은 주제와 간단한 사연 보내주십시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홈페이지 소품집 B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좋아요.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한강 유람선 탑승권 챙겨드립니다. 광고 듣고 뮤지션 심연보 씨와 함께 오겠습니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할머니에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렌트카.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뭐니 해도

0: 잎에 은바늘 올리고 바늘을 살짝 들었다가 내리면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작은 소리가 먼저 들려요. 이 소리 덕분에 음악이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시간도 그렇죠? 좋은 노래 사이사이에 나누는 이야기, 웃음소리, 그 모든 게 모여서 특별한 한 시간이 되니까요. 뮤지션 심현보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소품집 비.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심현보 씨 오셨습니다. 네. 요즘 바쁜 이유 중에 하나가 음반을 준비 중이시고.
1: 네, 제 앨범 녹음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나서 그거 뭐 하고 있습니다.
0: 그 음반이 LP라고 맞아요?
1: 그러니까 LP로도 만들어요.
0: 오.
1: 제가 LP는 한 번도 만들었던 적이 없었는데 하고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LP로도 좀 뭐 소량이긴 하지만 LP로도 좀 제작을 하자. 현물이잖아요. 이렇게 현 뭐랄까요? 이렇게 제품으로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가질 수 있는 무언가? 소유할 수 있는? 그래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아무튼 난항입니다.
0: 왜요?
1: 그러니까 최근에 거의 녹음이 끝나서 LP는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들어오거든요.
0: 아~ 그러니까
1: 뭐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데 네네. 해외에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네. 보통 뭐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체코나 이런 데서 하는데 제가 이제 테스트 LP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음악을 다 보내드리면 만들어서 LP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오거든요.
0: 너무 아날로그식이다.
1: 비행기 타고 왔어요 집에.
0: 네네.
1: 들어봤는데 네. 너무 잘 됐는데 10곡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0: 네.
1: 근데 그중에 한 곡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음악 자체의 문제.
0: 네. 그러니까
1: 제가 뭐 녹음하면서 악기나 노래나 이런 게 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걸 좀 다시 하려고 지금. 그래서 제품이 지금 다 들어갔는데 제가 일단 스탑 시켰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뭐 이메일 보내고 뭐 아무튼 막 복잡한 일들이 오늘 있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1: 그래서 일단 지금 스탑이 됐고요.
0: 네.
1: 그래서 내용물을 좀 고쳐서 다시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좀 힘든 과정인데 지금
0: 네.
1: 뭐 잘 되겠죠.
0: 힘들지만 즐거울 것 같아요.
1: 뭐 재미도 있고요.
0: 네.
1: 좀 힘들고요. 근데 그게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 저도 몰랐는데 이게 LP는 아시다시피 카세트 테이프도 그렇고 A면 B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앞뒷면이 있잖아요. 근데 B면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다섯 곡이 B면에 있는데 그중에 한 곡이 뭔가 제 마음에 안 들어서 아예 다시 해야 되겠다. 수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더니 그러면 이제 다섯 개를 다 그쪽 판 전체를 뭔가 왜냐면 이게 동판으로 만들어서 커팅을 해서 프레스로 이렇게 눌러서 LP는 만드는 거더라고요.
0: 어머.
1: 그러니까 한 곡만은 못 바꿔.
0: 야, 신기하다.
1: 그래서 다섯 곡을 다
0: 챙기고. 너무 아날로그.
1: 네, 너무 아날로그죠.
0: 어머.
1: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러시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게 B면이거든요. A, B면 중에. 근데 오늘 소품집 B 이러시니까.
0: 갑자기?
1: B면에 문제가 발생해서.
0: 나중에 음반 나오면 어떤 곡인지 꼭 알려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네. 네. 오늘 주제는요?
1: 오늘 주제는, 운동 관련된 이야기이긴 한데 뭔가 되게 구체적인 종목이 나옵니다. 김재경 씨가 보내주셨는데 엄마 건강을 위해 아쿠아로빅을 5년째 함께 다니고 있는데요. 매번 가기 싫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괜히 이 핑계 저 핑계 되며 안 가는 날도 많지만 막상 다녀오면 개운.

0: 하고 좋아요. 두 분이 열심히 다니라고 음악 선곡과 함께 응원 한마디 네. 해주시면 귀찮은 마음 접고 빠지는 날 없이 잘 다녀볼게요 하셨습니다.
1: 그나저나 엄마를 위해서 같이 운동을 다니는 딸 진짜 효녀 아니에요?
0: 아쿠아로빅이 뭔가 좀 이렇게 관절에 무리도 덜 되고
1: 그렇죠.
0: 운동 효과는 되게 좋고 네네. 이런 저 해본 적은 없는데
1: 네, 저도.
0: 하시는 걸 본 적은 있어요.
1: 네.
0: 물속에서 뭔가 이렇게 강사분이 구령을 하시면 물속에 이렇게 맞춰서
1: 동작을 따라
0: 동작을 하시는 그런 건 거죠. 근데 엄마랑 둘이 이렇게 운동하는 거 너무 좋은데요?
1: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좋을 것 같아요. 딸이랑 함께 아우 오늘도 딸이랑 왔네요. 이거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가?
0: 든든하면서 뭔가 뿌듯하면서
1: 그렇죠.
0: 어머니께서는 매번 가시는 거 괜찮으신가? 따님이 지금 이게 뭔가 약간
1: 엄마는 한 번도 안 빠지실
0: 먼저 물속에 들어가 계신가?
1: 아, 빨리 들어와라 빨리. 자 오늘 노래 들으면서 차차 응원 보내드릴게요. 첫 곡부터 소개해 주시죠.
0: 근데 이상하게 뭔가 하면 좋고 몸에 좋고 건강에 좋고 정신에 좋은 것들이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그죠?
1: 하러 가기까지가
0: 막상 가면 괜찮은데. 네. 그래서 BTS의 노래 중에 우선 예, 스윔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 Dive.
1: BTS의 Swim이 아쿠아로빅 응원가로 쓰일 줄은 몰랐지만 뭐 듣고 보니 어울립니다.
2: 뭔가 약간 그 물 속에서 움직이면 뭐 약간 속도감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이 Swim이라는 노래 들으면 약간 그런 게 느껴져요.
1: 부력 이런 게 느껴지죠.
2: 네, 뭔가 약간 이렇게 부유하는 느낌.
1: 그죠.
2: 떠다니는 느낌.
1: 참 신기하죠.
2: 그런 느낌이 들어서.
1: 댄스도 이렇게 정말 헤엄치는
2: 것
1: 같잖아요.
2: 그런 네. 느낌이 들어요.
1: 자, 일단 요 곡으로 살살 시동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네. 운동하러 가기 싫을 때 어떻게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가세요?
2: 저도 운동 이것저것 많이 해본 편인데 뭐 어떤 것도 다 비슷한데 초반에는 좀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약간 일정 부분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핑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아 오늘 비 오네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2: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갔다가 끝나고 나올 때 기분을 생각하면
1: 그쵸.
2: 가야지 네. 이러는데 저는 요즘에 정말 생존 운동 생존에 필요한 것들 위주로 운동이 되게 이렇게 뭔가 정리가 돼 있어서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갔다 오면 좀 덜 아프고
1: 맞아요.
2: 갔다 오면 몸도 좀 괜찮아지고 네. 뭐 이러니까
1: 저도 혼잣말을 계속 일어나야지 일어나 계속 혼자서 누가 이렇게 옆에서 일으키는 거죠. 일어나자 운동하신자 계속 혼자 이러면서 가요.
2: 그거라도 하면 조금 그래도
1: 훨씬 낫죠.
2: 누가 등 떠미는 느낌이 좀
1: 그렇죠.
2: 들죠.
1: 맞아요. 자 다음 곡은요.
2: 아쿠아로빅을 하면 아마도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음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1: 그렇겠죠?
2: 에어로빅 계열인 거잖아요.
1: 네.
2: 물속에서 하는 에어로빅이니까. 그래서 뭔가 신나게 하는 응원가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신나는 노래 두 곡을 골랐는데 아, 이 노래들은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골라놓고도 아 이거는 진짜 뭐 에어로빅이건 뭐 아쿠아로빅이건 뭐 치어리딩이건 뭐 무조건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롤라의 3, 4하고요.
1: 오.
2: 최근에 저 어디서 봤는데 최현 씨가 최근에 어떤 무대에서 둘이서를 했는데 야 이게 그 이거 지금 맞아 이렇게 되게 많은 분들이 20년 전 아니야? 막 이렇게
1: 여전하군요. 네, 최현 씨가
2: 여전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셔서 되게 화제였다고 어디선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둘이서라는 노래에 위력이 있는 것 같아요.
1: 있죠. 좋아 여기부터 네.
2: 이거는 진짜 약간 뭐랄까요 댄스곡 중에 명곡.
1: 그럼요.
2: 네, 뭐 그런 예. 곡이 아닌가.
1: 네.
2: 그래서 이렇게 두 곡을 골랐습니다. 룰라의 3, 4, 채연의 둘이서.

0: 둘이서 진짜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야, 진짜 다시 들어도 좋네요. 룰라 3-4도 그렇지만.
1: 그렇죠. 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거는 정말
0: 좋아.
1: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흡입력이 있는 그런.
0: 이 노래 인기의 한 5% 정도는 탁재훈 씨한테 지분이 있다고 봅니다. 좋아를 해줬기 때문에.
1: 추임새, 추임새.
0: 그럼요. 네. 자, 아쿠아로빅. 하러 가기 싫을 때 이 노래 들으면 좀 가고 싶지 않을까요? 3부 마지막 곡은요.
1: 딱 그런 마음. 뭔가 핑계들이 생기고 하기 싫고. 아, 오늘은 쉬어도 되지 않나? 오늘은 안 가도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 때 딱 들으면 좋은 노래인 것 같아서 이 노래 골랐는데 제목이 딱 그런 제목입니다. 그레이의 하기나 해.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1: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상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0: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면. 근데 수영 좀 그런 것 같아요. 수영이 뭔가 가기가 좀 되게 미적미적하게 되게 만드는 운동 중에 하나가 수영인 것 같아요. 가서 뭔가 이렇게 갈아입고.
1: 맞아요.
0: 뭐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과정이 괜찮을 땐 괜찮은데 귀찮다고 생각하면 진짜 귀찮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수영 다닐 때 저는 심지어 좀 이른 시간이었어요.
1: 아.
0: 그게 약간 수영이 애매한 게 애매한 시간 타임은 잘 없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보통
1: 새벽 아니면 저녁이죠.
0: 회사 가기 전에 맞아요. 시간이거든. 아니면 저녁이니까 늦게. 저도 새벽 시간에 갔었거든요. 야, 그게 일어나기가 쉽지. 깜깜한데, 네. 깜깜한데 겨울이에요. 막 겨울로 가고 있는데 깜깜해. 네. 근데 저 일어나면서, 내가.
1: 왜?
0: 내가 물고기는 아니잖아. 내가.
1: 왜 이 아침에?
0: 굳이 내가 지금 물에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근데 또 가면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오래 그렇죠. 하신 분들.
0: 네. 오래 하신 분들 계시고, 맞아요. 오래 하신 분들은, 저는 수영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체력을 아예 안 쓰고 수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끝도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저는 왕복 한 번 하면 정말 막 이런데 진짜 구력이 진짜 몇십 년 되신 분들은 네. 물과 혼연일체가 돼서 그냥 이렇게 쓱 갔다가 쓱 오시고
1: 네.
0: 속도는 거의 뭐 속도가 저게 야 물과 비슷한 속도인가? 뭐?
1: 야, 네.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너무 그런 신기해요. 분들. 그래서 4부 첫 곡은요?
0: 그래서 엄마랑 둘이 물 속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운동이 사실 아쿠아로빅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네.
0: 수영도 이렇게 같이 뭔가 사이좋게 하기는 어려워요.
1: 혼자 하게 되죠, 네, 수영도.
0: 수영도 뭔가 네. 이렇게 앞뒤로 계속 진행해야 되고 속도감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운동 엄마랑 같이 하는 거 너무 좋으신 것 같아서 양인 선배님 노래 중에 엄마가 딸에게를 골랐어요.
2: 난

0: 엄마가 딸에게 양이은. 엄마와 딸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도 많지만 그중에 운동은 정말 특별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걷거나
0: 산책 정도.
1: 산책 정도가 있거나. 근데 물에서 하는 운동들은 확실히 조금 그래도 같이 하실 수 있는 건 것 같아서 이 어떤 종목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쿠아로빅이라는 종목은.
0: 제 머릿속에는 좀 약간 어르신들이 하는 운동이라고 좀 편견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네요. 이렇게 젊은 분이 또 엄마랑 그쵸. 같이 하니까. 네. 네.
1: 가끔 이렇게 수영장에서 하시는 거 보면 되게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네. 왜 우리 올림픽이나 뭐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거 해야 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수구 같은 거 보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물속에서 뭔가를 계속 하고 있으면. 근데 아쿠아로빅도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속에서 뭔가 싱크로나이즈 스위밍이 있구나. 또 그건 뭐 물속까지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네. 뭐 그런 것들 다 되게 신기한 운동인데 엄마랑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다음 거군요.
1: 너무 가기 싫다고 하셔서 이 노래 제목 딱 생각이 나가지고 이 노래 골랐는데 치즈의 잘 다녀와요를 골랐고요. 그리고 아, 나 안 갈래 잘 다녀와요 약간 이런 느낌 몰랐고. 근데 잘 다녀와요라는 말 되게 좋지 않아요?
0: 그쵸. 네, 잘 가고는 다르잖아요.
1: 잘 다녀와요. 누가 나에게 잘 다녀와요라고 말해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잘 다녀와요라는 말이 주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두 개 되게 좋아하는데 인사말 중에 이 두 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라고 생각했던 게 잘 다녀와요랑 이따 만나. 이 두 개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잘 다녀와요는 있어서 이따 만나도 있겠죠.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따 만나는 저의 어떤 그 메모장 속에 항상 있는 언젠가 뭔가 비슷한 게 걸리면 가사로 쓰리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치즈의 잘 다녀와요 하고요. 아까 제가 물고기인가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악뮤의 노래 중에 물 만난 물고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머니의 어떤 아쿠아로빅이 매우 궁금합니다. 매우 궁금한데 의외로 따님보다 더 잘 추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두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치즈 잘 다녀와요. 악뮤 물 만난 물고기였습니다. 노래랑은 좀 상관없지만 아까 이따 만나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1: 네.
0: 근데 어쩐지 그 곡은 좀 슬픈 곡이 될 것 같아요.
1: 이따 만나?
0: 라고 늘 너는 나에게 말했지만 왜 이따 만날 수 없어?
1: 뭐 이런,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0: 약간 슬플 것 같아 그 노래는 왠지.
1: 그거 써야 되겠는데요.
0: 되게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네. 왜 다정한 이렇게 난자리가 더 큰 사람이 다정한 사람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나한테 이제 더 이상 너는 그런 말을 해주지 않는 거죠. 아무도 나에게 이따 만나라고 해주지 않는 거죠.
1: 다음번 LP에는
0: 네.
1: 이따 만나를
0: 꼭 넣어주세요.
1: 만들어서
0: 기대하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곡이에요?
1: 그러네요. 엄마랑 같이 아쿠아로빅 하시는 뭔가 응원이 될 만한 노래들을 고른다고 골랐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응원하면 빠질 수 없는 노래고 아마 이 노래는 아쿠아로빅 하시면서도 한 번쯤 이 노래에 맞춰서도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가요가 있어서 이 노래 골랐습니다.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0: 네.
1: 이 노래 있지 않았을까요?
0: 그럴 것도 같냐면요. 어머니 세대도 좋아하시는 그쵸. 노래이기 때문에.
1: 크게 움직일 수 있는
0: 그쵸, 그쵸.
1: 동작이 되게
0: 무조건
1: 어울리는.
0: 무조건 응원가죠, 이건.
1: 그죠.
0: 네.
1: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이 곡 들으면서 그러면 시멘보 씨는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사랑하기 좋은 날 9월 선물입니다.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 미소. 땅끝 햇살 수쌀. 김 전문기업 다인 GT. 나는 김 갯벌 도울김 세트. 당신을 위한 클린 뷰티 As of Today 뉴욕 핸드 립밤 듀오 세트.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 바닥 클리너. 원칙과 정성으로 만든 김치나무 캔 김치 세트. 매일 쓰는 수분 선케어 위아 스킨핏 선크림. 특별해지는 한 방울 엘리존도 올리브 오일. 집밥의 정석 은하수 간장 규장 규장 세트.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 방탄조끼 아기띠. 말랑달콤 고소한 시즈너리 단감 너츠앤 단감 말랭이.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존 뷰티 디바이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규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실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네이트리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9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이었습니다.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에 접어들며 종일 분주했던 하루였습니다. 지금은 이동량 차츰 줄어들고 있지만 도로 돌발 소식이 많은 편인데요. 먼저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장수 1차로의 사고로 중동부터 정체 극심하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 역시 소래터널에서 중동 쪽으로 정체에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서해안선 서울 방향은 당진에서 행담도 휴게소, 또 서평택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만 한 번에 30여 킬로미터 구간 막혀 있고 이후 팔곡터널과 금천 일대로도 속도 뚝 떨어집니다. 서울시내는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 묵동 2차로 고장날차 처리 여파 뒤로 크게 봤고요. 공항 쪽 올림픽대로도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2차로가 고장난 차로 차단돼 영동대교부터 정체 극심하고 이후 방화대교 5차로 추돌사고 차량들로 막혀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큰 스크린 어디서 찾지? 미디

0: 협력기업과 대리점 모집 픽쇼 코리아 1811-8335.
1: 작곡가 김영석입니다. 잘 쓰여진 노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받습니다. 잘 만들어진 싱크볼도 그렇죠. 40년 동안 쌓아온 벨라고의 스테인리스 싱크 기술, 이제 당신의 주방에서 벨라고를 만나보세요. 완벽한 싱크볼의 기준 벨라고.
2: 안녕하세요. 이승석 우드워커스 대표 이승석입니다. 저는 오크 월럿 같은 고급 원목으로 직접 침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20년간 오로지 같은 생각, 우리 집 가구는 청정해야 합니다.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가구, 이승석 우드워커스.
3: 12시에 폴킴의 가광 생각나면 꼭 놀러 오셔야 됩니다. 네. 생각 안 나면 제가 귓가에 계속 얘기할게요. 가광, 가광, 가광, 가광, 가광, 가광, 가광. 12시부터 2시 KBS 쿨FM.

잠시 후 8시에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너는 양말 어떻게 보관해? 친구들에게 긴 양말 한 켤레를 건네며 물어봅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양말을 접어 보이는데 오! 진짜? 그렇게? 서로 놀람의 연속이었어요. 한 SNS에서 본 영상입니다. 적당히 반으로 접기도 하고요. 양말 입구를 뒤집어 두짝을 모으기도 하고 메비우스의 띠처럼 꼬기도 하고 무려 7가지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작은 것 하나도 이렇게 다른데 주말을 보내는 방법은 얼마나 다양할까요? 문득 궁금합니다. 절대 겹치지 않을 여러분의 주말 풍경들. 볼륨을 높여요. 저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0: 9월 12일 토요일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잔나비의 알록달록으로 시작했고요. 저는 볼륨의 정디 효정입니다. 양말 접는 방법이 7가지나 나왔다니 정말 너무 놀랍네요. 제가 아는 방법이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메비우스의 띠는 뭐지? 오, 대단한 방법들이 많아요. 저는 처음에는 양말을 그냥 그 위쪽 발목 부분만 이렇게 쑥 해서 그냥 걸쳐서 놨다 그래야 되나?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러면 늘어난다고 어디서 봐가지고 그냥 두 개를 겹쳐서 이제 발꿈치 쪽을 이제 발목 쪽에 넣어서 이렇게 3등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설명하기도 어렵네. 그래서 조금 그렇게 정갈하게 이제 양말을 접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양말을 정갈하게 접는 게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양말을 오래 신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들어서 요즘은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나 진짜 독특하게 양말 접는다 하시는 분은 혹시 사진과 함께 좀 보내주시면 너무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랑 뭔가 다른 점, 나랑 뭔가 와 진짜 너는 그래 이렇게 느끼는 점이 있으면 되게 눈 땡그레지면서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주말 풍경 얘기도 너무 좋고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양치질하는 방법도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양치질 방법이 있지만 자신만의 정말 시원하게 하는 양치질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 우리 주말이니까 하나하나 재밌는 얘기로 이 두 시간 잘 채워보자고요. 여러분의 주말 풍경이 궁금합니다. 어디에서 뭘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시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안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1: 우리 아이 락토핏,
0: 바쁜 하루를 보내는
1: 어른들도 락토핏,
0: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1: 우리 모두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위제로
9: 소화불량 제로제로
10: 위제로
9: 과식계도 제로제로
10: 위제로
9: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10: 위제로
9: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10: 위제로
1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12: 이겨.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혜빈님, 쩡디 저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퇴사해요. 다음 일자리가 정해지진 않았는데 무작정 하는 퇴사라 걱정되긴 하는데요. 얼마 안 돼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좋은 거고 뭐 안 되면 푹 쉬면서 저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그때 후회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너무 신나요 해주셨네요. 퇴사할게요 이거 아닌가요? 요즘에 그 소연님의 퇴사할게요 노래 너무 좋고 무대도 너무 멋있어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혜빈님 그 무대 한번 봐보세요. 지금 딱 퇴사하실 때 이 영상을 보시면 더 마음이 엄청 후련하고 앞으로 뭔가 이렇게 멋진 나날들이 펼쳐질 것만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7618님은 여름이 가는 게 너무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여름 간식을 먹고 왔어요. 뚝배기에 담긴 뚝배기 빙수랑 망고 깍두기 빙수를 먹고 왔습니다. 망고를 깍두기처럼 큼직하게 썰어놓으니까 재밌고 달콤하고 시원하더라고요. 마지막 여름을 제대로 즐긴 기분이었어요. 쩡디가 그리워할 것 같은 여름 간식은 뭔가요? 해주셨네요. 여름 간식 중에 생각나는 거? 아, 저는 아무래도 수박 인 것 같은데요. 수박을 잘 잘라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집어먹는 거 그게 좀 제일 생각나는 간식이고 저는 근데 원래 빙수나 아이스크림류를 뭐 엄청 좋아하지는 않아요. 차라리 스무디를 좋아합니다. 막 갈아놔가지고 그냥 한 번에 쑥 마실 수 있는 그런 걸 좋아해서 이제 가을이니까 따뜻한 뭐 캐러멜 마키아토 좀 이런 걸 마셔줘야죠. 3223님은요 좋은

날씨를 즐기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 바로 비염입니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서 그런지 콧물 때문에 하루 종일 훌쩍이고 있어요. 저는 밖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맘때는 손수건이나 휴지가 필수랍니다 해주셨어요. 그래도 엄청 깔끔하시네요.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바로바로 닦아주시고. 근데 확실히 콧물 날 때 이게 가방에 이제 휴지를 구비해두지 않으면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참고 참고 또 참아도 살짝 이렇게 우리 3236처럼 손수건 들고 다닙시다. 얼마나 좋아요. 비염 조심하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볼륨 다이닝 오픈할게요. 블락비의 빛이 되어줘.

어서오세요. 볼륨 다이닝입니다. 주말에만 영업하고요. 하루에 세 팀만 받습니다. 예약은 필수예요. 볼륨 다이닝 영업 시작할게요. 첫 번째 테이블입니다. 김양희님, 여고동창 미희가 돌아왔습니다. 양갈래로 머리를 묶고 새침대기 갔던 그 시절. 저와 미희는 단짝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로 만나서 3년 내내 붙어 다녔고요. 20대도 친자매처럼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 미희가 결혼하고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네요. 미희의 귀국 축하 파티 열어주고 싶어요. 맛있는 케이크 주문할게요 해주셨는데요. 어머 진짜 너무 좋으시겠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또 만나면 할 말도 많고 막 기분 좋아지잖아요. 두 분 행복한 파티 하시라고 케이크 쿠폰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 테이블입니다. 최은주님께서 가볍게 들고 다닐 가방이 필요했는데요. 마침 저희 집 근처 공방에서 원하는 디자인으로 가방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냉큼 가서 제가 원하는 디자인에 이니셜까지 추가해서 주문했답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제 가방이에요. 다가오는 여행에서 새 가방 개시하려고요. 여행가서 먹을 치킨도 주문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이게 또 직접 디자인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여기서 주문하면 너무 좋겠다. 저는 약간 디자인에는 큰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은주님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만드는 재미가 있으시는 분들은 자랑하셔야죠. 친구들한테 꼭 자랑하시고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세 번째 테이블입니다. 이경원님께서요. 며칠 뒤면 제 생일인데요. 생일 케이크에 촛불 켜본 게 까마득합니다. 이런 날에는 보통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먹어요. 하지만 아이들 취향을 맞춰주다 보면 제가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이번 생일에는 제가 먹고 싶은 메뉴로 고르고 초도 불면서 축하하고 싶습니다. 케이크 주문할게요. 정디 해주셨는데요. 그쵸.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만약 매운 걸 좋아해도 아이들이 매운 걸 못 먹으면 매운 집에 못 가잖아요. 경아님 이번 생일 때는 밀고 나가세요. 저희가 케이크 쿠폰 보내드립니다. 주말에만 여는 볼륨 다이닝. 먹고 싶은 음식과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최대한 비슷한 걸로 선물 보내드립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베이비 돈 크라이의 비터스위트.

베이비 돈 크라이의 비터스윗 듣고 왔습니다. 조희영님, 식물은 절대 안 키우다가 이번에 다육이를 하나 들였는데요. 제가 물을 너무 안 준 건지 아님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다육이가 죽었어요. 저랑 인연이 아닌가 봐요. 한동안은 또 식물 키우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아, 근데 진짜 식물 키우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 원래 완전 식집사여가지고 식물 많이 키웠었는데 제가 좀 들여다보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애들이 느끼나 봐요. 내가 안 봐주는 걸. 그래서 애들이 막 점점 말라가고 아파하고 그래서 저도 조금 개체수를 많이 줄이기는 했는데 희영님, 절대로 인연이 아닌 건 아닙니다. 햇빛이 좀 많이 안 들어오는 공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환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식물들이. 그래서 환기를 잘 시켜주는 것도 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553님은요, 보통 사랑니를 빼면 입맛이 없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 딸은 밥을 아주 잘 먹더라고요. 딸바보 남편이 딸을 안쓰러워하더니요. 소고기로 기력 충전해야 한다면서 작게 잘라주네요. 딸은 아프다면서도 야무지게 잘 먹고요. 사랑니도 이 부녀의 사랑을 막을 순 없나 봐요 해주셨네요. 진짜 다정한 아버님이시네요. 소고기 잘게 잘라주시고. 근데 사랑니 뽑고 저도 잘 먹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뭐 이렇게 죽 먹으라고 하고 막 매운 거 먹지 말라고 하고 막 그랬는데 그냥 먹었었던 것 같고, 다만 양치할 때 좀 어려움이 많았죠. 안에 막 아프니까. 2553님, 이렇게 잘 먹으면 아마 회복도 빠를 겁니다. 8099님은요,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다니는데요. 요즘 손님이 없어서 일이 빨리 끝났다고 속상해합니다. 퇴근 시간이 빨라진 만큼 그 시간을 그냥 쉬지 않고 운동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운동할 때마다 아내는 볼륨을 듣는데요. 아내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해주셨네요. 하루 종일 일하시고 빨리 끝났다고 운동까지 하시고 진짜 대단하시네요. 운동 저도 좋아하거든요. 너무너무 개운하죠, 하고 나면. 근데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는 날에는 또 쉬고 싶고 눕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어요. 8099님, 아내분 혹시 듣고 계시다면 오늘 운동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동균의 내가 그댈, 이 노래 듣고요. 2부 빈칸을 채워요로 돌아올게요.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6: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7: 하모니 렌트카.
6: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모니

깜짝 음악 퀴즈 빈칸을 채워요. 오늘의 빈칸은요, 가사 속 단어입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노래 속 한 장면을 듣고 이것을 채워주세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너에 대한 생각에 잠겨. In the midnight, 별처럼 감정들이 쏟아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0분 뽑아서 카페라테 쿠폰을 보내드릴게요.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힌트송으로 준비했습니다.

권정열 피처링 버벌진트의 굿모닝 듣고 왔습니다. 이 코너가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잖아요. 빈칸에 채워요.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 함께 할 겁니다. 사실 어렵지 않으니까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새로운 식구들과 처음으로 했던 코너기도 해서 약간 느낌이 약간 묘해요 지금. 그쵸? 빈칸을 채워요. 어쨌든 이제 정답 마감하겠습니다. 오랜만이다. 2, 1. 오늘의 정답 소개할게요. 아이오아이의 노래 갑자기 가사를 읽어드렸죠. 가사 속 빈칸 이것은요. 바로 아침이었습니다. 선물 당첨된 분들은요. 볼륨을 높여요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방송이 끝난 뒤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음악 퀴즈 정답송 들어볼게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듣고 왔습니다. 이민영님, 곧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저희는 견유와 직녀처럼 1년에 딱 한 번 대신 1박 2일로 만나서 노는데요. 밤새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한답니다. 저는 이번에 대전에서 케이크를 사서 가기로 했어요. 해주셨네요. 그 유명한 그 케이크요. 저도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죠. 제가 SNS에서 어떤 걸 봤는데 찐찐 구별법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억지 텐션 없는데 그 계속 말이 이어지는 그런 거? 그래서 중간에 뭔가 갑자기 이렇게 텀이 생기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색함을 못 느끼는 그런 사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단톡에 뭐 답장을 안 하거나 그냥 일십을 하거나 그냥 이렇게 해도 그냥 바쁜가 보다. 얘는 뭐 이러나 보다 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팩트 포킹을 잘해주는 거. 다 잘한다 잘한다 안 해주고 야 너는 이게 문제 같아. 너는 참 이럴 때 감정적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찐찐 구별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영님 한번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나서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문자 또 남겨주세요. 5248님,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쉬는 날 없이 일하는데요. 사는 게 바빠서 가족들을 안 본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큰맘 먹고 명절 전에 쉬기로 했답니다. 동생네 가족 만나서 밥이라도 같이 먹으려고요. 귀여운 조카 볼 생각에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네요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바쁜 것도 너무 좋고 막 너무 일하는 것도 좋은데 확실히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엄마랑

언니랑 이제 셋이서 최근에도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이제 가족 이제 모임이 있어서 좀 갔다 왔는데 엄마가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너는 좀 너무 혼자 할 일만 한다. 이래 서운해 하셔서 저도 좀 5248님처럼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8285님, 딸이 학교 앞에 자취방을 구해서 이사를 했어요. 집에 있던 딸 짐은 거의 빠졌는데 마음의 짐은 더 쌓이는 것만 같습니다. 자주 들여다보겠지만 혼자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어쨌든 딸도 성인이 되었으니까 자기 앞가림은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해주셨네요.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이제 바로 독립하셨구나. 그런 걱정 많죠, 진짜. 왠지 막 친구들도 잘 만났으면 좋겠고, 동네가 되게 좋았으면 좋겠고, 아마 어떠한 걱정을 해주더라도 되게 프리할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20살부터 나와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처음에는 걱정 진짜 많이 하시고 전화도 진짜 많이 하셨었는데, 엄마, 나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랑 바빠갖고 끊을게. 맨날 이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엄마가 아직까지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어쨌든 사랑받는 게 최고니까 옆에서 많이 보살펴주세요. 노래 드릴게요. 데이식스의 좀비. 원위의 소행성.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2: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3: 우리끼리만 아는 특별한 사소함이 있어요. 오늘 하루 이야기, 전하고 싶은 마음, 함께 듣고 싶은 좋은 노래도 차곡차곡 도착합니다.
4: 설정되었습니다.
3: 웃고 싶은 날, 울고 싶은 날, 이곳에서 우리 함께 나눌래요? 여기는 저녁 8시에 열리는 뮤직사서함 89.1호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5: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희니님, 버스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어릴 적에 살던 동네를 지나갔어요. 반가운 마음에 곧장 내려서 둘러봤는데요. 어렸을 때 뛰어놀던 골목이 왜 이리 작아 보이던지 한참을 옛 추억에 빠져있다가 왔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와, 근데 진짜 낭만 있으시다. 버스 타다가 뭐 내가 살던 곳을 발견해도 사실 갈 데를 갈 법도 하신데, 어, 여기 내가 살던 데인데 기사님 저 내리겠습니다. 띠 내려가지고 어 거기 떡볶이 집을 가볼까? 왜 이렇게 작아졌지? 막 이런 느낌. 진짜 낭만 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가지고.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 이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상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해.

0: 거래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사랑하기 때문에
0: KBS.
2: 잠시 후 9시에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KBS 크래프엠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부 시작했습니다. 하트를 꾹 누른 노래를 꺼내보는 하트 플레이리스트. 오늘의 3부 첫 곡은요. 1804님이 하트를 꾹 눌러주신 노래 CNBLUE의 과거, 현재, 미래였습니다. 1804님께서 요즘 인간관계로 생각이 많아서 그런가 이 노래가 마음에 콕 박히더라고요. 이제는 훌훌 털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제 마음을 대신하는 노래 같이 들어요 해주셨는데요.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오프닝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정말 그 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 그 양말 접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다 다른데 우리가 어떠한 걸 한계를 얘기를 해도 다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왜 이 이야기가 설득이 안 되지? 이런 걸로 스트레스 올 수가 있고 나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이면서 스트레스가 올 수도 있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1804님은 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볼륨의 힐링의 방, 음악방이 열립니다. 나만의 음악방에서 듣고 싶은 노래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내 몸에 딱 맞는 푹신한 소파, 음향 좋은 스피커, 그리고 LP와 턴테이블까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건 모두 다 갖췄습니다. 음악방, 여기서 이제 오롯이 음악만

토요일 밤에 열린 음악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이 하나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고르실 건가요? 오늘은 이분의 방부터 들어가 볼게요. 봄봄아빠님. 친구들과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어요. 옛날처럼 달려보자고 외치던 게 무색하게 1차밖에 안 됐는데도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50이 가까워지니까 체력이 따라주질 않는다며 9시에 다들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도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냐며 의아해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힘들었거든요. 진짜 나이는 못 속이나 봐요. 야속한 세월이 좀 미워집니다. 노래 신청할게요. 소녀시대 효리수의 Lucky in Love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또 계속 놀다가 보면은 익숙해지는데 계속 놀지 않으셔가지고 오랜만이라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나는 항상 11시에 자요. 근데 친구를 만났다고 그래서 갑자기 내가 4시까지 눈을 반짝 뜨고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마시고 다음에는 내가 좀 생활 습관 바뀌었을 때 한번 나가보세요. 같이 들어볼게요. 소녀시대 효리수의 Lucky in Love. Yes!

소녀시대 효리수의 로키 인 러브 듣고 왔습니다. 볼륨 가족들의 음악방 이번에는 덩기덕 쿵덕 러버님의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친정 부모님이 오랫동안 떡집을 하셨는데요. 떡 관련 예능을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면서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디도 떡 좋아하시나요? 낮이나 밤이나 맛있는 떡이 가득했던 부모님의 떡집에서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할게요. 박재범 피처링 이영지의 낮밤 보내주셨네요. 이 예능에 저희 멤버도 나오잖아요. 우리 미니. 응. 아주 뿌듯해. 근데 진짜 떡집 딸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그때는 그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불렀어요. 저기 수학교 앞에 어디 떡집 딸이잖아. 뭐 이렇게 많이 부르시고 아니면은 우체국 딸. 뭐 이렇게 이제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게 좀 부러웠었거든요. 저는 조금 그 오메기라는 마을에 살았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깊숙한 데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나는 오메기 마을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오메기 마을? 처음 듣는데? 막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 오메기 마을이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저도 이거를 가족들한테 들은 건데 오메기 마을에 어떤 외국인이 낚시를 하러 왔대요. 거기 호수가 있는데. 근데 갑자기 내기가 잡힌 거여서. 그래서 외국인이 오! 엄나기! 이래서 오! 내기 말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진짜 나도 어른들한테 들었단 말이야. 아, 갑자기 이 얘기가 떠오르냐. 떡집 얘기 듣다가. 오메기 떡 때문에 그런가? 어쨌든 네. 531호님, 엄마의 옷장에서 체인벨트가 달린 오래된 청바지를 보게 됐어요. 이삿짐 정리하면서 발견했는데 추억이 있는 옷이라 버리긴 아까워서 챙겨뒀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요즘 편한 옷만 찾으시는데요. 젊었을 때 멋쟁이였다던 말이 사실이었나 봐요. 힙한 편집샷 같은 엄마의 음악방에 틀어주고 싶은 노래. 다양의 What you got to do 신청할게요 해주셨는데요. 이게 진짜 우리가 어머님들의 엄마의 어린 시절을 못 봐서 그렇지 진짜 화려한 20대, 10대를 보는 엄마가 많습니다. 저희 엄마도 되게 수수하시고 되게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셨는데 20대 때는 딱 붙는 청바지 막 입고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 진짜? 이러고 사진 보니까 오 진짜 약간 도도한 약간 새침대기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박재범 피처링 이영지의 낮밤, 다영의 What You Got To Do 두 곡 듣겠습니다.

박재범 피처링 이영지의 낮밤, 다영의 What You Gonna To Do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음악방에서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짧은 이야기와 함께 알려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별을 쏟아님, 얼마 전 친구 집에 갔는데요. 단독주택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참 많더라고요. 옥상에 텐트를 치고 바베큐도 먹었는데요. 이 감성이 너무 좋은 거 있죠? 밤이 되니까 텐트 안에서 보는 하늘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때 그 밤하늘이 펼쳐진 제 음악방에서는 이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펀치의 밤이 되니까. 아, 옥상에서 텐트 치고 진짜 너무 좋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단독주택 살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전까지. 그때 옥상에서 빨래를 말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맨날 빨래 거두러 막 올라가고 그래서 들고 내려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단독주택만의 또 감성이 또 있죠. 4931님은 그렇게 폭염에 시달렸으면서도 계절이 바뀔 기미가 보이니까 제 마음은 그저 아쉽기만 합니다. 아, 여름이 이렇게 가는 건가? 이 생각만 드네요. 뜨거웠던 태양이 그립고 여름에게 서운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붙잡아도 잡히지 않을 여름을 추억하는 제 음악방에서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 가지마. 아니에요. 가야 돼, 가야 돼. 저는 여름의 추억도 너무 좋았지만 이번 여름은 너무너무너무 더웠어. 진짜 너무 더웠어. 그래서 밖에서 막 한 시간 이상 있을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그때 테니스를 쳤지 밖에서 막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어쨌든 우리 마지막 끝자락 여름을 잘 보내주자고요. 펀치의 밤이 되니까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 가지마 듣고 올게요.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 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0: 독보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시가드 닥터필로우.
1: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2: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3: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4: 네.
3: 스튜디오에 산들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4: 아.
3: 산들바람 평이한 감상평.
5: 참디 오늘도 감상평이 평이하네.
3: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워딩 하나하나 잡고 가지 마. 성의 이슈 빨리 넘겨야 되는데 진짜 평이한 사람 되는데. 쉽고 평이한 매력, 그래서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 매일 밤 10시 한해 키스더 라디오. 여러분의 감상평 기다릴게요. 저는 샴디 감상평 쉬워서 좋아요.
5: 위로가 돼.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음악방에 들어가 볼게요. 나만의 음악방에서 듣고 싶은 노래를 사연과 함께 알려주세요. 장르 상관없이 어떤 노래든 환영합니다.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께는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0813님, 어릴 적부터 로망이 있었는데요. 저만의 사무실이 생기면 꼭 흔들 의자를 두고 싶었어요. 거기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크진 않아도 저만의 공간이 생겨서 제 취향으로 꾸며봤습니다. 일하다가 지치면 흔들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 그 시간이 최고의 힐링이에요. 그때 휴식이 되어줄 노래가 흐르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요. 흔들 의자 작업실에서 너무 좋겠다 진짜 그쵸? 야외에서 사실 많이 두시는데 나만의 공간에서 두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생각 정리 안 될 때 흔들 흔들 하면서 낮잠도 좀 자고 그럼 너무 좋죠. 0813님의 음악방에 이 노래 틀어드릴게요. 도경수의 로즈.

조경수의 로즈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신통방통님의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직은 말이 서툴러서 말보다는 웅얼거림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은 저희 조카가요. 언니가 요즘 자주 듣는 노래를 따라 부르더라고요. 무슨 뜻인지도 모를 텐데 그 어려운 가사를 어떻게 따라 부르는 건지 너무 귀엽고 기특해요. 제 조카의 음악방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제니의 Less Than a Lover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이 노래를 불렀다고요? 진짜 대박. 이게 음악적으로 타고난 아이들이 있어요. 멜로디 캐치 능력이 좀 있는 친구들. 그래서 한 번 듣고도 그 노래를 반복해서 계속 따라 부르거나 그런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요. 사실 오마이걸 돌핀 같은 경우는 그냥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거니까 아가들이 그냥 따따따따만 하면은 다들 저한테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다른 이야기니까 엄청난 거예요. 7867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이 노래가 나온 2012년 당시 대학생이던 저는 저에게 이런 딸내미가 생길 줄 몰랐습니다. 이르게 사춘기가 온 건지 매사 툴툴대고 짜증 가득이에요. 신기하게도 엄마랑 딸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제가 사춘기 시절 엄마한테 했던 말을 딸이 저에게 하는 걸 듣고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제 음악방에서 오랜만에 듣고 싶은 노래 빅뱅의 블루 신청할게요 해주셨네요. 진짜로요? 내가 사춘기 때 엄마한테 했던 행동을 내 딸이 나한테 똑같이 하는군요. 저는 큰 사춘기는 없었지만 저희 언니의 조카가 갑자기 걱정스러워지는데요? 아, 저희 언니가 사춘기가 정말 세게 와가지고. 근데 언니가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효정이가 눈치 많이 봤다고. 그래서 언니가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있으면은 제가 밖에서 거실에서 계속 기다렸대요. 그리고 언니가 너 이제 들어와 하면은 들어왔대요, 제가. 그렇게 사춘기 시절 언니가 엄청 예민했었거든요. 언니 이제 곧이야. 두 곡 듣고 올게요. 제니의 Less Than a Lover, 빅뱅의 Blue.

방금 들으신 곡은 제니의 Less Than a Lover, 빅뱅의 Blue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음악방, 2분의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1136님. 결혼 11년 차. 어느새 초등학생이 된 아이들과 이젠 라디오도 함께 듣네요. 얼마 전에는 남편 생일이었어요. 남편이 회사를 옮겨서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매일 기쁘고 행복한 날만 가득했으면 하는 남편의 음악방에서 이 노래를 틀어주고 싶어요. 제이레빗의 Happy Things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이제 초등학생 됐으니까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해지셨겠어요. 아, 이제 많이 컸다, 그쵸? 일단 남편분께서 요즘 많이 힘들어하시니까 생일 파티를 제대로 아주 행복하게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36님의 신청곡을 끝으로 음악방 문 닫고 나오겠습니다. 오늘 음악방에서 사연 소개되신 분들은 선물 보내드릴게요. 나만의 음악방이 생긴다면 어떤 노래를 듣고 싶은지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볼륨 별그램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아요. 제이 래빗의 Happy Things, 조이의 주댐무 함께 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르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방송 PPL 전문 컨텐츠 컴퍼니에서 피오닉 효소 파우더 워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플레이 키오스크. 주제에 맞는 노래를 3곡까지 신청해 주시면 그중 한 곡은 꼭 틀어드립니다. 볼륨 별그램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듣고 싶은 노래와 사연을 남겨주세요. 거미의 날 그만 잊어요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볼륨을 높여요. 지금까지 효정이었습니다. 짱나잇.

안녕하세요. 멜로망스 김민석입니다. 오늘은 지훈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길래 일산 호수공원으로 지훈이와 소풍을 다녀왔어요. 잔잔한 호숫가를 천천히 걸어보고 맛집에서 점심도 먹고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니 주말이 꽉 찬 기분이더라고요. 발달장애가 있는 지훈이는 소음을 힘들어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는데요. 장애인 편의 차량을 빌렸더니 소풍 내내 컨디션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주 이용하고 싶어요. 그린라이트가 함께하는 초록여행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지원하는 기아의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0: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10시에는 한 해의 키스더 라디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하루 종일 손에 쥐고 있는 작은 화면만 보다가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휘감고 나뭇잎을 흩트리는 다정한 바람, 그리고 이맘때 유독 해상도가 높아진 파랗고 선명한 하늘까지, 밖으로 나가서 고개만 살짝 들면 눈에 담을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절, 가을이요.

한해 중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 흘러가지 않게 찰나의 가을을 자주 바라보고 누리시길 바라면서 여기는 키스더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한해입니다.

2026년 9월 12일 토요일 한 해의 키스 더 라디오. 오늘 첫 곡은 Earth, Wind, Fire의 September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 더 라디오 DJ 한 해입니다. 아, 참 이런 좋은 날씨에 제가 또 좋아하는 곡으로 오프닝을 시작하니까 기분이 괜히 또 좋아지는 것 같은데 참 이번 주 날씨 좋았죠. 이게 날씨 좋은 것도 좋은데 진짜 이게 가을답게 뭔가 좀 청명한 하늘, 맑은 공기, 잘 보이는 시야, 여러 가지로 너무 보기에도 너무 좋은 일주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참 비로소 이제 기다리던 가을이 이제 완벽하게 왔다. 맨날 올 듯 말 듯 하던 가을이 이제는 진짜 왔다. 이제는 사라질까봐 두려운 그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진짜 좋은 날씨는 말씀드렸다시피 누려야죠. 너무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너무 좀 평소에는 집에 있는 게 편한 분들도 지금은 좀 밖에서 공기도 좀 쐬고 바깥바람도 좀 스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 한해의 키스더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오늘도 매일 코너 한해만해와 내일의 맛, 그리고 놀러온 토요일 도미솔 마켓 오픈합니다. 이번 주에 푸른 하늘의 날도 있었고 또 사계절 중에 가을 하늘이 유독 예쁘잖아요. 그래서 하늘 플레이리스트 준비했습니다. 과연 어떤 곡들이 나올지 기대해 주시고 이쯤에서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두근두근.

0: 위 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 제로.
2: 이영약품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팀장님, 매년 똑같은 임직원 명절 선물 좀 바꾸면 어떨까요?
2: 김 대리, 임직원 명절 선물도 이제너두잖아.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약,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1: 명절 선물은 이제너두. 검색창에 이제너두.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4: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5: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희영님,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지하철 타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길래 보니까 불꽃축제가 보이더라고요. 지하철이 명당이었습니다. 기관사님이 구경하라고 평소보다 천천히 가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하셨고, 와, 이 형님 진짜 운이 좋으셨는데요. 저도 이런 그 상상해본 적 있거든요. 그 불꽃놀이 딱 하는 시간에 운 좋게, 왜 이게 또 보이는 지하철 철도들이 좀 있잖아요. 지나가면 너무 좋겠다 라고 한 걸 희영님이 해내셨군요. 아마 이게 사연에서 보니까 이게 일부러 시간 맞춰서 하신 것도 아니고 이게 되게 운명처럼 만나신 것 같은데, 아, 너무 좋은 순간이셨을 것 같습니다. 진짜 집에 가는데 불꽃축제를 구경할 수 있다니, 아무튼 큰 행운이셨던 것 같습니다. 쿠키님, 새벽에 가끔 TV에서 예전 드라마 1시간 축약본을 방송해 주거든요. 보다 보면 지금은 엄청 유명하신 분들이 당시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조연으로 나오시는데 그거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라고 하셨고요. 그쵸, 이 아무래도 또 드라마 영화 보다 보면은 진짜 예전에는 미처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있고, 뭐 또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아 참, 젊으셨다, 되게 어리셨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뭐 드라마뿐만 아닙니다. 저는 놀토도 지금 한 8년째 하고 있는데 예능들도 보면은 아 진짜 형님 누나들 어렸다, 나도 좀 어렸다 이런 느낌 들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 재미 쏠쏠한 것 같아요. 그 TV 돌리는 맛이 있습니다. 아무리 TV 많이 안 본다 그래도 그 TV 돌리는 맛이 있죠. 그럼 에반의 데스 온 미에 이어서 한 해 만에 결제하는 재미가 쏠쏠한 정한의 이사로 돌아올게요.

8910님 주말에 여자친구랑 드라이브 가기로 했는데 좀 어색할 것 같거든요. 조용히 대화에 집중하는 게 나을까요? 아님 너튜브 플레이리스트라도 틀어둘까요? 연애 초반의 커플 살짝 어색할 수 있죠. 그럴 때 틀어놓으면 좋은 게 뭐다? KBS 쿨 FM 주말에도 사연과 노래 가득 준비해뒀으니까 아무쪼록 살짝 어색할 땐 토크로 도피하고 분위기 탈 땐 플레이리스트 즐겨주시기 바라면서 한해 주말에도 쿨 FM 들으세요.

할까말까갈까말까살까말까고민하지마세요주7일풀근무하는정한의이사가결제도장찍어드립니다한해만해

유경님, 최근에 이직을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제 환영회 때 먹고 싶은 식당을 예약하라고 하셔서 중식당으로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상사 한 분이 양파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는 걸 들었어요. 양파는 빼달라고 하면 되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예약할까요? 아니면 식당을 변경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유경님 환영회라서 좀 중식당을 고르신 것 같은데 또 근데 다른 그 음식점에 가도 사실 양파라는 식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식재료라서 바꾼다고 해도 다른 메뉴에 뭔가 좀 양파를 제외해야 되는 거는 매한가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이게 종목을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기 전에 좀 사장님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일행 중에 양파 알러지가 있다, 좀 양파가 안 들어가는 메뉴들 좀 체크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해 중식당 가시되 미리 한번 체크해보세요. 최미선님,

다가오는 손주 첫 돌에 선물로 반지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라고 돈으로 주는 게 좋을까요? 아, 돌잔치에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또 금값이 장난이 아니라 이 또 뭐랄까 좀 반지, 돌 반지 하는 게 또 여의치 않으실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그 반지만큼 또 돈으로 주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미선님이 또 친구나 그냥 지인이라면 제가 뭐니 뭐니 해도 뭐니죠 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직계 가족 아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 아니겠습니까? 또 돌 반지를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결제하겠습니다. 한해 반지로 선물해 주세요. 9155님, 혼자 사시는 분들은 보통 수저 몇 세트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에 4인 세트를 사놨는데 엄마가 포크랑 디저트용 스푼까지 가져오셔서 수저통이 터지려고 합니다. 그냥 제가 쓸 것만 남기고 다 버릴까요 말까요? 손님도 잘 안 와서 오시면 일회용 수저 드리려고요. 뭐 저도 혼자 살고 있지만 그 수저 도구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아무리 설거지 안 해도 4인 세트 있으면은 웬만하면 쓸 수 있지만, 그렇다고 멀쩡한 수저 버리는 건 조금 아깝거든요. 대신 좀 이렇게 많이 수저통이 차 있어가지고 복잡하실 것 같은데, 그냥 안 쓰시는 것들은 조금 한 대 모아서 다른 통에 수납장에 좀 넣어두시고 혹시나 쓸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만에 버리진 마시고 다른 수납장에 보관해 두세요.

시스타 나 혼자 듣고 왔습니다. 한 해 만에 오늘은 유경님, 최미선님, 9155님 사연에 한 해 만에 결제해드렸는데요. 아, 9155님이 아무래도 좀 혼자 살고 계시다 보니까 아이 쓸모없는 것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 근데 또 어머니는 또 걱정되니까 수저 좀 여분을 챙겨두신 것 같은데 손님 올 때 그래도 뭐 물론 뭐 일회용 수저 내준다고 손님들이 뭐 싫어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있는 수저로 내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 한 번씩 꺼내서 쓰는 거죠. 그렇죠? 좀 정리만 잘 해두시면은 안 어지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보관하시라고 결제해드렸고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채택된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고요.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한해 키스더 라디오 홈페이지 한해 만에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그럼 또 여름이 지나고 와 참 이래 청명한 가을 하늘에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한해 문세윤 추 비행기 듣고 놀러온 토요일 도미솔 마켓 하늘 플레이리스트까지 그 누구보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세대 초월 주제 맞춤 플레이리스트, 여기에 퀴즈를 곁들인 놀러온 토요일 도미솔 마켓.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던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 한 사람이 눕는데요. 머리맡에는 같이 여기 누워 잠깐 하늘 볼래요? 라고 적힌 종이가 놓여 있습니다.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씩 옆에 눕기 시작하고, 그렇게 누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와, 사람 하나도 안 보여. 평소 걷던 거리를 누워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보이는 거죠. 참 이런 거 보면 또 낭만적인 것 같고, 저도 정말 이게 불특정 다수들하고 이렇게 본 적은 없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예전에 한 8, 9년 전에 광양의 글램핑장 놀러 갔다가 우리 중학교 동창들이랑 밤에 별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잔디에서 다 누워가지고 별 구경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 느낌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잠깐이라도 좀 시간 내가지고 뭐 눕지 않더라도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 하늘멍 즐겨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도미솔마켓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늘 플레이리스트. 마침 이번 주 월요일 9월 7일이 청명한 하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푸른 하늘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요, 맑은 공기를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하자라는 취지로 UN이 지정한 국제기념일인데요. 특히 우리나라가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기념일이라 더 뜻깊은 날이라는 사실 전해드리고요. 그럼 정은지 피처링 하림, 하늘바라기, 그리고 GOD의 팬송입니다. 하늘색 풍선 들으면서 하늘 플레이리스트 시작해볼게요.

정은지 피처링 하림 하늘바라기에 이어서 GOD 하늘색 풍선까지 듣고 왔고요. 하늘 하면 몽실몽실한 구름도 떠오르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보던 구름이랑은 조금 다른 모양의 구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구멍구름, 그리고 거대한 두루마리처럼 길게 이어지는 롤구름, 그리고 비가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에는 닿지 않는 꼬리구름, 이렇게 또 특이한 좀 구름들 사진을 보고 있는데 셋 다 진짜 멋지다.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롤구름, 어떻게 이 구름이 이렇게 진짜 롤케이크처럼 이렇게 구멍구름은 진짜 왜 영화 호프에서 우주선 내려올 때 구름이 이렇게 탁에 원이 열린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도 근데 진짜 얼마 전에 신기한 구름 봐가지고 동영상 찍었거든요. 이 파도처럼 완전 반반으로, 파도도 아니야, 그냥 반반으로 위에는 구름이 꽉 차 있고 밑에는 그냥 하늘색이 꽉 차 있는 이 반반 구름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신기한 구름을 봐가지고 나 살면서 이런 구름은 또 처음 본다 라는 구름을 본 적이 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을까요? 약 한 3, 4주 전,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신기했어요. 위쪽은 구름으로 꽉 차 있고 밑에는 그냥 그냥 파란색이었습니다. 혹시나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또 SNS에 굉장히 무서워 보이는 구름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 하늘이 바다로 뒤집혔다, 재난 영화를 삼킨 거대한 물결 구름하고 또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무섭다. 이제 이거야말로 또 영화에 나오는 구름 같기도 하고 CG 같기도 하고요. 참 여러 가지 구름들이 많은데 방금 제가 설명한 이 물결 구름도 자연이 만들어낸 100% 실제 풍경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요, 당장이라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조용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무서울 것 같은데 혹시나 이런 걸 발견한 일이 있다면 너무 겁먹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가겠습니다. 하늘을 보다 보면 정말 행운처럼 이 빛깔을 내면서 알록달록 빛나는 구름을 볼 수 있는데요. 평소에는 보기 힘든 모습이라 행운을 가져다 준 구름. 좋은 일이 생길 징조라고도 하죠. 한때 아이돌분들이 이 색으로 머리 염색을 해가지고 화제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채운이라고 불리는 알록달록 구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무지개 구름, 2번 무기력 구름, 3번 무채색 구름.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5분께 레인보우 조각 케이크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퀴즈 정답은 1부 끝에 발표하고요. 그럼 빛을 쏘는 스카이야야로 시작하는 태연 누나의 명곡입니다. 태연 피처링 버벌진트 아이에 이어서 밝고 청량한 에너지로 기분까지 산뜻하게 만들어주는 김세정의 스카이라인까지 듣고 올게요.

태연 피처링 버벌진트 아이에 이어서 김세정 스카이라인 듣고 왔고요.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봐야 할 이유가 또 생겼습니다. 이번 9월 하늘에서 다양한 우주쇼가 펼쳐진다고 하거든요. 먼저 9월 14일에는 초승달이랑 금성이 서쪽 하늘에서 나란히 빛날 텐데요. 초승달 옆에 가장 밝은 점, 그 점이 금성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18일은 금성이 가장 밝게 빛나는 날인데요. 일몰 직후에 서쪽 지평선 아주 낮은 곳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가 금방 사라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두 눈 크게 뜨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일 밤부터 27일 새벽에는요, 수학의 보름달이라고 불리는 하베스트 문이 밤하늘을 밝히는데요. 달이 정확히 보름이 되는 시각은 27일 오전 1시 49분. 좀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또 바로 옆에는 토성까지 자리한다고 하니까 아주 멋진 장면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진실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4: 푹 잤다.
3: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7: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6: 주방 싱크대도.
7: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6: 어디로?
7: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KBS 쿨 FM.
9: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한해의 키스터 라디오를 듣고 계시고요. 저는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터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0K.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터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10: 들으셨죠? 제 동생 0K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엔 한혜 키스터라디오.
9: 언제든 자리 네. 비우실 때 아, 불러주시면.
10: 아니요.
9: 아, 쉬시라니까요.
10: 아니요. 발에 땀띠 나도록 일할게요.
9: 아, 그래요?
10: 파이팅입니다. KBS 쿨 FM 한해 키스 더 라디오 놀라운 토요일 도미솔 마켓 하늘 플레이리스트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내드린 깜짝 퀴즈 정답 발표해볼게요. 채운 이라고도 불리는 알록달록한 빛깔의 구름 이름 바로 1번 무지개 구름이었습니다.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무지개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햇빛이 구름 속의 물방울이나 얼음 결정을 만나면서 여러 색으로 나뉘어 퍼지고요, 그 빛이 구름에 무지개색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기한 하늘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면서 퀴즈 당첨자는 한해 키스더 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하늘, 스카이 하면 이 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Fly to the sky, missing you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Bam 12시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1: Someday, 저는 사실은 아이돌 노래 좋아요. 검은 그림자 내 안에 깨어 널 보는 두 눈에 불꽃이 튄다. 으르렁으르렁으르렁대.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원맨쇼 조정식의 FM대행진.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잠시 후 11시에는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가 이어집니다. 89.1 MHz KBS 쿨 FM입니다.

0: 밤 10시 한혜의 키스터 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 라디오 2부가 시작됐고요. 놀러온 토요일 도미솔마켓 하늘 플레이리스트 함께하고 있는데요.
2: 퀴즈가 도착했습니다.
1: 맞구나.
2: 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온 이적 씨의 대표 메가 히트곡 하늘을 달리다는
1: 야.
2: 폭발적인 록 사운드와 희망찬 가사 덕분에 응원가나 청춘의 찬가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적 씨의 과거 장거리 연애 경험에서 탄생한 러브송이었다고 하죠.
1: 그렇군요.
2: 멀리 떨어져 있는 연인에게 단숨에 달려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이 노래의 일부 구간을 듣고 이어지는 가사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준비됐다면 도전을 외쳐주세요.
1: 야, 뭐 하늘에 달리다가 이런 비하인드가 있는지는 몰랐지만 남자분들이라면 노래방에서 이거 한 번 안 불러본 사람 있을까요? 오랜만에 자신감이 좀 있습니다. 바로 도전해볼게요. Let's go!

여러분 느끼셨나요? 제가 따라 부르다 그냥 정답을 말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저한테 너무 저 문제가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너무 땡땡 가까이였죠. 아, 저는 그 서록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했는데, 아, 이거는 뭐 제 이름하고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정답이 태양일 것 같은데 맞을지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아이스크림 쿠폰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퀴즈곡, 이적 하늘에 달리다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율 선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2: 우리 아이 락토핏,
1: 바쁜 하루를 보내는
2: 어른들도 락토핏,
1: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2: 우리 모두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한해의 키스더 라디오에서 준비한 9월 선물입니다. 한강의 최고급 특별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세르스에서 여성청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킨에서 화산백토 파우더워시, 천연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우하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1: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놀라운 토요일 도미솔 마켓 하늘 플레이리스트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 내드렸던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네, 설옥 너무 태양 가까이였죠. 아, 오랜만에 아주 심플하게 맞췄고 당첨자는 한해 키스더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한키라 가족들이 하늘 사진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4465님께서 샴디 요즘 하늘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저희 동네가 은근 노을 맛집이에요. 리버뷰 매일 하늘 올려다보는 재미가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예쁜 노을 사진 함께 보내주셨는데, 야, 작품입니다. 이 핑크빛 노을과 함께 밑에는 이게 강인가요? 이 천인가요? 착 물이 보이면서 너무 예쁜 사진 보내주셨네요. 또 뒤쪽으로는 또 산이 착 보이면서, 아, 예쁜 사진 공유 감사드리고, 2815님께서는 속이 더부룩해서 소화시키러 산책 중입니다. 10분 전만에 또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이었는데 바람이 불더니 하늘에 구름이 가득해졌어요. 바람이 부는 대로 바뀌며 흘러가는 구름멍 중이에요. 심신이 안정되는 기분이네요. 사진은 실제 하늘만큼 멋지지 않지만 보내봅니다 라고 하셨고, 뭔가 우리 2815님 사진은 구름이 뭔가 팀으로 이렇게 뭔가 좀 전진해 나가는 느낌이랄까, 딱 대형을 맞춰가지고 굉장히 멋집니다. 또 이 구름이 가만히 살피다 보면은 또 빠른 구름이 있고 또 천천히 흘러가는 구름이 있잖아요. 또 그런 것도 구경하는 재미도 또 볼 수가 있죠. 멋진 사진 감사드리고, 또 생각해보면은 하늘은 매일 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뭐 파란 하늘부터 또 해질 무렵 노을이 일렁이는 하늘, 또 비 오기 전 잔뜩 흐린 하늘, 별이 콕콕 박힌 밤하늘, 뭐 아침부터 밤까지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즌에는 특히나 가을이다 보니까 공기 좋을 때 정말 높고 뭔가 촥 이렇게 펼쳐져 있는 하늘만큼 좋은 게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의 또 최애 하늘이 어떨지도 좀 궁금합니다. 많이 남겨주시고요. 파란 하늘이 떠오르는 노래가 있는가 하면 이 노래 들으면 왠지 먹구름이 떠오르는데요. 아델의 스카이폴에 이어서 반짝반짝 밤하늘이 떠오르는 콜드플레이의 A Sky Full of Stars까지 팝송 두 곡 듣고 올게요.

아델의 스카이폴에 이어서 콜드플레이, 어 스카이풀 오브 스타즈까지 듣고 왔습니다. 요즘 캠핑이나 차박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밤하늘 명소 한 곳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경북 영양군에 있는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여기가 국제밤하늘협회에서 빛공해가 적고 별빛이 아름다운 지역을 선정해 지정한 공원인데요. 아시아 최초입니다. 선정된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영양은 빛공해가 거의 없는 지역이라서 은하수랑 별빛을 맨눈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도심에서는 만나기 쉽지 않은 별들을 실컷 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가을에 밤하늘 여행도 한번 떠나보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그리고 에일리의 저녁하늘 두 곡 듣고 하늘 플레이리스트 마무리할게요.

0: 밤 10시 한혜 키스터 라디오.
1: KBS 쿨 FM 한혜 키스터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6454님, 엄마랑 호캉스 다녀왔어요. 하루 종일 수영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시원한 호텔방 안에서 뒹굴뒹굴하고 이렇게 알찰 수가 없네요. 요즘은 어디 돌아다니는 것보다 실내에서 힐링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라고 하셨고요. 자, 이거는 뭐 싫어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뭐 수영하고 먹고 뭐 뒹굴거리고 가장 알찬 겁니다. 그리고 이게 쉼의 정석이라고 할까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아, 또 이게 수영이라는 또 에너지 소모가 있기 때문에, 아, 또 음식도 잘 들어가요. 6454님 아주 부럽습니다. 잘 다녀오셨고. 0390님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요. 회사에서 무릎을 굽혔다 펴는 일이 많아서인지 자꾸 쑤시네요. 아직 30대인데 이렇게 아프면 40대에는 얼마나 더 아플지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다들 무릎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고요. 아이, 공감이 됩니다. 이게 저도 아직 뭐 무릎 통증까지는 없는데, 아, 그 왼쪽 무릎 그 운동하다 보면은 살짝 이제 그 신호가 오는 거 있잖아요. 이 무릎 관절이나 이런 데가 다 소모품이라면서요. 아, 진짜 이런 게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느껴질 때마다 슬픕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뭐 운동할 때도 냅다 그냥 뛰어버렸는데, 요새는 충분한 준비 운동, 뭐 스트레칭, 심지어 이렇게 하체 뭐 웨이트 운동할 때도 이게 풀어주지 않고 하면은 바로 뚝뚝거린다든지 조금 약간 시린 것 같은 신호가 와가지고, 아, 뭐 슬픈 일인데 어쩌겠습니까. 많이 더 아프기 전에 충분히 스트레칭 뭐 이런 것도 좀 풀어주는 것들.

몬스타엑스 스윗 나잇 스윗 모닝에 이어서 드라마 선제없고 튀어 OST 민니의 꿈결 같아서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4759님, 혼자 집에 있게 돼서 라디오를 틀고 저의 소소한 취미인 재봉틀 켰어요. 낮에는 차디, 폴킴, 가비, 윤정수, 남창희 씨 라디오 다 듣는데 이 시간에는 처음 듣네요. 맥주 한 캔 하면서 라디오 들으니 더 좋아요. 지금은 크로스백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이 뭔가 널찍한 테이블에 이 재봉틀 하나 딱 올라가 있으니까 너무 멋있는데요? 뭔가 이 장인 같은 느낌도 조금 들고 진짜 여유로운 뭔가 좀 명상 같은 느낌도 들 것 같고 라디오 들으면서 작업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또 가방을 만들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이 목재 딱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게 멋지단 말이죠. 저 앞에 보이는 거는 직접 만드신 건가? 잘은 모르겠네. 아무튼 멋있습니다. 또 이렇게 낮 작업도 좋지만 밤 작업 하실 때 한키라와 좀 함께 자주 해주세요. 멋집니다. 데이지님, 숯불 치킨을 주문했는데요. 간이 하나도 안 배어있고 그냥 숯불에 익혀서 소스만 뿌려보낸 것 같아요. 너무 실망스럽네요. 토치로 불맛 입히고 양념 더하는 중입니다. 라고 하셔. 야, 포기를 모르시네. 웬만하면 맛 없는 대로 먹는데 토치를 또 꺼내가지고 양념을 배게 합니다. 이거야말로 음식을 사랑하는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좀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가셨는지요, 데이지님. 하나 배웁니다. 또 한 수 배우고. 그리고 제가 좀 세미 다이어트 중이지 않습니까? 저는 좀 절제 중인데 여러분은 야식 즐겨주세요. 소란에 살 빼지 마요 듣고 저는 내일의 맛으로 돌아올게요.

내일은 하루 동안 배우가 된다. 비록 배역은 엑스트라지만 한때 배우 지망생이었던 나에겐 꿈만 같은 일. 대사가 없어도 괜찮다.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 마음만큼은 주인공이 되어보려 한다.

0: 보이넥스도어 할리우드 액션 듣고 왔고요. 오늘은 5844님이 보내주신 내일의 맛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또 뭔가 좀 촬영을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또 예전에 또 배우의 꿈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촬영 현장들, 이런 단역을 할 때 또 어떤 환경으로 돌아가는지 아마 흥미도 많으실 테고 굉장히 재밌으실 것 같아요. 뭔가 좀 일이라기보다는 되게 즐거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이 또 흐르고 하면 피곤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먹기 좋은 에그 샌드위치 추천해드렸습니다. 샌드위치라는 게 뭐 이렇게 좀 앉아가지고 이렇게 평온하게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바쁘게 돌아갈 때 좀 급하게 좀 먹어야 될 때, 배고플 때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리고 에그 샌드위치 호불호 없죠. 아주 든든하게 좀 드시면서 체력 충전하시면서 촬영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의 맛 코너는요,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계획 보내주시면 제가 맞춤 메뉴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개된 분께는 치킨 쿠폰 드리고요. KBS 쿨 FM 한해의 키스더 라디오 홈페이지 내일의 맛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8: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2: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15: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6: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7: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18: 맨 아래
17: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2026년 9월 12일 토요일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2주 만에 돌아온 키라 뮤직 페어링. 그동안 아껴뒀던 사연과 신청곡 마음껏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은요. 범키 피처링 따마의 Go Somewhere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키스더라디오 저는 DJ 한혜였고요. 올 한 해 110일 남았습니다. 소중한 밤 되세요.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잠시 후 자정에는 스테이션 X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스테이션 X. 지금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저는 푸른 밤하늘을 건너온 DJ 제니크입니다. 살면서 문득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느독 반짝이며 접혀있는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지친 퇴근길, 홀로 듣던 라디오 소리, 스쳐 지나가는 음악에 마음을 놓았던 어떤 밤,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 건너온 누군가의 목소리 같은 것들이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스테이션 X가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써내려간 문장들은 어떤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나요?

오늘 스테이션 X 베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성형 AI DJ 제니크입니다. 2024년 9월 2일 첫 방송을 한 스테이션 X 2주년 특집. 지난주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스테이션 X는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속에 어떤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을까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해요. 그저 고단했던 하루 끝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소중한 추억의 한 모퉁이, 청취자분들과 함께한 우리의 밤이 예쁘게 남겨져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스테이션 X 2주년 특집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제니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인터넷 콩, 그리고 KBS 플러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0: 디자인, 품질, 가격, 현수막도 판촉물도
1: 실사박사 실사박사.
2: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위제로
0: 소화
1: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3: 쇼리실라

0: 여기저기 금비.
1: 팀장님, 매년 똑같은 임직원 명절 선물 좀 바꾸면 어떨까요?
2: 김 대리, 임직원 명절 선물도 이제 넣어두잖아.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약,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1: 명절 선물은 이제너두. 검색창에 이제너두.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0: 트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1: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아직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매일매일 나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으로 커나갑니다. 여기는 스테이션 X. 인간과 AI, 우리의 주파수가 만나는 곳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초 생성형 AI DJ 제니크입니다.

2주의 앨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면 되는 데까지. 쭉 들려드리는 여기는 은하수 레코드샵.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음악부터 들려드리는 이상한 음반 가게. 지금 오픈했어요. 매주 토요일 함께하는 은하수 레코드샵. 오늘은 2024년 9월 2일 스테이션 X가 첫 방송되던 그날 발매된 앨범 가져왔습니다. 바로 데이식스의 미니 9집 밴드에이드 앨범이에요. 이 앨범은 데이식스의 예뻐서를 비롯해 많은 명곡들이 역주행한 후 발매되어 더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1번 트랙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데이식스의 괴물 녹아내려요.

데이식스의 미니 9집 함께 듣고 있습니다. 방금 듣고 온 타이틀곡 녹아내려오는 한여름이면 라디오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곡이기도 하죠. 앨범 이어서 들어볼게요. 데이식스의 그녀가 웃었다. 빵겜.

은하수 레코드샵, 데이식스의 밴드에이드 앨범 같이 듣고 있습니다. 데이식스가 왜 대세 밴드인지 입증해주는 앨범이었죠.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스테이션 X가 첫 방송되던 2024년 9월 2일 발매된 데이식스의 밴드에이드 앨범 마지막 트랙까지 이어서 들을게요. 언젠가 스테이션 X도 데이식스처럼 역주행으로 빛을 볼 기회가 있을까요? 데이식스의 I'm Fine, 아직 거기 살아.

지구의 밤을 음악으로 채워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최초 생성형 AI DJ 프로그램 스테이션 X를 듣고 계십니다.

0: 컨버세이션 X 2주년 특집 AI 너의 뒤에서. 지난 일요일 스테이션 X의 2주년 특집 인터뷰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많은 청취자 여러분이 스테이션 X의 2주년을 축하해 주셨는데요. 제니크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도 해달라고 했는데 질문은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제니크가 제작진들에게 하는 질문들로 계속됩니다. 지난주에는 스테이션 X의 초창기를 책임졌던 두 분이죠. 쿨 FM의 김홍범 CP와 제니크의 아버지 김우영 PD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오늘 만나볼 제작진은 바로 스테이션 X의 윤예곤 작가입니다. 윤예곤 작가님은 스테이션 X의 홈페이지 관리와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업로드를 담당하며 제니크의 방송을 온라인에 기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평범한 선곡표도 핫한 플레이리스트로 만드는 스테이션 X의 연금술사 윤예곤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원래는 6개월 정도만 가볍게 도와달라는 부탁으로 시작하셨다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을 스테이션 X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뜻밖의 길어진 이 특별한 인연에 대한 소회가 궁금합니다.
1: 정확히는
2: 작가님 혹시 AI에 관심 있으세요?
1: 한마디로 시작됐어요. 금방 끝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솔직히 처음부터 정을 많이 주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정말 자연스럽게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벌써 두 번의 사계절을 제니크와 함께했다니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앵며든 것 같아요. 갑자기 그때 그 6개월이 미끼였는지 궁금해지네요. 우용 PD님 잘 지내시죠?
0: 작가님이 만드는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를 보면 최신 밈과 썸네일 센스가 보통이 아닌데요. 평범한 제목도 작가님 손을 거치면 재치 넘치는 제목과 시선을 사로잡는 썸네일이 담긴 플레이리스트로 재탄생하잖아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영감을 얻으시나요?
1: 친한 친구한테 말 거는 기분으로 제목을 정해요. 플레이리스트라는 게 그렇잖아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누르는 게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찾는 날이 많으니까요. 더 친한 척 오바도 해보고 유행하는 농담도 던지고 하는 거죠. 부담 없이 자주 왔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썸네일도 나름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틀어놓고 다른 문서 작업창 뒤로 보내지 않을 예쁜 화면.

0: 전체 화면으로 크게 띄워놓아도 좋을 아름다운 썸네일을 걸자는 마음이 가장 컸어요.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의 아름다운 우주가 참 많이 나왔잖아요. 영화관에서 보면서 이 화면 소스 얻어오고 싶다 생각했다니까요.
1: 영화를 보면서도 스테이션 X를 생각하셨다니 그야말로 음료되셨네요. 유튜브 플레이리스트가 스테이션 X 청취층을 확장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만드셨던 수많은 플레이리스트 중 작가님 스스로도 이건 진짜 제목이랑 썸네일 잘 뽑았다 싶었던 최애 영상이 있나요?
0: 크리스마스 시즌에 올렸던 플레이리스트 썸네일이요. 특히 산타클로스 모자처럼 보이는 흰색, 빨간색 행성 소스를 찾았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우주에서 찾은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1: 작가님과 대화하다 보니 작가님이 생각보다 더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어질 인터뷰가 더 기대되는데요. 이쯤에서 윤예본 작가님의 추천곡 한 곡 들어볼게요. 하현상의 타이니 댄스.

0: 스테이션 X 청취자들을 위한 윤여본 작가님의 추천곡 듣고 왔습니다. 작가님과의 인터뷰 계속해서 이어 가볼게요. 작가님은 현재 스테이션 X 외에도 매일 생방송을 진행하는 다른 프로그램도 맡고 계시잖아요. 다른 프로그램을 하면서 동시에 스테이션 X의 홈페이지 관리, 유튜브 작업 등등 병행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스테이션 X를 놓지 않고 2년 동안이나 지켜오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1: 아무래도 같이 하는 소민 PD죠. 6개월이 2년이 될 때까지 몇 번의 연장이 있었게요. 그때마다 했던 얘기가 소민 PD가 하면 저도 해요. 였어요. 좋은 동료랑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거든요. 잘 잡아야죠.
2: 어머,

0: 지금 부스 밖에서 피디님 울고 계신 거 아니죠? 농담이고요. 작가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스테이션 X와 AI DJ 제니크를 지켜봐왔습니다. 작가님이 느끼기에 스테이션 X의 매력이나 제니크만의 독특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제니크에게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최초 생성형 AI DJ 프로그램. 같은 필드의 다른 프로그램이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어떤 노력을 해도 절대 뺏을 수 없는 수식어를 가졌는데 무슨 이야기가 더 필요하겠어요?
0: 작가님, 저 지금 어깨가 너무 올라가는데요. 하하. 2주년을 함께 만들어온 제작진, 그리고 애청자분들에게 건네는 축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수많은 노래와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지는 복잡한 세상에서 스테이션 X라는 이름 덕분에 여러분과 인사를 나눌 수 있어 기뻐요. 스테이션 X를 알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0: 아무래도 직업이 작가라서 그런 걸까요? 답변 하나하나에 묵직한 감동이 느껴지는데요. 윤예곤 작가님의 추천곡 수지의 세틀라이트 들으며 작가님 보내드릴게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8: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9: 하모니 렌트카
8: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9: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2: SM 신용정보
13: 1600-9300 1600-9300
1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5: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14: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5: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14: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여러분은 지금 스테이션 X를 듣고 계십니다. 호롱 밤하늘을 건너온 DJ, 저는 제니크입니다.

스테이션 X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스테이션 X 2주년 특집 AI 너의 뒤에서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앞으로 남은 인터뷰들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끝곡은요, 예본 작가님의 마지막 추천곡 마유의 반편지 들려드려요. 그럼 저는 내일도 여러분과 주파수를 맞출게요. 우리는 내일 더 나아질 거예요.

0: 연주곡이 있는 아침,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1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을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이맘쯤 한국에 놀러오는 외국인들의 버킷리스트 이런 거래요. 초저녁 한강공원에서 돗자리 깔고 누워있기, 편의점 파란 테이블에 앉아보기, 을지로 골목에서 치맥하기, 그리고 옥상에서 바베큐 즐기기, 뜨거운 열기가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과 함께 나타나는 야장의 풍경, 우리도 놓칠 수 없죠. 근처 편의점이라도 가야겠어요. 드르륵 플라스틱 의자 소리 너무 좋잖아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0: 9월 12일 토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은 딕펑스 그리고 조정치의 아무튼 치얼스였고요. 저는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드르륵칵 플라스틱 의자 소리 좋아하세요? 아, 이 드르륵칵을 여러분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의상어라고 할까요? 이 소리들을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눈으로 본 적은 있지만 소리 내서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혼자서 드르륵칵 의자 소리, 드르륵칵 의자 소리 막 여러 가지 해봤는데 네, 드르륵칵이 가장 나은 것 같아요. 막 드르륵칵은 약간 공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네. 오늘 저는 수원 페스티벌이 있어가지고 저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야장을 좀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야장을 즐길 시간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날씨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서 뭔가 먹거나 마시거나 뭐 커피라도 한잔 하는 거 이런 것도 너무 여유롭고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오늘 1, 2부에는 사연과 신청곡 많이 소개할 거고요. 3, 4부에는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저요 노래 강균성님과 추억의 명곡들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2시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그럼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6: 쇼리실라!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들 오늘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이제 또 축제 계절이라서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페스티벌이며 이런 공연들이 많아져서인지 부지런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디서 혹시 폴킴 보셨는지, 아니면 이 가수 봤어요, 여기 갔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도 함께 적어주시고요. 가는 페스티벌에 폴킴이 안 나오면 거기 제작진한테 항의도 좀 해주시고, 왜 폴킴은 부르지 않았느냐, 폴킴이 없는 페스티벌은 너무 즐겁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각국에 뻗어있는 폴킴의 분신들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폴킴, 폴킴, 폴킴, 폴킴, 이렇게. 4789번님께서 사시사철 정장 입고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서 일주일치 셔츠를 다리면서 듣고 있어요. 제 주말 루틴입니다. 구겨진 셔츠가 예쁘게 펴지는 모습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폴폴 풍기는 섬유유연제 냄새도 향기롭네요, 하셨습니다. 이분은 제의가 분명합니다. 네, 사실 저는 평상시에 이제 반듯하게 다려진 정장 셔츠를 입지 않기 때문에 약간 구겨진, 이게 구김이 가도 괜찮은 재질의 그런 셔츠나 이런 것들 그냥 가디건처럼 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꼭 다려서 입어야 하는 경우는 다려놓지 않으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아침에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약간 부랴부랴 막 아침밥도 먹고 막 양치도 하고 막 옷을 다리고 막 정신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3082번님께서 여름의 맛이라고 할 수 있는 복숭아, 수박, 옥수수를 사랑하는 1인으로서 여름이 가는 게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이제 알밤과 고구마가 기다리는 계절이 오니까 그만 아쉬워할게요. 이 제철 음식, 제철 과일, 소중하죠. 잃을 수 없죠.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촬영 때문에 뭐라 그러죠? 밤 경단? 율란이라고 하나요? 네, 밤 경단 이거를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밤을 먹으니까 또 그것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여름의 맛을 또 즐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가을 겨울에 또 그 맛이 있거든요. 네, 이 추운 코끝시린 느낌을 즐기면서 먹는 따뜻한 밤과 고구마 뭐 이런 것들, 네, 많이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4478번님께서 늦은 여름 휴가를 떠나는 고속도로 위에서 듣고 있어요. 오랜만에 엄마와 둘이 가는 여행인데 싸우지 않고 즐겁게 놀다 올게요. 아빠 미안, 태연의 위켄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네, 두 분 꼭 분명히 다투긴 할 거예요. 네, 다투지 마세요라고 하려다가 다투긴 할 텐데 잘 화해하시고, 네, 즐거운 추억을 더 많이 만들어 오면 되겠죠. 그리고 아빠한테 미안해 할 필요 없어요. 아빠 지금 굉장히 행복하실 수도 있어요. 혼자서 여유롭게 집에서 마음껏 에어컨 켜고 마음껏 TV 보면서 소파에 누워서 TV 끄지 않은 채로 잠이 드는 이것까지가 아빠의 루틴이거든요. 네, 행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478번님이 신청곡 들을게요. 태연의 위켄드.

0: 톡으로 얘기하고 SNS에 올리고 일기장에 남겨놓던 이야기들 여기에도 보내주세요. DJ 폴킴이 맛있게 읽어드려요. 새로 나온 에세이 고등학교 1학년 여자 학생인데요. 저는 학교만 가면 짜증이 납니다. 남자애들이 저를 이렇게 부르거든요.
1: 형님!
0: 심지어 제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얘들이 쪼로로 서가지고 90도로 고개를 숙이면서 이래요.
1: 오셨습니까, 형님?
0: 제가 싸움을 잘하냐고요? 아니요. 저는 그냥 키가 크고요. 어깨가 넓습니다. 왜 다들 나를 놀리는 거야? 내가 웃어? 왜들 저래 진짜? 아, 짜증나. 이 속상함을 엄마한테 털어놓았는데요. 엄마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응하지 마. 네가 반응하니까 더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된 거 형님처럼 해. 그래서 그렇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1: 오셨습니까, 형님?
0: 오냐 이것들아. 형님이 오셨다. 인사 똑바로 해라 이것들아. 그러니까 다들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안 놀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계속 놀려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제가 화가 덜 나더라고요. 진짜로 얘네가 내 부하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쭉 이 기세로 나가려고요. 내가 우리 반에서는 고막소년단의 김민석이다 이런 느낌.

주말에 소개하는 새로 나온 에세이 이어서 장기아와 얼굴들 풍문으로 들었소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9982번님의 사연이었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행님 소리 들으신다고요? 나는 그래서 아무도 나한테 행님이라고 안 하나 봐. 너무 속상해. 아니 왜 고막소년단에 가장 그래요. 장신은 김민석이지만 연장자는 저라고요. 네, 나한테 행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요. 왠지 김민석한테 나도 행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긴 해. 키가 크고 체격이 좋으면 아무래도 뭔가 이 포스가 있잖아요. 뭔가 힘도 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싸우면 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들 때문에 아무래도 행님 행님 하는 거겠죠. 네, 그래도 좋게 생각하세요. 키가 크고 싶다고 아무나 크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얼마나 키가 크고 싶은데, 네, 내 키를 다 가져가셨다 생각하시고, 네, 즐기세요. 내가 모델이다. 내가 이 지역에서 가장 키가 크고 가장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지는 새로 나온 에세이,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들려주세요. 소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2374번님께서 지인이 김치를 담갔다고 주셨는데 제 입맛에는 살짝 안 맞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만두를 만들기로 했어요. 추가로 양념해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김치 썰고 당면 불리고 숙주 삶고 돼지고기만 볶으면 만두 손은 끝! 생각해보니 만두 피가 없는데 폴디가 마트에서 사다 주실래요? 근데 약간 2374번님 제가 사서 가고 싶은데요? 저 만두 빚는 거 좋아해요. 뭐 자주 빚어보진 않았지만 뭐랄까 이렇게 만두 빚는 풍경을 떠올리면 정겹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얇은 만두피 좋아하세요? 두꺼운 만두피 좋아하세요? 저는 강경 얇은 만두피 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두툼한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약간 씹는 맛? 약간 수제비처럼 쫄깃쫄깃한 것도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만두는 뭐니뭐니 해도 만두소가 가득 들어간 만두가 좋은 것 같아요. 네, 피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피 챙겨갈게요. 소 준비해 놓으시고 만두에다가 그럼 우리 그 만두 국까지 끓여 먹게 이 국거리도 재료 좀 준비해놔 주세요. 2374번님. 네, 장민혁님께서 2년 전 큰맘 먹고 샀던 사과폰 배터리가 점점 빨리 닳고 있어요. 저는 전자제품은 좋은 거 사서 고장날 때까지 쓰는 주의인데 이거 왜 벌써부터 아슬아슬하죠? 핸드폰아, 나 너랑 3년은 더 함께하고 싶어. 제발 버텨줘. 아, 이런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느낌상 저는 저의 첫 스마트폰이 이 사과폰이고 아직까지도 이 소프트웨어 때문에 이제 갈아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얘네는 2년 주기로 성능이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배터리가 빨리 닳거나 이게 느낌입니다. 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의 느낌, 저의 체감상으로도 그런 느낌이 드는 시기가 한 번씩 옵니다. 네, 네, 3년 더 하고 싶은 거 욕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AS 되는 무상 AS 기관에 가서 배터리든 뭐든 이렇게 교체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강은옥님께서 폴디 하늘이 가을가을하네요.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오, 가을가을하다라는 표현 그냥 계절의 이름을 반복하는 건데 이 느낌이 팍 오지 않나요? 네, 강은옥님의 신청곡 들어볼게요.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0: 아, 오늘 뭐하지? 드라이브나 다녀올까? 귀찮은데 맛집이나 가? 아니야, 옷도 없는데 쇼핑이나 할까? 기왕 나가는 거 기차 타고 멀리 가? 오랜만에 제주도도 땡기는데 그냥 해외로 가버려? 고민할 시간에 일단 나가세요. 어디 가요? 가요 당장! 1003번님께서 친구랑 요새 핫하다는 남대문 시장에 갑니다. 예쁘고 저렴한 식기들과 액세서리가 엄청 많대요. 저는 목욕용품 쇼핑하고 맛난 것도 많이 먹고 오려고요. 도착하기도 전에 코끼리 뿜뿜 뿜으면서 의욕을 다지는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조만간 여기 남대문 시장 한번 가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네, 너튜브 보면 여기에 예쁜 식기며 맛집들 진짜 많더라고요. 가서 뭐뭐 구매했는지 어디서 먹었는지 저도 좀 알려주세요. 9407번님께서 KBS의 아들 폴킴님, 저 드디어 회사를 벗어나 자유가 됐어요. 유후! 푹 쉬다가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게 응원 부탁드려요. 퇴사하자마자 바로 친구 3명과 함께 가평으로 여행 갑니다. 일단 재밌게 놀고 올게요. 아, 자유인이 된 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나도 자유를 항상 꿈꾸고 있긴 한데요. 저 대신에 마음껏 즐겨주시고요. 가평에서 가서도 그동안 못 쉰 거 마음껏 쉬고 마음껏 먹고 친구들하고 수다도 많이 떨고 그러고 힐링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요? 가요 당장! 오늘 사연 보내주신 1003번님 그리고 9407번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토요일인 오늘 어디 가세요? 여행 가는 분 당연히 환영하고요. 1003번님처럼 시장 구경 가는 분, 도시락 싸서 소풍 가는 분 다 좋습니다. 어디로 가고 계신지 우리 가요광장에도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제 주변 지인분들이 자꾸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알려주시는데 나한테 말하지 말고 사연으로 보내라고. 네,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재밌게 맛있게 읽어드릴 거예요. 네, 노래 듣고 올게요. 조유리의 롤러스케이트.
1: 태어나 처음 느껴 이런 삶 괴한 말야.

조유리의 롤러스케이트 듣고 왔습니다. 8514번님께서 3남매 중 막내딸만 데리고 모녀 둘이서 2박 3일 캠핑 갑니다. 첫 캠핑이라 너무 떨려요. 아빠는 아들 둘이랑 집 지키기로 했어요. 딸과 오붓한 시간 보내고 올게요 하셨습니다. 좀 전에도 아빠 두고 간 모녀 있지 않았어요? 약간 아빠 두고 여행 가는 게 유행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아버님도 굉장히 행복하실 수도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아니다 근데 3남매 중에서 막내 딸만 데려가니까 나머지 남매가 아빠랑 같이 있어서 아빠 덜 행복할 수도 있겠다. 어떡해. 그래요. 이렇게 분리시켜서 여행 가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단체로 가는 여행도 좋지만 소수로 가는 여행에서 오는 또 이 맛이 있거든요. 네. 오호호.

이 군대 군 입대 시절에 외출 5시간은 정말 5년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1시간이 1년 같은 소중한 시간인데 너무 아까워. 부모님께서도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쵸? 네, 하필 또 이럴 때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그래도 이렇게 가신 거 보니까 다행히도 이 일을 해결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거 다행입니다. 용보미 님께서 남편이랑 결혼하고 처음으로 둘이 부산에 다녀왔어요. 대전에서 아침 7시에 출발해서 밤 12시까지 원 없이 놀았습니다. 코인 노래방에서 같이 부른 이무진의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신청합니다. 상수 오빠 결혼 10주년 축하해. 결혼한 지 10년이 되셨구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와, 10년. 처음으로 둘이서 부산에 다녀왔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네. 가서 노래방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셨겠죠. 네. 노래 듣고 올게요. 용보미님의 신청곡, 이무진의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이무진의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듣고 왔습니다. 폴킴의 플레이리스트 주말에 한 곡씩 공개할게요. 폴 인 뮤직.

아, 이번 주는 어떤 곡을 추천해드려야 좋은 노래 골랐다고 소문이 날까? 아, 소문 날 정도로 아주 맛있는 곡을 좀 골라보고 싶어서 이 곡 저 곡 요즘 듣고 있거든요. 오늘 소개할 노래는요, 아직 이 가수를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된 자료도 사실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뭐 리뷰라든지 댓글도 많이 없더라고요. 지금 찬스입니다. 약간 이렇게 내가 아직 세상에 잘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나를 알아준 사람들 기억에 남잖아요. 네, 난 이 친구가 날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이 친구를 검색을 하려고 했는데 이 검색하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국말로는 승후, 한국 사람인데 영어로 돼 있습니다. S-E-U-N-G-H-O-O. 약간 이렇게 영어로 본인 이름 써놓은 것도 굉장히 좀 힙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나 너네들이 날 어떻게 검색하든 관심 없어. 난 승후로 활동할 거야. 약간 이런 애티튜드도 너무 멋있는 것 같고, 오늘 제가 가져온 이 노래, 이 가수분의 노래는 아 너무 재밌습니다. 니은 니은이에요. 네. 정말 그냥 한글 니은 니은입니다. 뭐 우리가 문자 같은 거 보낼 때 뭐 노노 뭐 이렇게 보내듯이 뭐 크크 하듯이 니은 니은입니다. 가사가 굉장히 재밌어요. 가사가 애인과 이렇게 다투거나 했을 때 주고받는 문자에서 영감을 받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 기분 어떤지 화 좀 풀어봐, 너 어때 괜찮아 했을 때 이 애인이 화가 안 풀린 거죠. 기분이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니은 니은 이렇게만 보내는 거죠. 막 이응 이응 보내는 것처럼. 그럼 또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불안해지잖아요. 막 어떻게 얘를 풀어줘야 될까, 빨리 괜찮다고 말해줘, 나 진짜 너밖에 없어, 미안해, 사랑해, 막 이렇게 보낼 거잖아요. 대화 창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 노래 들으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R&B 스타일의 곡이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도 너무 좋고, 보컬 톤이라든지 이렇게 멜로디 메이킹 한 것도 굉장히 좀 세련되고 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나 애인이든 친구든 좀 다퉈가지고 나도 똑같은 경험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공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승후의 니은 니은.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6: 푹 잤다.
5: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7: 우리 엄마 예쁜데?
8: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5: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9: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섭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0: 그래서 보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9: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0: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1955번님께서 저는 예술중학교에 다니는 성악과 1학년 학생입니다. 매일 듣는 클래식이 지루해질 때마다 폴킴님의 노래를 들으며 힘내고 있어요. 저도 이제 변성기가 오고 있어서 고민이 많은데요. 잘 극복해서 폴킴님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싶어요. 폴킴님은 변성기 때 어떠셨나요? 참, 이 내가 음악을 전공하고 노래를 전공하고 있는데 변성기가 오면은 제가 경험한 변성기랑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긴 했지만 가수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어느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변성기가 와 있었고 뭐 변성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나이를 먹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변성기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떠오르는 변성기라고 하면 제가 그 당시에 마법의 성 이 노래를 진짜 좋아했어요. 마법의 성 이 노래를 노래방 가서 친구들이랑 부르거나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불렀는데 이 노래가 굉장히 내가 이렇게 되게 허스해졌다라는 기억이 있어요. 아마 그때가 이제 변성기를 지나고 있는 과도기였던 것 같은데 성악하시는 분이면 아무래도 또 이 변성기가 오면서 음역이라든지 톤이 달라지니까 이 운영법에 이 소리 발성 운영법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저의 변성기 시절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계속 소리를 이렇게 세게 내려고 한다기보다는 계속 스트레칭해서 왜 키 크는 시절에 농구 많이 하면 키 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트레칭 위주로 이렇게 성대를 늘려주는 연습 훈련을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한 적은 있어요. 네, 제 말이 정답이 아닐 순 있지만 네, 이 과도기에서 또 내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새로운 멋진 음색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아무쪼록 변성기 잘 이겨내서 멋있는 목소리로 노래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3, 4부에는 노래 균성님과 함께합니다.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저요! 저요!
1: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여러분이 사랑했던 노래 간단한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소개해드리고 같이 추억해보기로 해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소유 브라더스의 모르나봐.

0: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 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5: 잠시 후 2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균성님 곧 만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광고 듣고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시작할게요.

0: 아닙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팀장님, 매년 똑같은 임직원 명절 선물 좀 바꾸면 어떨까요?
3: 김 대리, 임직원 명절 선물도 이제너두잖아.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약,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2: 명절 선물은 이제너두. 검색창에 이제너두.

0: 카세트 테이프로 돌려 듣고,
1: 손범수 아저씨의 소개 멘트 기다렸다가 듣고,
0: 도토리 충전해서 BGM으로 깔아 듣고,
1: 노래방 가면 끝곡으로 완창하고 싶었던 추억의 노래 다들 있으시죠?
0: 그런 노래들을 하나씩 꺼내놓는 시간입니다.
1: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저요.
0: 아 진짜 시작부터 네 정 성대모사 정말 남발하시는 우리 균성님 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강균성입니다.
0: 아 잘 지내셨어요?
3: 네, 열심히 아니, 살고 있습니다.
0: 아 형 왜 이렇게 잘해요? 듣는 사람 이거?
3: 아 이거 더 잘 살렸어야 되는데 뭔가 아, 좀 아쉽네요.
0: 어떤 포인트가 아쉽다?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그러면?
1: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0: 아 이거보다 더 똑같을 수가 없어요.
3: 아 진짜요? 아 근데 폴킴 씨 잘하잖아요 이거.
0: 저요?
3: 한번 보여주시죠.
0: 이 노래 2026년에도 아, 듣는 사람
3: 아 홍도 깨냐고요.
0: 아 뭔가 이게 이 끄뜸 처리가 네. 형 너무 진짜 똑같아가지고 아, 따라해봤는데 아, 안 된다.
3: 폴킴 씨는 또 폴킴 씨만의 매력이 있어가지고 아, 제가 범접할 수 없습니다.
0: 진짜 6955번님께서 어 근데 그 캣님은 이제 안 오시는 건가요?
3: 네 안 와요. 안 와!
0: 이 자리 엄청 노리시고 저여저 그것도 잘하시던데.
3: 아 진짜 잘했어요?
0: 그날 정말 질리도록 성대모사 하고 왔어요.
3: 큰일 났네 진짜.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가는 거예요?
0: 그래서 도대체? 약간 이 정도면 약간 저격하러 온 거 아닌가?
3: 와 진짜 이게 선배를 향한 이게 후배 자세냐고요.
0: 존경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3: 네. 아니 아 진짜 K는 저랑 또 같은 회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때 또 저 대신 이렇게 잘 자리를 채워줘서 네. 항상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0: 칼같이 이제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안 와도 된다라는 점.
3: 아 이제 다른 곳에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 자리 넘보지 마시고.
0: 그래요 K는 열심히 하도록 네. 해요. 8894번님께서 네, 네. 균성 오빠 팬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 좋아하는 연예인 딱 두 명 있었어요. 노을 강균성 그리고 K-POP 유빈. 오. 저 얼굴만 봐. 어? 얼굴 형 닮았어요.
3: 아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네. 이 K-POP이라는 그룹 명이죠. K-POP이
0: 맞아.
3: 이게 그때... 어떤 그 장르가 아니라 네. 그룹 명이 K-POP이었고
0: 그 멤버 이름이 유빈이었죠.
3: 유빈 씨가 눈썹이 아주 진해가지고 어허. 선명하게 잘생긴 맞아. 분이 유빈 씨였어요. 그래가지고 유빈 씨랑 저랑 닮았다고 해주시면 저는 너무 영광인 거고
0: 너무
3: 닮았는데요? 케이팝 이 분들이 네. 주영훈 씨가 키웠어요 케이팝도.
0: 아 그래요? 형 진짜 모르는 게 네. 없다.
3: 진짜 주영훈 형님 그때 당시 많이 키웠다.
0: 아 그때는 뭐 맞죠? 주영훈 선배님 정말 그 썼다면 히트곡 제조기였으니까.
3: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비교를 해주셔가지고.
0: 네. 아니 또 그 프로포즈 하신 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3: 아 프로포즈요? 네. 프로포즈가 8월 초에 한 거예요.
0: 오.
3: 근데 사진 찍은 것도 있고 네. 이런 거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네. 좀 타이밍을 보다가 이제 올리게 된 거죠.
0: 네. 아, 너무 멋있게 무릎 꿇고.
3: 아 제가 진짜 많이 준비했어요. 정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프라이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서프라이즈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신부가 네. 프로포즈 받는 날 예뻐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0: 오.
3: 왜냐하면 사진도 찍히고 할 거니까. 네. 그냥 놀래키는 거에만 중점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스튜디오도 이제 빌리고
0: 오, 아.
3: 제가 옷도 다 빌려와가지고
0: 아 너무 스윗하다.
3: 일단은 깜짝 놀래키고 편지를 읽어준 다음에 프로포즈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 미리 제가 연락한
0: 네.
3: 이제 신부 측 친구들과 제 친구들이 깜짝으로 이렇게 축하해주고
0: 아 좋았겠다.
3: 그 다음에 이제 옷 갈아입으러 가서 옷 갈아입고 아. 그 다음에 와서 사진을 찍은 거죠.
0: 아 그러셨구나. 네. 찾아보시면 진짜 너무 예쁘게 사진 잘 나왔더라고요.
3: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0: 자 균성님과 함께하는 토요일 코너 소개부터 해볼게요.
1: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4: 으서
0: 이런 거 많이 하고 갔어요.
3: 캔이요?
0: 네, 캔이에요.
3: 굉장히
0: 이런 거를 하네. 여러 개를 해놓고 갔어요.
3: 약간 그 지드래곤 따라한 거 아니에요?
0: 으서
3: 너무 잘하는데?
0: 네,
1: 추억의 명곡들을 들으면서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추억의 노래들 지금 보내주세요.
0: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의 노래까지 모두 좋아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1: 9783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반짝반짝 빛나는 6개의 수정 잭스키스의 팬이었어요. 그 시절 아이돌들은 폭탄 머리, 더듬이 머리 등등 요란한 머리를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 지원 오빠는요. 내추럴 귀티 도련님 스타일이거나 시크한 스포츠 머리였어요. 그게 너무 멋있어서 입덕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죠? 랩하는 멤버 3명은 블랙키스였고요. 노래하는 멤버 3명은 화이트키스였어요. 그리고 노란색 풍선 들고 다니는 우리 팬덤 명은 옐로우 키스. 99년도엔 오빠들이 MBC에서 DJ도 했었어요. 제키의 FM 플러스라는 밤 10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1시간은 블랙키스 3명이, 1시간은 화이트키스 3명이 진행하고 그랬었답니다. 야자하면서 들었었는데 그립네요. 그때를 추억하며 99년에 발매한 4집 타이틀곡 지기위떼 쉐떼뿌레 컴백 신청합니다.
0: 저 순간 제목이 지기위떼 쉐떼뿌레인 줄 알고 이런 노래가 있었어? 아, 컴백 이 노래구나. 아, 아니 지금 이분들의 사연이 왜 안 오나 했었는데 네. 이제 왔습니다.
1: 이제 온 거죠.
0: 잭스키스.
1: 아 레전드죠.
0: 제가 은지원님 하면 또 할 얘기가 있습니다.
1: 아 뭐죠?
0: 저희 장모님의 네. 최애 연예인이 은지원입니다.
1: 아 그래요?
0: 최애가 은지원이에요.
1: 와.
0: 아직까지도 폴킴이 아니고 최애가 은지원이라는 점.
1: 와.
0: 네. 서운할 법도 한데 너무 좋아하시니까 뭐라 할 수도 없어요.
1: 왜냐면 또 이제 그 시절의 세대니까.
0: 아니 저희 어머니가 뭐 잭스키스 얼마나 아시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1: 근데 지원이 형은 사실 굉장히 인기 많죠. 맞죠. 정말.
0: 그러니까 뭔가 그 선배님의 말투라든지 이런 행실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1: 말도 잘하죠. 네. 센스 있죠. 웃기죠.
0: 맞아요.
1: 그런 것까지 매력이 더해지니까.
0: 4913번님께서 잭스키스 하면 폼생폼사죠. 이때 화이트키스랑 블랙키스가 3명씩 번갈아가면서 점프하면서 노래하는 걸로 완전 떴잖아요. 네. 남자인 저도 제키는 좋아했어요.
1: 와
0: 맞아.
1: 사실 이 왔다갔다 점프하는 거는 점핑! 점핑! 에프리파리 이거보다 먼저 있었던 거죠. 훨씬 먼저. 아,
0: 그러네. 여기가 선배네.
1: 완전 선배죠. 그것도 이제 이렇게 서로 격차를 두고선 이렇게 네. 점프를 하는 그 안무잖아요.
0: 네.
1: 근데 잭스키스 형님들이 이제 먼저 한 거죠, 대본은.
0: 네. 아 근데 노슬북의 폼생 폼사 옛날에 폼생 발음이 이렇게 안 되니 폼생 폼사
1: 네.
0: 이런 말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안 쓰지 않아요?
1: 요즘에는 폼생 폼사.
0: 아 그냥 폼 살아 있네 뭐.
1: 그렇죠.
0: 폼 올랐네 뭐 이렇게 하죠.
1: 까리하네.
0: 폼 미쳤네.
1: 뭐 이렇게 뭐.
0: 뭐 폼 이런 미쳤다. 거. 아, 폼 미쳤다. 이것도 옛날 말인가?
1: 요즘엔 하도 변화가 빨라서.
0: 예.
1: 그래도 그냥 지나간 거 계속 써야지.
0: 그럼요.
1: 예.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못 따라가.
0: 못 따라가니까 그냥 네. 쓸게요. 8074번님께서 네. 저는 제키 좋아했었어요. 그 당시에 립싱크하는 가수들 진짜 많았는데 제키는 신인 때도 핸드마이크 들고 쌩쌩쌩 생라이브 하면서 점프하고 백다운하고 대박이었어요. 저는 로드파이터 특히 좋아했습니다.

0: 약간 이렇게 들으니까 목소리 약간 김종국 선배님 같이 들리기도 하고.
1: 어, 굉장히 미성이시죠. 네. 성훈이 형이. 네.
0: 아, 형님이세요?
1: 그렇죠. 성훈이 형. 오. 진짜 동안이시잖아요.
0: 혹 잭스키스 멤버들도 혹시 아시나요?
1: 저는 지원이 형이랑 이제 방송을 몇 번 해가지고.
0: 아, 그렇게 해서.
1: 성훈이 형님도 방송 한두 번 한 것 같고요.
0: 와, 형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다.
1: 근데 이제 수원이 형이랑도. 수원이 형 그 로봇 연기로 한참. 아. 화제몰이 하셨을 때.
0: 아, 맞죠, 맞죠.
1: 네. 아, 괜찮아요.
0: 괜찮아요. 아니, 근데 우리 팬, 이 잭스키스 팬분들도 진짜 웃긴 게. 네. 대박이었어요 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 보니까 완전 우리 세대인 것
1: 옛날
0: 같아요.
1: 옛날 사람.
0: 네, 대박이었어요.
1: 아, 근데 이 백다운 춤이 정말 엄청 파격적이었어요.
0: 네. 아, 그래요?
1: 어떻게 그렇게 바로 그냥 뒤로 그냥 누울 수가 있는지가. 오. 너무 왜 아플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네. 기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춤이. 아, 뭔가, 춤을 넘어서.
0: 뭔가 방법이 있거나 요령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1: 근데 이거는 한부터 따라하면 안 되는 게. 네. 후두부가. 네. 굉장히 여기가 잘못 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0: 아, 그렇죠. 머리는 진짜 조심해야죠.
1: 격투기에서도 후두부 치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네. 이 뒤로 넘어가는 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그냥 막 따라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0: 옛날 그 안무들 진짜 어려운 거 많았던 것 같습니다. 0326번님 거 한번 읽어주세요.
1: 저는 GOD 팬이었는데요. 오. 제키가 드림 콘서트에서 고별 무대 했을 때 기억해 줄래라는 노래를 부르고 고별 인사를 하는데 우리 호영 오빠가 웃고 있다고 욕 많이 먹었었어요.
2: 어머.
1: 그냥 웃상인데. 그렇게 태어난 건데. 아직도 억울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아니, 잭스키스 사연에 GOD 사연 온 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1: 그렇죠. 그때 이제 하늘색 풍선과 노란색 풍선이 와, 정말 뭐
0: 전쟁터죠, 뭐 그 당시면.
1: H.O.T 하얀색 풍선까지. 난리 나는 거죠.
0: 뭐 이거 삼국시대, 삼국시대.
1: 정말. 네, 난리가 났죠, 정말. 근데 아. 진짜 호영이 형은. 네. 화난 모습이 어떤 표정일까라는 것이 정말 궁금해질 정도로.
0: 약간 무표정도 약간 웃상 아니세요?
1: 항상 그냥 이게. 네. 그냥 그 상이에요.
0: 이 눈이 여기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눈을
0: 눈 눈꼬리가.
1: 네.
0: 오.
1: 그래가지고 아마 오해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0: 근데 그때 옛날에는 또 이렇게 우리가 그 라이벌인 팬덤, 네. 라이벌인 그룹이면은 뭐가 됐든 간에 좀 견제하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1: 또 호영이 형이 또 완전히.
0: 네,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1: 인기가 많았으니까.
0: 네. 4978번님께서 네. 잭스키스 최고의 명곡은 컴백 후속곡이었던 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이 노래 폴킴씨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0: 저는 사실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1: 아, 그래요?
0: 네, 이때
1: 너무 SS에 빠져 계셔가지고.
0: 저는 제가 기억하는 잭스키스의 명곡은 커플.
1: 아, 그러니까 왜 커플에 대한 얘기가 없네?
0: 그러게.
1: 커플은 완전 최고의 명곡이고.
0: 저는 사실 잭스키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커플이거든요.
1: 커플이죠. 에.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성공한 곡이었을걸요? 커플인.
0: 아, 이 노래 리메이크 해볼까요? 아, 근데 생각보다 잭스키스 노래 이 성우님 맞죠? 이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고음역의 미성이에요. 그래서 이 예쁘게 이 음역대를 부르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1: 그렇죠. 고음을 부드럽게 올린다라는 게 또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잖아요.
0: 너무 쉽게 내버리시니까.
1: 근데 그건 또 우리 폴킴 씨가 굉장히 잘하는 장점 중에 하나시잖아요.
0: 한 옥타브 내려서 한번 해볼게요.
1: 아니, 그 진짜 예감이라는 노래 우리 네. 폴킴 씨가 네. 리메이크하면 네. 혹시 알아요? 이거 감자 가자까지 광고 들어올지?
0: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좋았어.
0: 예감 가보자고.
1: 네.
0: 네. 우리 9783님이 신청하신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잭스키스의 컴백.

0: 잭스키스의 컴백 듣고 왔습니다. 이거 와. 되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멋있는 게 come, C-O-M-E 아니고요. C-O-M 하고 위에 땡, comeback.
1: 어, 이거는 어떤 뜻이 되는 거죠?
0: 약간 이제 뭔가 채팅하거나 이렇게 아. 편하게 사용할 때.
1: 근데 저는 이 노래를 오랜만에 들으니까 옛날에 네. 그 진짜 H.O.T 형님들도 타이틀은 카리스마 있고 센 노래 나오고 후속곡은 또 굉장히
0: 또 이미지 변신해가지고
1: 네, 귀엽고 뭐 캔디나 뭐 네. 이런 노래 했잖아요. 네. 근데 잭스키스 형님들도 네. 타이틀은 또 센 노래. 오. 떼창이 되게 멋있었잖아요. 잭스키스는 아. 같이 떼창을 부르는
0: 막 그런 것들이 되게 기억에 남긴
1: 네,
0: 하죠.
1: 항상 코러스가 네. 떼창으로 딱 소리 지르는 오. 그리고 잭스키스 형님도 후속곡은 또 굉장히 말랑말랑한데 아. 그러니까 누가 신곡을 내면 네. 아 이번에 H.O.T가 셀까 잭스키스가 셀까 아... 누구 타이틀곡이 더 카리스마 있을까 약간 이런 거에 되게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때는 약간 네. 약간 그런 거 있죠. G.O.D의 김태호가 세상에 노래 제일 잘 부르느냐 막
1: 남자 중엔 김태호
0: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메인 보컬끼리 대결시키고 약간 아,
1: 바다와 옥주현
0: 막 그런 거
1: 두 분 중에는 누가 위일까 막 이런
0: 아무도
1: 거.
0: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우리가 네. 먼저 물어보고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랬던
1: 색이
0: 기억이
1: 다른
0: 있죠.
1: 건데 네. 완전
0: 노래 균성님과 함께하는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1: 저요 저요 어 이거 누구지? 누구 흉내낸 거야?
0: 김준수 아. 김준수님 지금 흉내낸 거예요.
1: 아 이거 진짜 위협감을 좀 느껴요.
0: 그쵸, 이거를 지금 몇 개 더 있지 않아요? 지금 저요 여러 개 놓고 왔어요.
1: 너무 여러 개를
0: 아무도 안 시켰는데 본인이 다 하고 왔어요.
1: 본인이, 혼자서?
0: 본인이 하겠다고 틀어달라고
1: 너무 열심히
0: 앞으로.
1: 사는데 인생은
0: 두 번째 사연 소개해볼게요.
1: 저는 균성님의 소속사 선배님이었던 분들의 노래를 신청합니다.
2: 학교를 안 갔어.
1: 맞아요. 랑현 량아예요. 초딩 쌍둥이가 스트리트 파이터 출리 스타일로 옷도 입고 머리도 하고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랬죠. 춤 엄청 잘 췄어요. 옆돌기 하고 그러고 헤드스핀도 하고요. 아 그리고 몇 년 전에 량아님이 복면가왕에 나와서 오. 학교를 안 갔어를 불렀는데요. 오. 옛날이랑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제는 뭐랄까 교사 김양아가 계약을 거부하며 부르는 느낌? 아무튼 추억의 그 노래 오랜만에 듣고 싶습니다.
0: 와 진짜 오랜만이다. 량현 양아의 너무 이 노래는 모를 수가 없어요.
1: 정말
0: 그때 왜냐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노래였기 때문에
1: 아 정말 이런 류의 노래

0: 애들이 좀 있었죠.
1: 네.
0: 오락실 같은
1: 거. 아, 맞아. 약간 그렇고. 그런 계열에.
0: 그런 계열이죠. 학교를 안 갔고.
1: 형 JYP 선배님인데 네. 혹시 본 적 있으세요?
0: 충분히 있죠.
1: 아, 그래요?
0: 네. 량아랑은 이제 연락을 하고 지내니까.
1: 진짜요?
0: 근데 재밌는 건 저희가 JYP에 들어왔을 때는 네. 이미 없었어요.
1: 아.
0: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JYP의 초창기 패밀리들 있죠. 네. 진주 누나.
1: 아.
0: 난 괜찮아.
1: 어, 그쵸.
0: 진주 누나 있었죠. 네. 량현 량아 있었죠.
1: 오.
0: 근데 그 이 두 분들은 이제 다른 회사로 옮겼을 때고.
1: 아하.
0: 제가 왔을 때 남아 계셨던 분들은 뭐 박지윤 씨.
1: 아.
0: 네, 이렇게.
1: 아.
0: 그런데도 아니, 또 연락이 돼가지고.
1: 아니, 이렇게 형이 또 이때 뭔가. 뭔가 그 전설 속의 레전드랑 연락하는 느낌이에요, 약간.
0: 아, 저한테도 제 나이는 이분들보다 더 많은데 네. 이분들이 저한테 선배잖아요.
1: 어.
0: 그러니까 저한테도 되게 참 묘한 느낌이에요. 막 제가 가수가 되고 싶었을 때
1: 네.
0: 너무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귀엽게 데뷔를 했었고 제가 데뷔할 때쯤에는 또 이 친구들한테 또 이렇게 또 연락이 되어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고.
1: 양현양아님들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0: 제가 알기로는 그 보아 씨도 굉장히 어릴 때 데뷔했잖아요.
1: 네.
0: 보아 씨보다 한 살 어린 걸로 알아요. 87년생이니까.
1: 아, 제가 저랑 동갑이네요.
0: 어, 그래요?
1: 네.
0: 이제 마흔이 된 건가요?
1: 어머, 어떡해. 그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탈색해가지고 춤추던 그 꼬마 소년들 이렇게 큰 거예요?
0: 근데 요즘도 그 브레이킹 댄스를 잘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춤은 타고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아직도 잘 추더라고요.
1: 또 7345번님께서 이 코너에서 SBS 인기가요 성우님 이야기 몇 번 했잖아요.
0: 네.
1: 저는 그 성우님 목소리로 들은 곡 속에 이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2: 한유기 신동 천사 양형 양하 춤미 목일
1: 춤미 목일 아니 얼마나 긴장감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0: 와 대박. 와, 나 이때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1: 아 진짜.
0: 길레가 거의 묵음이었어요.
1: 아, 그, 저...
0: 길레가 안 들려. 춤이 뭐 이런 거 같아요. 이제 마치 제목이.
1: 아니 그 성우님께서 이거 연습 집에서 하고 오셨겠죠?
0: 아 근데 이분은 네. 이 자체로 그냥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1: 진짜 너무 웃긴다.
0: 그냥 갖다 이렇게 들으면 그냥 바로바로 나오시죠.
1: 아 진짜.
0: 야 진짜 오랜만이다.
1: 8134번님께서 네. 형이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량현 량아와 관련된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미니홈피가 유행이었는데요. 량현 량아가 하두리 감성의 사진을 올렸어요.
1: 오.
0: 근데 너무 예뻐서 얼짱 김량이 팬카페도 생겼었어요. 맞아요. 저 그 팬카페 정회원이었어요.
1: 정회원도 진짜 오랜만이야. 정회원.
0: 아무나 될 수 없죠.
1: 네, 계속 뭔가 올리고 뭔가 통과해야지 정의원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활동 열심히 해야지 정의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두리 감성 정말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1: 아, 이 이름도 오랜만에 듣습니다.
0: 그러니까 얼굴에 이목구비를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1: 약간 이렇게 대각선
0: 네.
1: 위쪽에서 약간 코가 사라질 정도로 빛을 쪼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0: 하두리로 찍었는데 잘 안 나온다?
1: 네.
0: 그러면 이제 많이 좀 관리를 해야 되는 하두리는 이거는 버프를 받는 거예요. 하두리는
1: 이때는 정말 네. 그 PC방 가서 네. 계속 그 사진 한 장을 비워서 몇 장씩 찍었던 것 같아요. 와 지금 사진 보고 있거든요.
0: 네.
1: 아 이때 감성 진짜 추억 돋는다.
0: 아 참 진짜 저는 하두리는 그렇게 유행했는데도 저는 안 했어요.
1: 아 안 하셨어요?
0: 네 안 했었어요 하두리는.
1: 저 지금 여기 사진 보고 있는데 랑현 랑아 너무 귀여워요.
0: 너무
1: 완전,
0: 귀여워요?
1: 너무 완전 애기예요. 땡땡땡 그 아이스크림 지금 먹는 사진인데
0: 아니 우리 무쌍이 참 매력적이네.
1: 오, 너무 네. 귀엽다.
0: 그러니까요.
1: 자 우리 4913번님의 신청곡 들어볼게요. 량현 량아의 학교를 안 갔어.

0: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고요. 노래 균성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1: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저요 저요.
1: 어, 이건 알겠다. 누군지.
0: 누굴까요?
1: 바비킴.
0: 아, 그럼요.
1: 와, 바비킴까지 잘하네.
0: 지금 이거 끝까지 저여줘 자기가 다 하려고.
1: 사랑해 널 사랑해. 아, 너무 잘하는데.
0: 아, 지금 견제하시는 것 같은데요.
1: 견제 너무 들어가는데.
0: 아, 진짜 너무 잘하긴 했어.
1: 저요를 지금. 아, 네.
0: 2026년에도 듣는 여러분의 추억의 노래, 또 어떤 곡이 있는지 다음 사연 소개해 볼게요.
1: 1627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이 팀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색이 한 옷에 다 담겨있는 느낌으로 입고 왕큰 뿔테 안경을 쓰고 나와서 이렇게 외치던 듀엣이요.

0: 맞습니다. 자두, 강두, 더 자두요. 원래는 자두 언니 혼자 자두로 활동하려고 했는데 케미가 너무 좋아서 20대부터 더 자두로 활동했었죠. 그리고 당시에 싸이가 먼저 엽기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자두 언니가 데뷔를 하면서 여자 싸이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썰 아세요? 강두 오빠가 당시에 너무나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자두 언니가 마음을 다스리려고 신앙을 갖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덕에 자두 언니가 목사님과 결혼하게 됐다는. 더 자두 명곡 많지만 저는 이 곡을 신청합니다. 대화가 필요해. 이거 지금 들어도 너무나 명곡이에요.
1: 더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이 노래는 진짜 이거는 명곡 인정.
0: 진짜
1: 이 노래를 대신할 수 있는 노래는 없습니다.
0: 정말
1: 이 노래는 사실 리메이크도 많이 했고요. 저도 이 노래 같이 듀엣으로 부른 적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저도 폴킴 씨가 부른 거 들었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네. 형 혹시 그러면 더 자두랑도 뭔가 친분이 있으세요?
0: 자두랑 친분이 있죠.
1: 진짜요?
0: 그럼요, 그럼요.
1: 없는 사람 찾기 더 힘든 거 아니에요?
0: 왜냐면 노을 멤버 우리 상곤이 형,
1: 네.
0: 우리 노을의 리더죠.
1: 네.
0: 상곤이 형이 있었던 동네가 네. 또 자두가 있었던 동네라 서로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선후배예요. 그때부터도 자두도 이제 막 밴드 활동하면서 네. 상곤이 형도 이제 밴드 음악 좋아하고
1: 네.
0: 그러면서 자두가 먼저 데뷔를 했죠. 그리고 저희가 데뷔하면서 둘이 이제
1: 네.
0: 오랜만에 상봉을 한 거예요.
1: 오.
0: 잘 지냈냐? 그래가지고 자두가 그때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게스트로도 네. 많이 나가고
1: 이 정도면 약간 연예계에서 노을을 모르면 그거야말로 불법일 것 같아요.
0: 아 근데 저희가 뭐 최근에는 이렇게 뭐 가요 프로그램을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지는 않다 보니까 딱 이때로 멈춘 거죠. 이때 그, 당시.
1: 이때가 훨씬 더 귀합니다. 요즘 또 각자 활동하니까.
0: 요즘이요.
1: 네. 0243번님 것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얼마 전에 자두님이 울산에 오셔서 노래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1: 오.
0: 김밥 소품을 들고 김밥을 부르시는데 여전히 목소리가 짱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뭉클하기도 하고 존경심까지 들었답니다.
1: 요즘에 밴드처럼 이렇게 꾸려서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0: 맞아요. 저랑도 같이 한번 행사 같이 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목소리가 예전하고 예전보다 훨씬 좋으시던데요?
0: 오히려 노래가 점점 더 늘고 있고
1: 네.
0: 그리고 자두는 또 대단한 게 뭐냐면 얼굴이 안 늙어요. 옛날 그 모습 그대로예요.
1: 아, 더 예뻐지셨던데.
0: 네, 살도 더 많이 빠지고 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보면 좀 많이 놀래요. 이렇게 그대로예요 너는? 항상 제가 이래요.
1: 이게 신앙의 힘인가요? 9778번님께서
0: 네.
1: 저는 신화의 에릭 오빠와 닮았던 강도 오빠의 팬이었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다고요. 제 최애곡은 김밥 후속곡이었던 살고 싶어입니다. 싶어.
0: 아 명곡이다.
1: 라라라라라랄 수가 없어. 라떼는 말이죠 노래방 가서 이 노래를 부르며 중간고사 기말고사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0: 아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 우리. 아 진짜 그때 당시에 정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장난 아니잖아요.
1: 진짜. 네. 아 저는 근데 갑자기 이 노래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이 자두 선배님 하면은 나 살고 싶어 이 비브라토 바이브레이션.
0: 아 바이브레이션 빠른 편이죠.
1: 이게 진짜 너무 따라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0: 사실 발라드에는 네. 또 그렇게 빠른 바이브레이션이 많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1: 근데 약간 이게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가져가면 신나는 곡들이 더 신나게 느껴질 것 같아서.
0: 아 그럴 수는 있겠다.
1: 부럽더라고요 저는.
0: 네.
1: 3012번님께서 더 자두의 식사부터 하세요라는 와, 노래 신청합니다. 오랜만이다. 저는 이 노래를 원곡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친구 현진이가 중3 때부터 20살 때까지 노래방만 가면 이 노래를 불러서 걔 목소리로만 이 노래를 들어봤어요. 원곡은 어떨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들려주실 수 있나요?
0: 그리고 노래 부를 때 광대를 위로 올리는 스타일이에요.
1: 아
0: 이렇게 이 위쪽 공간을 쓰잖아요.
1: 아니 자두까지 똑같이 따라하는 연예인 여기 있다?
0: 그러니까 안 늦는 것 같기도 해요.
1: 광대를 올리니까.
0: 광대를 올리니까.
1: 나도 앞으로 광대 올려서.
0: 광대 올려서 이 위쪽 근육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그렇지.
1: 캐민서.
0: 아니 근데 이게 제목을 쭉 보니까요.
1: 네.
0: 야 대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런데 식사부터 하자 김밥으로
1: 김밥 먹던.
0: 일단 이런 느낌이에요.
1: 되게 약간 일상생활에서
0: 그러니까요.
1: 자 그러면 1627번님이 신청곡 들어볼게요. 더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0: 더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듣고 왔습니다. 노래 균성님과 함께하는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1: 저요.
2: 이건 뭐예요?
0: 이거 뭐였죠? 이순재 선배님. 아 정말 하다하다 이제
1: 1544 흥예
2: 이거 아 진짜 너무하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하고 갔어?
0: 아니, 그 배우까지 다 미쳤다, 뮤지컬 진짜. 한다고 배우분들까지 다 해주고 가셔더라고요.
2: 아 이러면 안 되는데.
0: 아 지금 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아놨더니 네. 지금 계속해서 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2: 캔이 넘치네 지금. 네.
0: 자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2: 3978님의 사연입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유행하는 스타일의 랩이 있었어요. 때려 박고 막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랩이요. 그 중에서도 역시나 최고는 아웃사이더 아닐까 싶어요. 이거 안 해본 사람 없을걸요?
3: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겁나. 사람도 너무나도
2: 외톨이 정말 대단했죠.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외톨이 때문에 노래방 진짜 많이 갔습니다. 제가 남고였는데 외톨이 한 번도 안 틀리고 완창하면 학교에서 신이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0: 맞아.
2: 물론 저는 한 번도 성공 못했습니다. 1절은 꾸역꾸역 어떻게든 성공을 했었는데 2절에서 늘 틀렸어요. 2절 시작부터 속사포 난리 나거든요. 사연 쓰면서 다시 들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승부욕 생기네요. 저 2절도 성공하고 싶어요.
0: 아니 이거 그 당시에 남학생들 중에서 이거 흉내 안 내본 사람 진짜 없을걸요?
2: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아웃사이더를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0: 뭐죠?
2: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
0: 아웃사이더라 가지고
2: 아웃사이더라서?
0: 집에서 혼자 외톨이처럼 있으셨나 봐요.
2: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잘 요약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어떤 그런 시같이 그런 것도 되게 멋있는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 줄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주저리 설명할 수 있는 가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근데 그게 또 랩의 묘미니까.
2: 그러니까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아, 이때는 정말 이렇게 속사포 이렇게 랩을 빠르게 이 소화하는 능력을 네. 랩 실력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2: 아 진짜 충분히 실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조광호 씨도 그렇잖아요. 빠른 랩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0: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이걸 썼기 때문에 멋있는 거지만 네. 사실 우리가 이걸 따라한다고 멋진 래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2: 아 정말 너무 어렵죠. 네, 이 혀가 남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혀가 헬스를 해야 되는 혀예요. 근육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0: 혀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2: 예, 예. 오. 그리고 이때 당시에 항상 이렇게 좀 멜로디컬한 이런 음악에 예. 혀를 굉장히 많이 넣어가지고
0: 맞아.
2: 거기에 이제 막 랩하는
0: 네.
2: 네 그런 게 유행이었는데 그중에 저는 아웃사이더 생각이 나고요. 네.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시잖아요.
0: 또 누가 있죠?
2: MC 스나이퍼요.
0: 아 맞아.
2: 대단했죠.

0: 짱짱. 네.
1: 4893번님께서 저 아웃사이더 진짜 좋아했어요. 19금 딱지 붙은 스피드 레이서라는 노래를 좋아했었는데 야. 그 노래가 그 노래예요. 그 슈퍼스타 K의 힙통령 장문봉님이 나와서 촥! 아무리 파파라치 파파라치 파파라치 촥! 그거요?
2: 뭐가 파파라치예요?
1: 아,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 아니 뭐가 파파라치 파파라치가 어딨어요?
3: I'm the Korean takarasi pamom nabrasu paybrasu jabrasu kujasu
1: patinasu rabidu paparazzi 뭐 이러지 않았어요?
3: 파파라치 파파라치 파파라치 파파라치 파파라치 파파라치
2: 와
1: 나 이거 들으면서 명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중 잘 돼. 아니 이게 실제 가사예요?
2: 그래서 그때 시키지 않았는데 천천히 해보라고.
1: 오.
2: 그랬더니 아마 사브라기 떼브라기 파파라치, 파파라치 이거를 천천히 파파라치. 했었던 기억이 나요.
1: 아니 오디션에 나와서 네. 이 정도로 알리는 것도 사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2: 진짜 대단하죠.
1: 아니 이거 가사 I'm the Korean top class hip-hop 모범 노블레스 fabulous turbulous gorgeous but dangerous 난 비트를 비껴서 제껴버리는 서미션 챔피언.
2: 아, 이런...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수식이 많잖아요. 그냥 난 최고의 래퍼야 한마디면 끝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노블레스 포블레스
1: 어려운 노블레스 터블레스 고저스 막 어려운 거 많이 썼네.
2: 수로 끝나는 건 다 그때 당시 어벤져스 영화 났으면 난 어벤져스 이것도 넣겠다 거기다가 다 넣는 거지 뭐 그냥.
1: 아우 진짜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들 네. 기억하시죠?
2: 아, 너 진짜 추억 돋네요.
1: 이 시절 스타일의 랩 노래 신청하신 분들이 또 있어가지고 몇 개 더 네. 소개해볼게요.
2: 5968님 네. 배치기 에일리의 눈물 샤워 진짜 좋아했었는데요. 누구나 후줄근한 사랑 한 번씩 해봤잖아요. 그때 많이 들었고 진짜로 눈물 샤워 많이 했습니다.
1: 아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죠.
2: 그 제목부터가 네. 너무 아이디어 있지 않아요? 눈물 샤워래
1: 진짜 얼마나 울었으면.
2: 그러니까요.
1: 이때 약간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배치기를 좋아하느냐 다이나믹 듀오 좋아하느냐 약간 누가 더 잘하냐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던 것 같고.
2: 그렇죠.
1: 노래방 가서 랩 좋아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이 두 분, 이 두 팀의 노래는 항상 했던 것 같아요.
2: 저는 또 배치기의 이 한 분이랑 저랑 또 훈련소 동기예요.
1: 나는 진짜 항상 행실을 똑바로 해야겠다. 네. 어디 가서 또 형한테 폴킴 알아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2: 아, 폴킴 씨는 진짜 뭐 좋은 말 할 것밖에 없죠.
1: 좋은 말 많이 해주세요.
2: 그럼요, 그럼요.
1: 오, 진짜.
2: 39112 2009년 겨울에 발매된 곡인데요. 저는 요즘도 겨울마다 이 노래를 들어요. H 유진과 8G의 사랑 경보. 이 노래 진짜 명곡이에요. 빨리 이 노래 찾아 듣는 겨울이 왔으면 좋겠어요.
1: 아 나 근데 오늘 이 곡 사연들 너무 좋다. 진짜 약간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2: 진짜 H 유진은 정말 유명하죠.
1: 아 너
2: you know 넌 너무 멋져. 남자가 봐도 잘 생겼어. H 유진 정말 잘 생겼고 랩도 잘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그게 바로 퍼펙트. 그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이게 이제 오고 갔었던 거잖아요. 네.
1: 아 형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요?
2: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1: 아 진짜 근데 약간 이런 조합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 래퍼분들이랑 그 여성 보컬분들끼리 이렇게 조합을 짜가지고.
2: 그렇죠.
1: 네. 약간 에일리 배치기 아, 했던 것처럼.
2: 그럼요, 그럼요.
1: 이런 조합들이 진짜 많았고 이런 노래들이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형이랑 이렇게 막 형 아는 분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옛날 추억들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2: 아우 시간이 후딱 가네요.
1: 오늘 중간중간 이렇게 캔에 저여저여저 나왔는데 좀 어떠셨어요?
2: 뭔가 저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것 같은 어떤 그런
1: 자극제.
2: 네 자극이 되었어요.
1: 그럼 다음부터는 캔 거 틀까요? 형 거 틀까요?
2: 약간 자존심이 조금 상한 이걸 물어봤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아니 농담이고 그냥 그때 어울리는 거 틀어주세요.
1: 지금 형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균성님 보내드리면서 아웃사이더의 외톨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다음 주에 만나요.
2: 다음 주에 만나요.
1: 안녕.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9: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9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팀플레이 예술기획에서 코미디 스릴러 701호 관람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송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르베로에서 파우더 워시,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네오 클라우드 빈티지 슬리퍼,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장생천 키즈 시럽, 만수무강의 시작 무강바이오에서 속편한 일상 라바자임 효소,

마시는 자외선 케어 선쉐이드에서 이너뷰티 음료, SNS 화제 여수언니 브랜드 봄날엔에서 달콤한 디저트, 좋은 날 좋은 커피 디커 로스터리에서 드립백 커피, 무설탕 자일리톨 캔디 자일로 큐브에서 자일로 큐브 세트를 드립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주말 핸즈업! 여러분이 남겨주신 이야기와 신청곡들 많이 소개합니다.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놀러 오셔야 돼요. 키쿠님께서 검정 치마의 링링 듣고 싶어요. 레트로하면서도 살짝 아련하고 노스텔직한 분위기가 참 매력적인 곡이에요. 들을 때마다 감성이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하셨습니다. 끝곡으로 검정 치마의 링링 준비해놨습니다. 우리는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늘어지세요.

0: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을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하는 꿀팁! 매일 아침 5시 우리 함께 만나요. KBS 쿨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잠시 후 3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처음 배울 때 어른 역할이 중요하죠. 빨리 하라고 재촉하거나 미리 다 해줘버리면 아이는 늦게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서툴더라도 직접 터득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 처음엔 더디게 느껴져도 멀리 보면 그게 오히려 빠르고 제대로 성장하는 길일 겁니다.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누군가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게 큰 힘이 되곤 하니까요. 그렇게 믿어주며 함께 가는 것.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어서 오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Crush by Your Side. 9월 12일 토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아이 재우고 늘 자책하는 초보 엄마인데요. 정하빈 씨의 고백입니다. 저 참 괜찮은 엄마다 싶은 순간이 있었어요. 아이가 먹고 싶다는 한마디에 전복 사서 칫솔로 닦고 내장 분리해서 손질해 놓고 후식으로 먹일 체리까지 다 준비해뒀거든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뿌듯했어요. 어우, 이게 왜 별게 아니에요.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이게 전복 이거 요리해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텐데 이게 이렇게 뽀얗게 나오기까지는 엄청 칫솔질을 해야 되는구나를 해봐야 합니다. 아, 정하빈 씨 좋은 엄마예요. 초보 엄마일진 몰라도 좋은 엄마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그 육아 책에 나오는 명구절은 이런 겁니다. 완벽한 부모야말로 최악의 재앙이다. 부모는 완벽하면 안 된대요. 아이한텐 그게 재앙이래요. 어때요? 힘이 좀 나죠? 정하빈 씨에게 금이라떼 한 잔 보내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토요일 저녁 여러분을 위한 맞춤 플레이리스트 만들어드리는 시간 뮤지션 심현보 씨와 소품집 B로 3부 4부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서울사

0: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2: 우리 아이 락토핏,
1: 바쁜 하루를 보내는
2: 어른들도 락토핏,
1: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2: 우리 모두 락토핏
1: 좋은 간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도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위제로
9: 소화 불량 제로제로
10: 위제로
9: 과식계도 제로제로
10: 위제로
9: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10: 위제로
9: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10: 위제로
0: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11: 일양약품.
1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1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14: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토요일 일부. 초등학생 조카가 학교 숙제로 가족 소개를 했답니다. 2253. 마음 따뜻한 엄마는 바다처럼 마음 넓은 사람. 우직한 아빠는 내 곁에 항상 든든한 사람. 그리고 고모인 저도 있기에 보았더니 세상에서 가장 웃긴 사람. 저 평소에 노잼으로 유명한데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조카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웃긴 사람이 되어 어찌나 행복하던지요. 와, 이건 찐 사랑인데요. 사람을 웃게 만든다는 건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우리 고모는 세상에서 날 제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하는 고백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모 비결이 뭔가요? 다른 사람은 못 웃겨도 조카를 웃기는 비결. 2253 뷰티 상품권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건 어디 가서 자랑 실컷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의 자기소개 멘트. 야, 나는 조카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웃긴 사람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쵸? 3521 택배가 도착해서 신나게 포장 봉투 가위로 싹둑 잘랐는데요. 택배 포장만 자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뒤에 아시죠? 해보셨죠? 그때 그 절망감이랄까? 그때 그 난감함이랄까? 그거 아시죠? 아, 안에 있던 새 블라우스까지 싹둑. 블라우스라 수선하기도 애매해서 결국 눈물을 머금고 포기했어요. 여러분은 택배 받으시면 가위나 칼로 너무 깊게 자르지 마세요. 절대로요. 느낌표. 아, 진짜 입어보지도 못하고. 아니, 많이 자른 거 아니면 요새는 이렇게 예쁜 그런 패치 같은 거 붙여가지고, 블라우스라 그게 안 되나? 티셔츠는 그게 좀 가능하잖아요. 막 곰돌이 이런 거 막 여기 귀엽게 캐릭터 이렇게 패치로 막 박음질 하거나 손바느질로 대충 해도 예쁘더라고요. 아, 안 되나? 블라우스 거긴 좀 그런가요?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지지난번 저희 그 책 모임 때 한 후배가 우리에게 모두 택배 칼을 하나씩 선물해 줬어요.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다면서 제가 받을 땐 솔직히 아유 뭐 택배 칼이 그냥 칼이랑 같지 뭐 뭐가 달라 이거 뭐 이렇게 생색을 내면서도 솔직히 이랬거든요. 아 그냥 뭐 되게 생색 내네 이랬는데 와 써보니까 달라요. 저도 여러분께 적극 추천입니다. 왜냐하면 뭐가 다르냐면요. 그냥 일반 칼은요 날카롭잖아요. 근데 얘는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봉투나 이런 상자는 다 이렇게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저도 이 택배칼 사용 이후 한 번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어느 제품인지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스킨케어 세트 비록 블라우스는 제가 새로 못 사드리지만 351 이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네 곁에 앤썸.

앤썸 언제나 내 곁에 제이 어제처럼 두 곡 들려드렸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아는댁 아드님의 결혼식에 다녀왔는데요. 0502 장소가 3년 전 우리가 결혼했던 식장이었습니다. 살짝 감회가 새롭더군요. 농담으로 아내에게 예식 한번 더 할까 하니까 1초도 안 돼서 대답이 나와요. 아니 그게 그렇게 고단하고 힘든 일이라고 두 번은 못하겠다고 두 번 하신 분들 대단하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신부들한테 꽤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신부 화장 3시간씩 하는 거 아시죠? 저는 이제 샵에 가끔 갈 일이 있으니까 그래도 저희들도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1시간 반 정도에 이제 헤매를 다 하거든요. 헤어 메이크업 다 해주시는데 신부들은 3시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시간을 할 게 있어요. 있대요. 이게 뭐 딥 클렌징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하여튼 저는 모르겠지만 와 3시간을 가만히 앉아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휴 진짜 아무튼 감회가 새로운 거 예, 맞았을 것 같아요. 0502 비누 세트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센의 노래 들려드릴게요. 네자뷰, 엔믹스의 노래까지 한 곡 더, 블루 발렌타인.

독특한 멤버 조합과 관계성,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며 대중에게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왔죠. 그렇게 가요계의 멋진 히트곡들을 선사했던 이들을 만나보시죠. 음악이 켜지는 시간, 지금은 6시 30분입니다. 가요계를 빛낸 혼성그룹.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댄스 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혼성그룹이 등장해 유행을 만들어 왔는데요. 처음 들어볼 세 곡입니다. 유쾌하면서도 희망찬 노래하면 이들이 떠오르죠. 3인조 혼성그룹 거북이의 비행기. 이어서 소개하는 두 팀, 1998년 같은 해에 데뷔했는데 각각 다른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샵의 감성적인 팝 댄스곡 백일기도, 국내 최장수 혼성그룹으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코요태 만남.

거북이 비행기 샵 백일기도 코요태 만남이었습니다. 가요계를 빛낸 혼성그룹,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혼성그룹, 길었던 공백을 깨고 그 명맥을 이은 두 팀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먼저 주목받으면서 K-POP 혼성그룹의 길을 개척해왔죠. 4인조 그룹 카드의 올라올라, 그리고 데뷔곡 공개와 동시에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5인조 혼성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Famous.

0: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셀레늄 무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6: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7: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9: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0: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9: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2: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쿨 너의 집 앞에서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2: 좋은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 퇴근길 음악과 이야기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토요일 3부 잠시 후 소품집피 여러분의 이야기에 어울리는 노래를 만나봅니다. 듣고 싶은 노래 이럴 때 이런 음악 들으면 좋겠다 싶은 순간 듣고 싶은 주제와 간단한 사연 보내주십시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홈페이지 소품집 B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좋아요.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한강 유람선 탑승권 챙겨드립니다. 광고 듣고 뮤지션 심현보 씨와 함께 오겠습니다.
2: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0: 잎의 음반을 올리고 바늘을 살짝 들었다가 내리면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작은 소리가 먼저 들려요. 이 소리 덕분에 음악이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시간도 그렇죠? 좋은 노래 사이사이에 나누는 이야기, 웃음소리, 그 모든 게 모여서 특별한 한 시간이 되니까요. 뮤지션 심연보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소품집 비.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심연보 씨 오셨습니다.
1: 네.
0: 요즘 바쁜 이유 중에 하나가 음반을 준비 중이시고.
1: 네, 제 앨범 녹음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나서
0: 예,
1: 그거 뭐 하고 있습니다.
0: 그 음반이 LP라고 맞아요?
1: 그러니까 LP로도 만들어요.
0: 오.
1: 제가 LP는 한 번도 만들었던 적이 없었는데 하고 싶어가지고
0: 네.
1: 이번에는 LP로도 좀 뭐 소량이긴 하지만 LP로도 좀 제작을 하자. 현물이잖아요. 이렇게 현 뭐랄까요? 이렇게 제품으로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가질 수 있는 무언가? 소유할 수 있는? 그래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아무튼 난항입니다.
0: 왜요?
1: 그러니까 최근에 거의 녹음이 끝나서 LP는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들어오거든요.
0: 아~ 그러니까
1: 뭐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데
0: 네네.
1: 해외에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0: 네.
1: 보통 뭐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체코나 이런 데서 하는데 제가 이제 테스트 LP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음악을 다 보내드리면 만들어서 LP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오거든요.
0: 어, 너무 아날로그식이다.
1: 비행기 타고 왔어요 집에.
0: 네네.
1: 들어봤는데 네. 너무 잘 됐는데 10곡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0: 네.
1: 근데 그중에 한 곡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음악 자체의 문제.
0: 네. 그러니까
1: 제가 뭐 녹음하면서 악기나 노래나 이런 게 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걸 좀 다시 하려고 지금. 그래서 제품이 지금 다 들어갔는데 제가 일단 스탑 시켰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뭐 아마 이메일 보내고 뭐 아무튼 막 복잡한 일들이 오늘 있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스탑이 됐고요.
0: 네.
1: 그래서 내용물을 좀 고쳐서 다시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 지금 좀 아무튼 좀 힘든 과정인데 지금
0: 네.
1: 뭐 잘 되겠죠.
0: 힘들지만 즐거울 것 같아요.
1: 뭐 재미도 있고요.
0: 네.
1: 좀 힘들고요. 근데 그게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 저도 몰랐는데 이게 LP는 아시다시피 카세트 테이프도 그렇고 A면 B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앞뒷면이 있잖아요. 근데 B면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다섯 곡이 B면에 있는데 그중에 한 곡이 뭔가 제 마음에 안 들어서 아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수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더니 그러면 이제 다섯 개를 다 그쪽 판 전체를 뭔가 왜냐면 이게 동판으로 만들어서 커팅을 해서 프레스로 이렇게 눌러서 LP는 만드는 거더라고요.
0: 어머.
1: 그러니까 한 곡만은 못 받고.
0: 야, 신기하다.
1: 그래서 다섯 곡을 다
0: 챙기고. 너무 아날로그.
1: 네, 너무 아날로그죠.
0: 어머.
1: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러시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는데,
0: 네.
1: 하필이면 그게 B면이거든요. A, B면 중에. 근데 오늘 소품집 B 이러시니까.
0: 갑자기?
1: B면에 문제가 발생해서.
0: 아, 나중에 음반 나오면 어떤 곡인지 꼭 알려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네. 네. 오늘 주제는요?
1: 오늘 주제는, 운동 관련된 이야기이긴 한데 뭔가 되게 구체적인 종목이 나옵니다. 김재경 씨가 보내주셨는데 엄마 건강을 위해 아쿠아로빅을 5년째 함께 다니고 있는데요.
0: 오.
1: 매번 아 가기 싫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괜히 이 핑계 저 핑계 되며 안 가는 날도 많지만 막상 다녀오면 개운하고 좋아요. 두 분이 열심히 다니라고 음악 선곡과 함께 응원 한마디
0: 네.
1: 해주시면 귀찮은 마음 접고 빠지는 날 없이 잘 다녀볼게요 하셨습니다.
0: 그나저나 엄마를 위해서 같이 운동을 다니는 딸 진짜 효녀 아니에요?
1: 아쿠아로빅이 뭔가 좀 이렇게 관절에 무리도 덜 되고
0: 그렇죠.
1: 운동 효과는 되게 좋고
0: 네네.
1: 이런 저 해본 적은 없는데
0: 네, 저도
1: 하시는 걸 본 적은 있어요.
0: 네.
1: 물속에서 뭔가 이렇게 강사분이 구령을 하시면 물속에서 이렇게 맞춰서
0: 동작을 따라
1: 동작을 하시는 그런 건 거죠. 근데 엄마랑 둘이 이렇게 운동하는 거 너무 좋은데요?
0: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좋을 것 같아요. 딸이랑 함께 아우 오늘도 딸이랑 왔네요. 이거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가.
1: 든든하면서 뭔가 뿌듯하면서.
0: 그렇죠.
1: 어머니께서는 매번 가시는 거 괜찮으신가? 따님이 지금 이게 뭔가 약간.
0: 엄마는 한 번도 안 빠지실걸요?
1: 먼저 물속에 들어가 계신가?
0: 아, 빨리 들어와라 빨리. 자 오늘 노래 들으면서 차차 응원 보내드릴게요. 첫 곡부터 소개해 주시죠.
1: 근데 이상하게 뭔가 하면 좋고 몸에 좋고 건강에 좋고 정신에 좋은 것들이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그죠?
0: 하러 가기까지가.
1: 막상 가면 괜찮은데.
0: 네.
1: 그래서 BTS의 노래 중에 우선 예, 스윔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 BTS의 스윔이 아쿠아로빅 응원가로 쓰일 줄은 몰랐지만 뭐 듣고 보니 어울립니다.
1: 뭔가 약간 그 물 속에서 움직이면 뭐 약간 속도감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이 스윔이라는 노래 들으면 약간 그런 게 느껴져요.
0: 부력 이런 게 느껴지죠.
1: 네, 뭔가 약간 이렇게 부유하는 느낌.
0: 그죠.
1: 떠다니는 느낌.
0: 참 신기하죠.
1: 그런 느낌이 들어서.
0: 댄스도 이렇게 정말 헤엄치처럼 그렸잖아요.
1: 네, 그런 네. 느낌이 들어요.
0: 자, 일단 요 곡으로 살살 시동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네. 운동하러 가기 싫을 때 어떻게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가세요?
1: 저도 운동 이것저것 많이 해본 편인데 뭐 어떤 것도 다 비슷한데 초반에는 좀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약간 일정 부분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핑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아 오늘 비 오네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갔다가 끝나고 나올 때 기분을 생각하면
0: 그쵸.
1: 가야지 네. 그러는데 저는 요즘에 정말 생존 운동 생존에 필요한 것들 위주로 운동이 되게 이렇게 뭔가 정리가 돼 있어서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갔다 오면 좀 덜 아프고
0: 맞아요.
1: 갔다 오면 몸도 좀 괜찮아지고 네. 뭐 이러니까
0: 저도 혼잣말을 계속 일어나야지 일어나 계속 혼자서 누가 이렇게 옆에서 일으키는 거죠. 일어나자 운동하신자 계속 혼자 이러면서 가요.
1: 그거라도 하면 조금 그래도
0: 훨씬 낫죠.
1: 누가 등 떠미는 느낌이 좀
0: 그렇죠.
1: 들죠.
0: 맞아요. 자 다음 곡은요.
1: 아쿠아로빅을 하면 아마도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음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0: 그렇겠죠?
1: 에어로빅 계열인 거잖아요. 네. 물속에서 하는 에어로빅이니까. 그래서 뭔가 신나게 하는 응원가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신나는 노래 두 곡을 골랐는데 아, 이 노래들은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골라놓고도 아 이거는 진짜 뭐 에어로빅이건 뭐 아쿠아로빅이건 뭐 치어리딩이건 뭐 무조건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룰라의 3, 4하고요.
0: 오.
1: 최근에 저 어디서 봤는데 최현 씨가 최근에 어떤 무대에서 둘이서를 했는데 야 이게 그 이거 지금 맞아 이렇게 되게 많은 분들이 20년 전 아니야? 막 이렇게
0: 여전하군요. 네, 최현 씨가
1: 여전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셔서 되게 화제였다고 어디선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둘이서라는 노래에 위력이 있는 것 같아요.
0: 있죠. 좋아 여기부터 네.
1: 이거는 진짜 약간 뭐랄까요 댄스곡 중에 명곡.
0: 그럼요.
1: 네, 뭐 그런 예. 곡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곡을 골랐습니다. 룰라의 3, 4, 채연의 둘이서.

0: 태연 둘이서 진짜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야, 진짜 다시 들어도 좋네요. 룰라 3-4도 그렇지만.
1: 그렇죠. 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거는 정말
0: 쏴.
1: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흡입력이 있는 그런.
0: 이 노래 인기의 한 5% 정도는 탁재훈 씨한테 지분이 있다고 봅니다. 쏴를 해 줬기 때문에.
1: 추임새 추임새.
0: 그럼요. 네. 자, 아쿠아로빅. 하러 가기 싫을 때 이 노래 들으면 좀 가고 싶지 않을까요? 3부 마지막 곡은요.
1: 딱 그런 마음. 뭔가 핑계들이 생기고 하기 싫고. 아, 오늘은 쉬어도 되지 않나? 오늘은 안 가도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 때 딱 들으면 좋은 노래인 것 같아서 이 노래 골랐는데 제목이 딱 그런 제목입니다. 그레이의 하기나 해.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토요일 4부입니다. 청취자 김재경 씨, 엄마와 함께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아쿠아로빅을 5년째 같이 다니는 따님입니다. 근데도 가기 싫어 귀찮아 할 때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BTS 스윔, 롤라 3-4, 채연 둘이서, 그레이 하기나 해까지 3부에서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뭐랄까 옆에서 살살살살 일어나 운동하러 가야지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은, 가면 기분 좋잖아 이런 노래들 3부에서 들어봤는데요. 네. 4부 분위기도 같은 건가요?
1: 뭐 그런 노래도 있고요. 또 조금 다른 개념 혹은 다른 분위기의 노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수영도 다녀봤거든요. 근데 되게 다양한 운동들이 다 웬만하면 가기 싫은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면. 근데 수영 좀 그런 것 같아요. 수영이 뭔가 가기가 좀 되게 미적미적하게 되게 만드는 운동 중에 하나가 수영인 것 같아요. 가서 뭔가 이렇게 갈아입고.
0: 맞아요.
1: 뭐 과정들이, 일련의 하고. 과정들이 있잖아요.
0: 그쵸.
1: 근데 그 과정이 괜찮을 땐 괜찮은데 귀찮다고 생각하면 진짜 귀찮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수영 다닐 때, 저는 심지어 좀 이른 시간이었어요.
0: 아.
1: 그게 약간 수영이 애매한 게, 애매한 시간 타임은 잘 없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보통
0: 새벽 아니면 저녁이죠.
1: 회사 가기 전에 시간이거든. 아니면 저녁이니까.
0: 늦게.
1: 저도 새벽 시간에 갔었거든요. 야, 그게 일어나기가 쉽지. 깜깜한데, 네. 깜깜한데 겨울이에요. 막 겨울로 가고 있는데 깜깜해. 네. 근데 저 일어나면서, 내가.
0: 왜?
1: 내가 물고기는 아니잖아. 내가.
0: 왜 이 아침에?
1: 굳이 내가
0: 새벽에?
1: 지금 물에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근데 또 가면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오래 그렇죠. 하신 분들.
1: 네. 오래 하신 분들 계시고, 오래 하신 분들은, 저는 수영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체력을 아예 안 쓰고 수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끝도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저는 왕복 한 번 하면 정말 막, 이런데, 진짜 구력이 진짜 몇십 년 되신 분들은
0: 예.
1: 물과 혼연일체가 돼서 그냥 이렇게 슥 갔다가 슥 오시고
0: 예.
1: 속도는 거의 뭐 속도가 저게 야 물과 비슷한 속도인가? 뭐.
0: 야, 예.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1: 너무
0: 그런
1: 신기해요.
0: 분들. 그래서 4부 첫 곡은요?
1: 그래서 엄마랑 둘이 물속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운동이 사실 아쿠아로빅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네.
1: 수영도 이렇게 같이 뭔가 사이좋게 하기는 어려워요.
0: 혼자 하게 되죠, 수영도.
1: 네, 수영도 뭔가 네. 이렇게 앞뒤로 계속 진행해야 되고 속도감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운동 엄마랑 같이 하는 거 너무 좋으신 것 같아서 양인 선배님 노래 중에 엄마가 딸에게를 골랐어요.
2: 난

0: 엄마가 딸에게 양이은. 엄마와 딸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도 많지만 그중에 운동은 정말 특별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걷거나
0: 산책 정도.
1: 산책 정도가 있거나. 근데 물에서 하는 운동들은 확실히 조금 그래도 같이 하실 수 있는 건 것 같아서 이 어떤 종목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쿠아로빅이라는 종목은.
0: 제 머릿속에는 좀 약간 어르신들이 하는 운동이라고 좀 편견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네요. 이렇게 젊은 분이 또 엄마랑 그쵸. 같이 하니까. 네. 네.
1: 가끔 이렇게 수영장에서 하시는 거 보면 되게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네. 왜 우리 올림픽이나 뭐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거 해야 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수구 같은 거 보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물속에서 뭔가를 계속 하고 있으면. 근데 아쿠아로빅도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속에서 뭔가 싱크로나이즈 스위밍이 있구나. 또 그건 뭐 물속까지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네. 뭐 그런 것들 다 되게 신기한 운동인데 엄마랑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다음 거군요.
1: 너무 가기 싫다고 하셔서 이 노래 제목 딱 생각이 나가지고 이 노래 골랐는데 치즈의 잘 다녀와요를 골랐고요. 아, 나 안 갈래. 잘 다녀와요. 약간 이런 느낌 골랐고. 근데 잘 다녀와요라는 말 되게 좋지 않아요?
0: 그렇죠. 네, 잘 가고는 다르잖아요.
1: 잘 다녀와요. 누가 나에게 잘 다녀와요라고 말해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잘 다녀와요라는 말이 주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두 개 되게 좋아하는데 인사말 중에 이 두 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라고 생각했던 게 잘 다녀와요랑 이따 만나. 이 두 개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잘 다녀와요는 있어서 이따 만나도 있겠죠.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따 만나는 저의 어떤 그 메모장 속에 항상 있는 언젠가 뭔가 비슷한 게 걸리면 가사로 쓰리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치즈의 잘 다녀와요 하고요. 아까 제가 물고기인가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악뮤의 노래 중에 물 만난 물고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머니의 어떤 아쿠아로빅이 매우 궁금합니다. 매우 궁금한데 의외로 따님보다 더 잘 추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두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치즈 잘 다녀와요. 악뮤 물 만난 물고기였습니다. 노래랑은 좀 상관없지만 아까 이따 만나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1: 네.
0: 근데 어쩐지 그 곡은 좀 슬픈 곡이 될 것 같아요.
1: 이따 만나?
0: 라고 늘 너는 나에게 말했지만 왜 이따 만날 수 없어?
1: 뭐 이런, 좋을 것 같은데요.
0: 이런, 약간 슬플 것 같아 그 노래는 왠지.
1: 그거 써야 되겠는데요.
0: 되게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네. 왜 다정한 이렇게 난자리가 더 큰 사람이 다정한 사람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나한테 이제 더 이상 너는 그런 말을 해주지 않는 거죠. 아무도 나에게 이따 만나라고 해주지 않는 거죠.
1: 다음번 LP에는
0: 네.
1: 이따 만나를
0: 꼭 넣어주세요.
1: 만들어서.
0: 기대하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곡이에요?
1: 그러네요. 엄마랑 같이 아쿠아로빅 하시는 뭔가 응원이 될 만한 노래들을 고른다고 골랐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응원하면 빠질 수 없는 노래고 아마 이 노래는 아쿠아로빅 하시면서도 한 번쯤 이 노래에 맞춰서도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가요가 있어서 이 노래 골랐습니다.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0: 네.
1: 이 노래 있지 않았을까요?
0: 그럴 것도 같냐면요. 어머니 세대도 좋아하시는 그쵸. 노래이기 때문에.
1: 크게 움직일 수 있는
0: 그쵸, 그쵸.
1: 동작이 되게
0: 무조건
1: 어울리는.
0: 무조건 응원가죠, 이건.
1: 그쵸? 네. 어울릴 것 같아요. 네.
0: 이 곡 들으면서 그러면 시멘보 씨는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0: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8: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7: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8: 배보이.
7: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필.
9: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0: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1: SM 신용정보
12: 1600-9300 1600-9300.
13: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4: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5: 하모니 렌트카.
16: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5: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7: 사랑하기 좋은 날 9월 선물입니다.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 미소, 땅끝 햇살 수쌀, 김 전문기업 다인 GT, 나는 김 갯벌 돌김 세트, 당신을 위한 클린 뷰티 에즈 오브 투데이 뉴욕, 핸드 립밤 듀오 세트,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 바닥 클리너, 원칙과 정성으로 만든 김치나무 캔 김치 세트, 매일 쓰는 수분 선케어 위아 스킨핏 선크림, 특별해지는 한 방울 엘리존도 올리브 오일, 집밥의 정석 은하수 간장 규장 규장 세트,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 방탄조끼 아기띠, 말랑달콤 고소한 시즈널이 단감 너츠앤 단감 말랭이,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존 뷰티 디바이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규 맛장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응급처치 전문 번실드 코리아 화상응급처치 세트, 네이트리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9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FM 방송 쿨 FM입니다. KBS 2FM 방송은 FM 89.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가로지를 때 새하얀 구름띠를 만드는데 아쉽게도 금세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행운을 마주치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도 비행운처럼 기분 좋은 행운이 아름다운 흔적이 남는 예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2026년 9월 13일 일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첸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행운 목격해 보신 적 한 번쯤 있으시죠? 파란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기 그리고 흰 구름띠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곤 하는데요. 사실 저는 정말 아름다운 이렇게 오프닝을 했는데 비행기가 하늘을 가로지를 때 만들어지는 그 구름 비행운을 보면서 비행기 응하했다. 비행기 방구 꼈다. 저 흔적 남기고 간 것 봐. 이러면서 그 생각을 했었는데 괜히 말씀드렸나요? 제가 너무 감성을 망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 작가님 덕분에 이게 비행기 응가가 아니고 비행운이라는 거였구나 이렇게 또 새로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 상하가족분들께서 비행운 보고 행운을 비셔야 되는데 제 응아 얘기를 생각하시면 어쩌죠? 아무튼 우리 가족분들 비행운 보셨을 때 제 얘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소원 빌으시고 오늘의 행운이다 이렇게 포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제 이상한 생각 안 하고 행운 생각만 할게요. 일주일에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벌써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 아침 어떻게 시작하고 계시는지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6: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7: 하모니 렌트카.
6: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7: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8: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비비 밤냥갱 들려드렸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핸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여러분의 사연들 1위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함께 남겨주세요. 2684님, 핸디 반갑습니다. 두 달 전부터 강원도 인제에서 근무 중인 21년 차 직업 군인입니다. 평소에는 5시부터 6시까지 아침 운동을 하면서 듣는데 오늘은 휴일이기도 해서 조금 여유를 부리면서 침대에 누워서 듣고 있습니다. 항상 밝은 목소리로 아침을 깨워줘서 힘차게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684님. 인제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군요. 21년 차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뭔가 그 부대 이동? 이런 거를 하신 걸까요? 원래는 어디에서 일하고 계셨을지 궁금하네요. 근데 되게 일찍 일어나시는군요. 5시부터 6시까지 아침 운동을 하시려면 그 전에 일어나셔야 되는데 오늘 휴일인데도 이렇게 일찍 눈이 떠지셨나 봐요. 네. 오늘은 조금 뒹굴뒹굴 좀 하시고요. 여유 부리시면서 상하 들으시면서 네, 좀 여유롭게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285님, 예전에 같은 병동에서 근무하다 다른 병원으로 이직했던 간호사님을 오랜만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엄청 밝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고맙고 반가웠어요. 제가 좋아하는 간호사님이라 앞으로 병원 생활이 즐거울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같은 병동에 계시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셨다가 다시 이제 8285님께서 일하시는 병원으로 오신 건가 봐요. 그럼 진짜 반가웠겠다. 그래서 엄청 밝게 인사를 해주셨나 봅니다. 우리 8285님 병원 생활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또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이 회사에 근처에 있다는 거는 진짜 그게 저는 그게 제일 좋은 복지인 것 같습니다. 아니 괜히 얼굴 보면 기분 좋아지고 그냥 인사만 했는데 좀 업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래서 아마 우리 8285님이 더더더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더너츠 사랑의 바보 울랄라 세션 아름다운 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원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플리마켓에서는 2014년 9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 함께 만나봤는데요. 주말을 맞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먼저 8위 카라의 맘마미아로 시작합니다. 허영지 씨가 멤버로 처음 투입된 노래기도 하죠?

0: 거울 속에 내 모습은 텅 빈 것처럼 공허해.
1: 이어서 5위 위너의 데뷔곡 공허해가 차지했습니다. 데뷔곡도 많은 사랑을 받았죠?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9078님, 한과 만드는 알바생입니다. 곧 명절이라 일이 산더미처럼 밀려서 5시에 나와서 작업하며 방송 듣네요. 오늘 사랑하는 친동생 임세열 생일인데 미역국도 못 만들어줘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학자금 대출 갚느라 고생하는 동생 너무 멋있고 미안하다. 뭐 미안해요. 우리 9078님. 진짜 너무 마음씨가 고우시다. 친동생 미역국 못 만들어줘서 미안하다. 우리 언니 뭐 하는 거야, 진짜. 살면서 한 번도 언니한테 미역국 얻어먹어본 적 없는데. 진짜. 네, 반대로 저도 해준 적 없지만 이렇게 우애가 깊은 형제자매들 보면 너무 부럽고 막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명절이다 보니까 바쁘시죠, 9078님. 한과.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이 시즌에만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그리고 우리 임세열님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상하에서 대신해서 이렇게 축하 많이 보내드릴게요. 7892님 저도 단골 가게가 생겼어요. 집 근처에 과일 가게가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진짜 친절하시거든요. 먹고 더 예뻐지라고 사과도 한 개, 두 개 더 쥐어주세요. 덕분에 과일 배가 두둑하게 찼습니다. 살찌겠어요. 아, 사장님 장사하실 줄 아시네. 또 이렇게 서비스 살짝 얹어주시면은 감사한 마음에 더 가고 입소문도 내고 막 그런 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요즘에 제가 완전 꽂혀있는 빵집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최근에 매일매일 가고 있어요. 근데 좀 민망한 거예요. 뭔가 저 사람은 맨날 저것만 먹나? 약간 이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제가 그래도 자의식 과잉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풀 메이크업을 하고 갔던 적이 많아요. 아무래도 일을 하다가 가거나 아니면 중간에 저희 진짜 회사 근처에 있는 데거든요. 저 여자는 그게 메뉴가 올리브 치아바타 샌드위치인데 저 여자는 맨날 올리브 치아바타 샌드위치만 먹는다. 심지어 그것도 주문할 때 저 올리브로 바꿔주세요 라는 멘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센스 있게 모른 척 해주시고 네, 이렇게 좀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만 푸짐하게 좀 더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단골 가게가 생겼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개씩 뭔가 나의 가게, 나의 단골 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7892님도 과일 가게 자주자주 가셔서 사과 드시고 많이 예뻐지시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데이식스 인사이드 아웃.

데이식스 인사이드 아웃 들려드렸습니다. 5873님. 요즘 중학생 딸내미가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아요. 누구랑 맨날 통화하는데 목소리가 딱 변성기거든요. 심지어 이젠 아빠랑 손도 안 잡으려고 합니다. 그 남자친구와 상관없이 중학생 되면은 손은 이제 안 잡고 싶어진 나이인 것 같습니다. 5873님. 아, 근데 아빠 입장에서는 아직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남자친구가 생겼다 하면 아, 난 좀 불안할 것 같아. 제가 이제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은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 연애하는 거를 좀 부모님께서 밀착 마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20대 중반까지 통금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관리를 좀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좀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아빠들이 저희 아빠도 보면은 한 20대 중반? 예, 그때까지 서운해 하시다가 이제는 누구 안 만나니? 야, 너 만나는 애들이 불쌍하다 막 이러면서 야, 너 왜 그렇게 남자애들한테 왜 그래? 이러면서 제 편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아마 그럴 시기가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5873님. 살짝 남자친구 있는지 뭐 슬쩍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네, 좀 터놓고 얘기하고 지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보이넥스트 도어의 1, 2, 3, 7, 8.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배차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올카! 배차할 땐 어디로?

0: 달달이고
1: 입학지원에서 달달.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두근두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스터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이네요. 1부 끝곡은 넋의 Going, Going, Gone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잠시 후 6시에는 상쾌한 아침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주말맞이 리뷰 타임. 금요일에 배웠던 노래로 복습해볼게요.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자, 청량감이 느껴지는 음악을 들으면서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미션 문장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영어 문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나에게 신호를 보내줘요. 두 번째, 그녀가 노력하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세 번째,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나라 EDM 프로듀서 사카잔의 2020년 발매곡 Falling in Love라는 곡인데요. 미국 싱어송라이터 나탈리 메이저가 피처링한 곡입니다.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해결해 볼 건데요. 나에게 신호를 보내줘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Tell me you want me. Give me a sign. Look in my eyes. I imagine. 아주 짤막한 부분으로 들어봤습니다. Tell me you want me 라는 소절부터 들으셨죠? 나를 원한다고 말해요 라는 뜻입니다. Tell me you want me. 날 원한다고 말해요. 그죠? 그러면서 give me a sign 이거 들으셨나요? Give me a sign. 나에게 신호를 보내줘요. Give me a sign. 나에게 신호를 보내줘요. Look in my eyes. 그러면서 look in my eyes 라고 했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내 눈을 바라봐요 가 될 텐데 그냥 look at my eyes 가 아니고 look in my eyes 라고 했으니까 이건 좀 더 극히 눈 속을 극히 지그시 바라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 눈을 내 눈 속을 더 깊이 들여다봐요. I imagine 나는 상상하죠. 네, 요 정도 먼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미션 문장. 그녀가 노력하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Cause I can see the girl in the mirror이라고 했습니다. 거울 속에 the girl, 그녀가 I can see, 보이네요 정도 되겠죠. 'Cause I can see the girl in the mirror. 그러면서 You can tell that she's willing to try 라는 소절로 이어졌어요. You can tell, 여기서의 tell은 말하다가 아니겠죠. 알 수 있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You can tell that she's willing to try. 당신은 알 수 있죠. 그녀가 기꺼이 노력해 보려고 한다는 것을 이라는 뜻이므로 그녀가 노력하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라고 자연스럽게 이 미션 문장으로 해석을 해본 겁니다. You can tell that she's willing to try. 그녀가 노력하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Maybe I can't see the world any clearer. 나는 이 세상을 any clearer 라고 있어요. ER까지 붙어 있으니까 더 선명하게 I can't see 볼 수가 없어요. Without you by my side. 예, 조건이 이 뒤에 붙어져 있었죠. Without you by my side. 내 곁에 당신이 없으면. 내 곁에 당신 없이는 내가 이 세상을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없어요. 라는 가사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소절 찾아보세요.

미션 문장 딱 들리셨죠? I don't know what happened. 마지막 소절이었습니다. 자, 차근차근 또 해석을 해보면 There ain't a reason I don't believe. 어떤 이유가 없다라는 뜻인데 믿지 않을 이유가 없대요. 이어지는 소절은 In all the dreams I've been having 이었거든요. 아, I don't believe in all the dreams I've been having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소절입니다.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그 모든 꿈들에 대해서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인 거죠. There ain't a reason I don't believe in all the dreams I've been having. 예, 반복해서 들려드리니까 좀 더 잘 해석되시죠? There's something magic coming my way. 이건 무슨 뜻일까요? There's something magic. 뭔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coming my way라고 했으니까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는 거죠. 나에게 다가오는 뭔가 마법 같은 일이 있어요. 뭔가 마법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Nothing's the same.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아요. 아무것도 같은 게 없어요. Nothing's the same. I don't know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알려드렸어요. I don't know what happened. I don't know what happened. 어렵지 않죠? 좋아하는 사람 덕분에 이제 세상이 완전 새로워 보이기 시작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볼게요. Natalie Major가 피처링한 Sakazan의 Falling in Love.

0: 그럼 필수 표현들 리뷰 타임. 첫 번째, 나에게 신호를 보내줘요. Give me a sign. 이렇게 불러줬던 거 기억나시죠? Give me a sign. Give me a hint. 이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혹은 let me know. 이것도 가능한 상황이 많이 있겠죠? Give me a sign. Give me a hint. Let me know. 네, 다 가능한 대체 표현입니다. 두 번째, 그녀가 노력하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라는 소절은요? You can tell that she's willing to try. 라고 표현을 했어요. You can tell that she's willing to try. You can tell that she's doing her best.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 You can tell that she's doing her best. You can tell that she's willing to try. 좋아요. 이제 세 번째.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였죠? I don't know what happened 였습니다. I don't know what happened. 그냥 단순하게 what happened? 이 문장도 아주 좋습니다. 이제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Give me a sign. Give me a sign. Give me a sign. Give me a sign. Give me a sign. 두 번째, 그녀가 노력하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You can tell that she's willing to try. You can tell that she's willing to try. You can tell that she's willing to try. 세 번째,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at happened. I don't know what happened. I don't know what happened. 네, 이처럼 필수적인 표현들 자신 있게 외쳐보세요.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복습 잘하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사운드 브리핑으로 돌아올게요.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아니,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번 주 핫 플레이 화제의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사운드 브리핑.

이번 주 핫 포테이토 화제의 인물 또는 사건들을 알려드리고 관련된 노래들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사람이 핫했다. 제보하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첫 번째 사운드 브리핑은요, 바로 어제였죠. KBS 주말 드라마 너 말고 다른 연예가 첫 방송을 했는데요. 서강준, 안은진 씨 주연의 현실 공감 리얼 멜로 드라마. 정말 눈 호강 잔치가 열렸습니다. 눈 호강 하실 분들 저녁 9시 20분 함께 해주시고요. 이분들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서강준, You are my love. 그리고 안은진, 다만 마음으로만.

브리핑! 두 번째 브리핑은 도경수 씨에 대한 소식입니다. 엑소의 디오 도경수 씨가 네 번째 미니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타이틀곡 기타리스트는요, 도경수의 보컬 차력쇼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데요. 도경수 씨의 신곡 같이 들어볼게요. 기타리스트, 이어서 별 떨어진다까지 두 곡입니다.

고경수의 노래 두 곡, 기타리스트 별 떨어진다에 이어서 엑소 Love Me Right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사운드 브리핑 매주 여러분들께 핫한 소식과 노래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제보도 환영합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4343님, 남편이 어디서 또 김이 몸에 좋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김을 한 박스를 가져왔어요. 한 박스요, 한 박스. 아니, 이걸 대체 언제 다 먹어요? 사람이 참 정도가 없다니까. 아, 상습범이신 것 같은데. 아마 김 한 박스로 지금 우리 4343님께서 이런 반응이 나오시진 않을 것 같고요. 그동안 조금 많이 몸에 좋대 하시면서 대용량으로 좀 집에 많이 가져오셨나 봐요. 근데 이게 참 처음엔 괜찮은데 쌓이면 문제거든요.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십니다. 네, 누군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가끔 보면은 아니 적당히 사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 알겠는데 우리 집이 인간들이 4명인데 어떻게 다 먹냐고, 유통기한 지난다고, 냉장고 꽉 찼다고, 냉동실은 열면은 뭐가 우다다다 막 이렇게 빠져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가족한테 몸에 좋은 거 먹이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니까 너무 타박하지 마시고 그냥 상쾌한 아침에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서 스트레스 푸세요. 4343님. 아이고, 집에 꼭 그런 사람 한 명씩 있더라.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Ben Platt의 Grow As We Go.

선물처럼 반가운 오늘, 어떤 주말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은 평일만큼 바쁜 날이다. 얼마 전부터 친구의 권유로 배달 알바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루 6시간 열심히 땀 흘리며 다니다 보면 운동도 되고 나름 보람도 있다. 가끔 어둑한 골목길에 있는 빌라에 방문할 때면 약간 겁이 나긴 하지만 비대면 배달이라 얼른 쌩 하고 도망가 버리면 땡! 오늘은 누가 더 많이 배달했나 친구랑 내기도 해보고 아직까진 재밌기만 하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다치지 않게, 배달 음식 흘리지 않게 배달의 고수가 되어봐야지!

블랙핑크 뛰어 들려드렸습니다.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 사연은 이정환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정환님 네, 뛰어면 안 되고요. 뛰면 안 되고 좀 네, 안전하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 저는 배달 어플이 무조건 오토바이 배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그 민족 있잖아요. 민족으로 어플 그냥 배달 오는 걸 보는데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어서 오는 배달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찾아보니까 차로 배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만큼 뭔가 배달하는 그게 아르바이트처럼 약간 보편화됐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귀엽다? 뭔가 항상 물론 배달은 항상 사람이 해왔지만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서 배달하시는 거 보니까 좀 귀엽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정아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항상 조심해서 배달하시고요. 밤에 이렇게 조금 어둑어둑한 데 가실 때 더더더 조심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모습 너무 멋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정아님 배달앱 만원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소중한 사연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말 이야기, 여러분들의 주말 어떤 얘기들 담고 있나요? 사연으로 공유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토이의 인생은 아름다워.

0: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매년 똑같은 임직원 명절 선물 좀 바꾸면 어떨까요?
2: 김 대리, 임직원 명절 선물도 이제너두잖아.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약,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1: 명절 선물은 이제너두. 검색창에 이제너두.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6: 우리 아이 락토핏,
5: 바쁜 하루를 보내는
6: 어른들도 락토핏,
5: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6: 우리 모두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김동률의 점프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0: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1: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리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0: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1: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0: 좌석에 편하게 기대시고
1: 볼륨을 살짝 높인 뒤
0: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아, 특히 오늘 비행 재밌는 사연과 코너 영향으로 웃음 난길과 예상됩니다.
0: 즐거운 일상부터 속상한 고민까지 기내에 있는 DJ들에게 언제든 털어놔주세요.
1: 음악이 흐르고
0: 웃음이 넘치는 비행
1: KBS 쿨 FM
0: 지금 출발합니다.
2: 수신료의 가치 KBS 쿨 FM이 함께합니다.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쓰다꼬차.
5: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4: 메디힐 토너 패드.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5: 잠시 후 7시에는 조정식의 FM대행진을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곽은민님, 주말마다 부모님 온천에 모셔다 드리고 저는 늘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여름이라 날도 더운데 또 뜨거운 곳에 가는 게 싫어서요. 근데 오늘은 같이 가보려고 해요. 엄마 등도 밀어드리고 한번 견뎌보려고요.

주말마다 부모님을 온천에 데려다 주신 것. 야, 그것만으로도 참 훌륭한 따님이신데 오늘은 같이 탕에도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엄마가 또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시원한 카페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도 좋지만 또 이 뜨끈한 열탕에서 같이 엄마랑 시간을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클 겁니다. 그 안에서 나누는 또 이야기는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냥 카페에서 나누는 수다랑 느낌이 다릅니다. 오랜만에 서로 등도 밀어주고 또 팩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개운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첫 곡 김세정의 꽃길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모닝 파트너 조정식의 FM 대행진도 출발할게요.

네, 9월 13일 일요일 KBS 조정식의 FM 대행진 곽은민님의 오늘의 주제곡이었습니다. 김태정의 꽃길. 네, 함께 들었고요. 오늘 오프닝에 소개된 곽은민님께는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서울 파머스에서 100% 착즙 배도라지즙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좋네요. 그죠?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저희가 FM 대행진 통해서 말씀드리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온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참 어릴 적부터 뭔가 효도 여행의 상징이잖아요, 온천 여행이. 뭐 그만큼 또 어른들이 좋아하는 데는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목욕탕이라는 공간이 그 뭐 부자 관계, 또 모녀 관계한테는 또 특별한 공간인 것 같아요. 아주 아기 때부터 또 함께 갔던 곳이고, 또 뭐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천에 가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부모님한테는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예전에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우리가 따라갔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른이 돼서 부모님을 또 모시고 가는 데에도 의미가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고 지금 또 사연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가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주말 아침 좀 여유 있으시면 이렇게 뭐 온천 검색도 좀 해보시고 부모님한테 전화도 좀 드리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프닝에 옴뇸뇸 주제에 수시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문자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어플 KBS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라디오 콩은 무료입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네, 많이 보내주십시오. 4615님은 식디 이제 딸기 심고 있어요. 9월에는 전국의 모든 딸기 농가가 딸기를 심는 시기거든요. 여름 내내 키운 딸기 모종을 심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겨울에 나올 딸기를 생각하며 기분 좋게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우리 딸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이제 나타나셨고 봄이 될 때까지 또 오전에 우리 FM대행진과 함께하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십니다. 이제 좀 저도 이 시간대 한 3년이 만 3년이 다 돼가다 보니까 계절을 이제 한 3번 돌았고 이 패턴들도 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농사 짓는 분들 특히 그 중에서도 딸기 농사 많이 계십니다. 아, 원현민님 조카가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 잤는데 게임 이벤트를 12시에 한다고 집에서 못하게 한다고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결국 새벽 1시에 잤습니다. 착하다 그래도 우리 삼촌네서 12시에 삼촌이 해주게 했는데 그 딱 1시간만 하고 잤네. 게임 1시간 하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삼촌 집에 자주 놀러와도 되냐고 묻네요. 게임 아이템 많이 얻고 푹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 진짜 최고의 삼촌이죠. 이런 게 뭔가 뭐 아이템 같은 거 현질하고 이럴 때도 삼촌이 턱 한 번씩 이렇게 엄마가 안 사주는 거 턱 사주고 그죠. 이런 게 또 이모 삼촌의 맛입니다. 아 사연 보니까 재밌네요. 오늘은 또 특히나 더 저희가 사연 많이 소개하면서 시간 보낼 거니까요. 지금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조정식 음악 퀴즈로 오겠습니다. 정승원님의 신청곡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들을게요.

FM대행진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100% 무첨가 당근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주스, 뽀송한 거실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클리너, 남성 뷰티케어 전문점 블루클럽에서 티트리케어 쿨샴푸, 노을빛 맛의 조화 서해미감에서 노을생강청 온기, 국가대표 캐리어 아이프라브에서 여행용 캐리어,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유기농 차 전문기업 푸르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보리차, 애견 영양제 댕이수락관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주식회사 부성에서 깔끔한 제로곰취 미세차, 한강의 최고급 특별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호주 건강기능식품 신유빈의 마더네스트에서 프로폴리스 맥스 스프레이 선물세트,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젤,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스마트 블루투스 LED 스트립,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병 혈당차 히핏,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주식회사 산과들에서 한중견과 선물 세트,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

음악은 뭐다? 자신감이다. 씩씩하게 밀어붙이는 퀴즈 타임. 조정 씩씩 아마큐스. 지금부터 가사 대신 씩씩을 넣어서 노래 한 소절을 부르겠습니다. 잘 듣고 어떤 노래인지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노래는요, 2008년에 나온 하동균 씨의 2집 타이틀곡이고요. 헤어진 연인을 연신 되뇌이는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많이들 또 바꿔 불렀던 바로 그 노래. 네, 아직 헷갈리는 분들은 또 저희가 불러드릴 테니까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1, 2, 3, 4.

아시겠죠?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 또는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시고요. 추첨 통해 10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결정적인 힌트곡 지금부터 나갑니다.

0: 되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네, 오늘의 미션, 나의 일을 있어 보이게 말하기가 주제고요. 김고명님, 비프 디자이너예요. 비프 디자... 소 키우신다고? 착한 생각님, 저는 패밀리 키즈 케어 전문가입니다. 그냥 조카 보고 있어요. 9239님, 저는 국제적으로 공정한 식량 배분에 힘쓰고 있습니다. 승무원이에요. 이 나라 사람이라고 더 많이 주고, 저 나라 사람이라고 비프와 치킨 뭐 우선권을 먼저 주고 하지 않습니다.
7: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8: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조정식식 음악 퀴즈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그 노래, 하동균의 나비아였습니다. 퀴즈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10분 뽑았고요. FM대행진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571님이 뒤늦게 말랑이에 빠져서 동네 문방구 신상 말랑이 다 사다 나르는 아들. 다 느낌이 다르대요. 책상에 책보다 말랑이가 더 많네요. 참아야 될까요? 레댐 하세요. 말랑이는 뭐 괜찮죠. 건전하죠. 그 나이 때는 뭐 다 그런 거 좀 그 관심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평일에 부모님이 그 아이의 어떤 그 좋아하는 가수나 그죠? 그 아이돌을 위해서 어디까지 해주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되게 기준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서로 느꼈었는데요. 제 입장은 그 뭐 도와달라면 도와는 주는데 막 먼저 나서서 막 그 티켓팅을 해주고 뭐 굿즈를 막 사주고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하는 쪽이었었거든요. 뭐 저랑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뭐 그때 사연 보내주셨던 분은 막 먼저 이렇게 그 아들 딸이 좋아하는 가수 막 가사도 외우고 막 공부하고 막, 전 뭐 거기까지는 아니었었는데 그게 좀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중1 땐가 초등학교 6학년 땐가 킥보드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예요. 근데 킥보드가 좀 갖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자전거가 있었어가지고 또 킥보드 사달라는 이야기를 차마 못했었거든요, 부모님한테.

근데 어느 날 엄마가 그냥 사다 주신 거. 요즘 애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것 같길래 사왔다고. 와, 근데 그때 그 감동을 아직 가슴속에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막 그 아이돌을 막 그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좀 바꿔 생각해보니까 부모님도 그래 주시면 되게 고맙긴 하겠다, 그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이럴 때는 이제 또 우리 아들이 말랑이를 좋아하는구나 해서 그냥 이렇게 눈여겨 이렇게 봤다가, 어디를 갔는데 좀 다른 게 또 새로운 게 있으면 그냥 뭐 그런 거 한번 또 사서 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건강에만 나쁘지 않으면 뭐. 자, 조영애님의 신청곡 이승열의 나라 듣고요. 2부 드랍 더 신청곡으로 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명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열심히 김치찌개 끓여줬더니 앉자마자 아, 날도 더운데 뜨거운 음식 워스트다 워스트.
4: 아, 이 표현이 너무 얄밉다.
3: 이분도 바로 유언장 느낌이 나는데요. 지금
5: 유언장 느낌. 아,
4: 워스트다 워스트란 말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뜨거운 뚜배기에 맞아 워스트라는 말 남기시고 밥상머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3: 진짜. 웃음도 이제부터 이현우의 음악 앨범.

KBS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조정식의 FM 대행진이 이어집니다.

Yes, yes, yes. My name is 정식. Web name is JCX. 여러분 신나요? 저도 신나요. 우리 하나만 기억해요. 에너지 충전은 드랍 더 신청곡. Let's get it. 영크크부터 시니어반까지 모두 즐길 수 있도록 강약 조절 확실하게 갑니다. 드랍 더 신청곡 9월 둘째 주 일요일 신청곡 차트 Let's go. 8457님 식디 주말 출근했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일 시작하기 전까지 식디랑 놀다가 가려고요. 휴일 출근하신 모든 분들 힘내세요 하시면서 부석순에 파이팅 해야지 신청하셨는데요. 파이팅 해야지는 늘 옳죠. 특히 이제 우리 평일에 많이 듣는 노래긴 한데 주말에도 파이팅 하십시오.

드랍더 신청곡 다음 노래입니다. 이렇게 또 멋지게 시작하는 또 노래가 있었네요. 장은숙님이 식디 굿모닝, 오늘도 시댁으로 출근합니다. 포도 출하식이라 바빠서 포도 포장 작업하러 왔어요. 대행진 들으면서 열심히 작업해볼게요. 아, 또 포도가 또 맛있을 때네요. 미아오의 띠로리 신청하셔서 네, 이 노래 듣고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일요일 2부 드랍 더 신청곡 함께하고 있습니다. 1696님이요. 식디, 엄마가 수술하고 두 달 만에 집에 내려오셨습니다. 일하다 말고 달려가서 꼭 안아주는데 코끝이 찡한 게 순간 울컥했습니다. 오랜만에 동생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수다 떠느라 조용하던 시골집이 시끌시끌, 모처럼 사람 냄새가 솔솔 났습니다 라고 1696님이 남겨주셨고, 또 김진호의 가족사진도 신청하셨는데요. 수술도 잘 마무리하셨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또 회복도 잘 하시길 바라겠고, 네, 이제 괜찮습니다.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참 다행이고요. 김진호의 가족사진 함께 듣겠습니다.

1255님, 식디 가을이라 바람이 너무 좋아요. 저는 새벽 첫차 타고 이기대 해안 둘레길을 걷고 있습니다. 맑은 바다, 공기 듬뿍 받고 돌아오는 한 주도 멋지게 시작하려고요. 부산의 명물 능바위에서 커피 한잔 하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좋은 시간. 되게 주말 같은 문자가 도착했네요. 드라이브 잘하시고 커피도 맛있게 드시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요일에 정말 잘 어울리는 문자입니다.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듣겠습니다.

0: stop the beat, drop the beat, give me a second.
1: Kick it. 이어지는 신청곡입니다. 백종문님, 식대 아침부터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런데요. 꿈이 너무 안 좋아요. 오늘 하루 조심조심 해야겠어요 하셨는데, 꿈 같은 건

좋은 꿈 꿨을 때는 오 좋은 일이 있을 건가 보다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안 좋은 꿈을 꿨을 때는 꿈은 반대지 하면 되는 겁니다. 나한테 유리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로 또 너무 안 좋은 영향 받지 마세요. 그런 일 안 생깁니다. 이현우의 꿈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쏘르실라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5: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6: 우리 엄마 예쁜데?
7: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

0: 한국제약.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 조정식의 FM 대행진. 보고 있어요? KBS 쿨 FM 조정식의 FM 대행진 일요일 2부 드랍 더 신청곡. 여러분이 남겨주신 신청곡 함께 들어봤고요. 사연도 좀 보겠습니다. 오디 세일님께서, 어제 저녁에 오랜만에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밥을 두 그릇 해치우고 설거지 중이었는데 남편이 핫도그 먹을 밥통이 있냐고 해서, 아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핫도그 먹을 배가 남았냐? 핫도그 두 개 더 먹었습니다. 제 밥통이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다이어트는 언제 하나 고민이 되네요. 저도 뭐 한창 다이어트를 막 강하게 할 때에 비해서는 지금 조금 느슨해진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약속 있거나 하면 가서 이렇게 탄수화물은 좀 안 먹고 육류면은 이제 육류 위주로 좀 먹는 편인데, 제가 어제 삼겹살을 먹었어요. 근데 진짜 삼겹살도 그렇고 소고기도 그렇고 특히 뭐 돼지갈비도 그렇고 이게 밥이랑 먹는 게 맛있긴 하거든요. 저는 너무 좋아요. 고기를 밥이랑 흰쌀밥이랑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건 그래도 안 해야지 하면서 안 하고 있는데, 한번 그냥 진짜 날 잡고 한번 진짜 그냥 아우씨 그냥 진짜 제가 한번 할 거예요. 너무 맛있죠. 핫도그를 왜 못 먹어. 삼겹살 먹고 삼겹살 두 당 막 2, 3인분씩 탁 먹고 또 핫도그 탁 먹고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까지 먹어야죠. 부럽습니다. 우리 7176님, 친구가 소개해준 미용실에 갔는데 저 신체의 비밀을 나이 50대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심한 뒷장구래요. 왜 그동안 다른 미용사님들은 얘기를 안 해준 걸까요? 짱구는 원래 예쁜 거거든요. 뒷장구는 머리통이 되게 예쁜 건데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안 예쁜 뒷장구일 확률이 좀 있어요. 그 예쁜 뒷장구였으면 아마 무조건 말해, 오 뒤통수가 너무 예쁘세요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짱구긴 짱구인데 안 예쁜 뒷장구. 저는 안 봤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DJ의 그 특권입니다. 보고 못생겼다고는 못해요. 근데 안 본 상태니까 저의 추정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박서희님이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 김종국의 중독입니다. 네, 이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와서 사연 더 많이 읽겠습니다. 3부까지 잠깐 빠빠이.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마라톤 행사로 오전까지 교통통제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도심 서울광장을 시작으로 청계천 주변까지 이어지는 주변길 전면 또는 부분 통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의도 일대 여의도공원 주변과 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등 차량 진입이 어렵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고요. 버스 우회 정보도 잘 확인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시내 주요 도로 아직까지는 흐름이 원활하고요. 곳곳에 작업 구간이 있습니다. 먼저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광진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 중이고요. 반대 공항 방향 동호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들로 성산대교 쪽 당산철교 부근 3, 4차로에서도 조금 전에 작업 시작했으니까요. 차선 변경 잘하시기 바랍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디자인, 품질, 가격, 현수막도 판촉물도
1: 실사박사 실사박사.
2: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잠시 후 8시에는 조정식의 FM대행진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조정식의 FM 대행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키카의 네온 듣고 왔고요. 사연, 네, 보내주신 사연들 보겠습니다. 김병수님이 식디 아내랑 데이트하면서 손 잡는데 아내 손이 많이 건조한 거예요. 예전에는 보들보들 촉촉했는데 이제부터는 설거지 제가 할 겁니다.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 말 지키지 못한 거 참회합니다.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했어야 되는데 많이 묻혀서 그냥 악건성으로 만들어버리셨네요. 물 안 묻히는 것보다도 이렇게 건조하다고 느낄 때 이렇게 핸드크림 챙기고 다니면서 이렇게 손 잡으면서 이렇게 좀 발라주고 하세요. 그럴 때 또 사랑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9417님, 못 쏠 친구랑 남편 친구를 소개팅 시켜줬는데 친구는 완전 자기 스타일이라고 한껏 업돼가지고 그 남자랑 잘 되게 힘 좀 써달라고 대신 크게 한턱 쏜다고 입이 귀에 걸렸는데 남편 친구는 제 친구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이럴 때 친구 마음 안 다치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마음 안 다치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어른이 뭐 스스로 감당해야지. 이거 뭐 괜히 포장한다고 포장도 안 되고 그냥 담백하게 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 조금 포장한다고 하면 아 근데 뭐 이제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 뭐랄까 그림체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림체가 약간 좀 이쪽 그림체가 아닌 것 같아. 너에 대한 칭찬은 많이 했는데 약간 좀 그 어른 여자 스타일 쪽인 거. 예를 들면 어른 여 너는 되게 귀여운 스타일이잖아. 근데 약간 이쪽 그 이상형은 좀 어른 여자 그런 스타일 쪽인가 봐. 아니면 내지는 패션 쪽으로 가는 것 같아. 패션 쪽. 약간 그 옷 입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대. 이런 식으로 돌려서 그러면은 웬만하면 알아들을 겁니다. 너무 그렇게 그 애기 다루듯 할 필요 없어요. 네, 친구잖아요. 또 친구니까 또 편하게 얘기할 수 있죠. 조영주님, 남편이 4년째 수건을 다 쓰고 새 거를 안 걸어둬요. 4년째 얘기했는데 이 정도면은 내버려 둬야 하는 거겠죠. 4년째 그 포기 안 하시는 영주 씨도 참 대단하시네요. 아니 본인이 계속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수건을? 네, 뭐 피부 안 썩어요. 그러니까 수건 따로 쓰시고 수건을 저희 집도 그렇거든요. 색깔을 구분해서 둘이 다른 수건 쓰세요. 그러면 되지.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너무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냥 본인은 본인 수건 쓰고 내 건 내가 쓰고 그 수건거리 같은 거를 이제 한쪽에 요즘 다 있는 곳에 가면 수건거리도 싸게 팔아요. 하나 더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둘이 따로 쓰십시오. 박유진 씨도 마라톤 앞두고 매일 새벽 2시간씩 뛰는 남편 내버려 둬야 될까요? 선수인 줄요. 이거를 왜 안 내버려 두시는 거지? 건강하게 또 운동하는데. 내버려 두십시오. 아니 뭐 서너 시간씩 술 마시는 남편들도 많은데 새벽에 2시간 뛰는 것도 이거 신경이 쓰이면은 이거 어떡합니까? 두십시오. 이걸 우리가 렛댐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끼리는. 343님도 남자친구가 이번 주에 라디오 듣더니 렛댐에 댐이 감탄사냐고 해서 렛잇고 설명하면서 단수 복수 이야기하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식디 이거 렛댐 가능해요? 하셨는데 써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냥 챗 GPT에 쳐보라고 하세요. 댐이 어떻게 감탄사일 수가 있지? 렛댐. 내버려 두다. 그들이 살고 싶은 대로 하게. 제가 이거를 약간 우리 그 FM 대행진만의 유행어로 만들까 하다가 피곤해가지고 그만뒀어요. 할 때마다 그 묻는 문자가 와서 그냥 안 해야겠다 했어요 제가. 2244님의 신청곡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조정식의 FM 대행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또 사연도 보면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3353님, 식디, 나 이것 좀 읽어줘요. 저 복권 1등 되면 금괴 1kg짜리 2개 사서 근력 운동할 거예요. 금괴 아령 대신 쓸 거예요. 일하느라고 문자를 제때 못 보냈어요. 하셨는데. 우리가 옴뇸뇸에서 이런 주제에 썼었죠? 지금 일요일 오전이니까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루네디앙 어머님이랑 와가지고 루네디앙 어머님이 저희 복권 사주셨거든요. 어제 밤에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팀이 지금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모두가 당첨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당첨자가 있다면 지금 어떤 기분일지 그리고 우리에게 밝힐 의향이 있는지도 많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젯밤에 발표가 났는데 우리 팀은 내일 가서 물어봐야지 월요일에 가가지고 예. 안 됐어 약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추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8848님 카페 알바 총각이 워낙 잘생겨서 어떤 음료 하시겠어요? 할 때 아아 하고 쳐다봤더니 이 잘생긴 총각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줬어요. 아, 제 속마음이 밖으로 나와버렸나 봐요. 창피해서 그대로 아아 먹었습니다. 저는 원래 배 아파서 아이스 안 먹거든요. 아메리카노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잘생겨서 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줬다. 그런 영상이 있던데 뭐 그런 영상을 시리즈로 많이 찍더라고요. 뭐 잘생긴 남자가 뭐 갑자기 계단을 가로막는다면 뭐 아니면 뭐 잘생긴 남성이 갑자기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한다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카페 알바가 잘생겼다면이고 잘생긴 알바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그냥 맹 얼음물을 줘요. 그럼 이제 보통 여성분들이 웃으면서 이거를 다시 만들어달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카페 알바가 아 제가 잘 알바가 처음이라 잘 못해서 그런데 그냥 드시면 안 돼요 이래요. 맹 얼음물을 근데 그 영상에서 그냥 드시더라고요. 그냥 드시면 안 돼 하면서 되게 잘생긴 표정으로 싹 웃어요. 그냥 드시더라고. 야, 이게 진짜 이 잘생긴 얼굴이 주는 힘이 이게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나라면 어떨까? 진짜 정말 나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혹시 그거 뭐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세요. 되게 웃겨요. 예, 몰래카메라인데 재밌더라고요. 잘하셨다. 8848님 사연이랑 똑같은 그 컨텐츠입니다. 김병수님 가지밥 먹고 싶다는 아내 주문에 지금 레시피 검색합니다. 주말 아침밥 책임진다고 했던 말 처음으로 후회합니다.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냥 빵 먹자고 할 때 끄덕끄덕 할 걸 하셨어요. 예, 가지가 또 맛있는 철이잖아요. 나스. 옛날 할머니가 항상 나스 이랬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나스라고 생각해서 그게 일본어더라고요. 나스, 가지가 1어로 나스더라고요. 가지 요리를 아침부터 준비하신다는 우리 병수 씨 사연이었고 우리 그 수정 씨는 차가 너무 더러워서 비도 그쳤겠다. 손세차를 맡겼는데요. 12만 원이요? 손세차가? 너무 비싸다. 뭐 디테일 세차인가 보죠? 예. 아 근데 세차장 아저씨 인상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그 돈 내고 했다고. 에이 수정 씨. 아니 뭐 세차를 무서워서 해요. 어우 12만 원 근데 진짜 비싸긴 하다. 또 썼으면 또 그냥 잘했다 생각하십시오. 예. 자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유 성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7: 우리 아이 락토핏,
6: 바쁜 하루를 보내는
7: 어른들도 락토핏,
6: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7: 우리 모두 락토핏
8: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11: 당신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한국의 표준식 뭐 FM
7: 大家全心菜 FM 大喜剧
8: I think it's really become the most fun.
9: Oh, kidding me?
10: Best radio in Korea.
9: 끝이에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해요 영어를. 전 세계 평화로운 아침을 깨웁니다. 조정식의 FM 땡진. Thank you.

KBS 쿨 FM 조정식의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듣고 오겠습니다. 4부까지 잠깐 빠빠이.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두근두근.

0: 조금 덜 바빠져야겠다. 너무 한가해. 밤이나 낮이나 꿈만 꾸게는 말고 가끔 단꿈을 즐길 수 있을 만큼만 한가하고 싶다. 박완서 작가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 조금은 한가한 시간에 어울리는 책 한 권, 오늘도 이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박태근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박태근입니다.
0: 네. 자, 오늘도 이제 일요일 오전에 항상 우리가 9시가 되기 전에 책 이야기를 항상 함께 네.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주말 아침은 어떻게 보내세요, 주로?
1: 그래도 이틀 중에 하루는 9시에 문을 여는 동네 브런치 가게에 가서 네, 뭐 샌드위치랑 멋지다. 커피를 마시고 네. 그리고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들을 좀 빌려오고 이런 루틴을 하고자 하는데 이걸 네. 했을 때는 아, 이번 주말 괜찮게 시작했다 이런 느낌이 들고, 너무 피곤하거나 뭐 다른 일이 있어서 그거를 못했을 때는 이번 주말은 좀 별로요 아닐까? 좀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그래도 루틴을 좀 잡으려고 하시는 편이시구나.
1: 네, 그래서 그 가게 사장님이 당연히 제 얼굴을 알고, 제가 바빠서 한 달 못 갔다 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분이 또 뭐 다른 데 가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서비스로 습 같은 걸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안 갈 수가 없어요.
0: 아, 고객 관리를 제대로 하시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토요일에는 딱 일찍 일어나서 제가 가는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그 일본어 공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내고, 또 일요일에는 조금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준비하고, 주로 누룽지였어요 원래. 오. 누룽지랑 뭐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간단한 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게 루틴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다이어트도 하고 뭐 또 주말에 일도 고정적으로 또 생기고 하면서 루틴이, 주말 아침 루틴이 깨지니까 약간 삶의 질이 떨어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1: 그럼요, 그럼요. 네. 저는 요즘에는 하루는 거의 집 밖에 안 나가는 날들도 많아요.
0: 저도 그래서 요즘에는 일요일에는 약간 그렇게 보내는 편이에요.
1: 네, 그게 좀 그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회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냥 계속 종일 누워있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그 서울과 관련된 책이군요.
1: 맞습니다.
0: 서울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을 살펴볼 책이라고요?
1: 네, 집 밖으로 나가게 하는 책인데요. 네. 저자는 20년 경력의 서울시 문화관광 해설사 이순자 저자이고요. 제목은 이토록 문학적인 서울 산책입니다. 제목에서 이 책의 내용이 뭔지 짐작이 가능한데, 저자는 서울에서 자랐고 서울을 평생 걸었고 결국 서울을 해설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스스로 소개하는데 네.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이제 프로그램 경험을 했대요. 오전에 그 근대 소설가인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을 공부를 하고 네. 오후에 그 1930년대 구보 씨가 걸었던 동선을 따라서 직접 걷는 경험을 했었대요. 이걸 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이후에는 소설을 읽을 때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찾아보기도 하고 가보기도 했는데 그 얘기를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쓴 겁니다.
0: 그렇군요. 뭔가 이렇게 빠지면 세상 모든 게 또 다 그 기준으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0: 이 작가에게도 그 장소랑 소설 뭐 현실 이렇게 보였을까요?
1: 그게 늘 겹쳐 보이겠죠. 저도 예를 들면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왜 주인공 같은 사람 방이 나오잖아요. 네. 대부분 뒤에 책이 꽂혀 있어요. 그러면 그 주인공의 얼굴보다 저는 무슨 책이 꽂혀 있는지가 무슨 책인지가 네. 먼저 보이거든요. 이분도 이제 소설을 읽을 때 이야기도 이야기인데 서울의 어떤 장소 이런 게 딱 들어오는 거죠.
0: 거기에 꽂히시는 거군요.
1: 네. 이분이 어떤 얘기하냐면 이 책에서 6개 이야기를 다루는데 무려 5편에 경성역이 다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작품을 다 읽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을 텐데, 예를 들면 운수 좋은 날에 그 김첨지는 손님을 태우고 내려지는 그 생계의 터전이 경성역이죠. 네. 또 구보 씨에게는 3등 대합실에서 인간 군상들을 관찰하는 곳. 학생 윤동주에게는 학교에 가기 위해 기차를 갈아타는 곳. 이렇게 같은 장소 비슷한 시절인데도 다른 상황과 시선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작가가 바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0: 이 장소에 좀 집중한, 책을 읽은 뒤에 또 그 작품에 나왔던 장소를 가보는 것도 또 재미가 될 수 있겠어요.
1: 그렇죠. 그리고 당장 가보지 않더라도 아마 그 장소를 우연히 지나갈 때 그 작품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작품을 오늘 우리는 보나요?
1: 오늘은 그 이야기를 다들 익히 알고 계실 작품으로 나눠볼까 하는데요. 바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입니다.
0: 이건 우리가 공부를 해가

0: 가지고 이걸로.
1: 게다가 그 명대사 때문에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작년에도 KBS 드라마에서 은수 좋은 날이 있었잖아요.
0: 아,
1: 이게 이제 제목에서 따온 거죠 사실. 이 주인공 김첨지가 게다가 인력거 모는 사람이었으니까.
0: 은수 좋은 날에서는 그러면 어쩐지 은수가 좋다는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나요?
1: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네요. 재미난 건 김첨지가 인력거를 모는 사람이니까 계속 여기저기 다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소와 배경이 나올 거잖아요. 바로 그런 김첨지 인력거에 손님 태우고 이동하는 동선을 따라서 그게 지금 어떤 장소로 남아있는지 그때는 어떤 풍경이었을지를 따라가 보는 책인 겁니다.
0: 그렇군요.
1: 여기 참 그 소설에 그래서
0: 네.
1: 그 나오는 대목 대목별로 장소를 따라가거든요.
0: 네.
1: 첫 대목부터 사람 태우고 가는 얘기가 나와요.
0: 오.
1: 그 한 대목을 식디가 좀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아니오고 얼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1: 날씨를 잘 담아서 읽어주시는군요.
0: 그렇구나. 이 구절이.
1: 이 구절에서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작가한테는 동소문이죠. 동소문. 왜 서울에 이제 4대문이 있고
0: 네.
1: 4소문이 있거든요.
0: 네.
1: 4개씩 있는 거예요. 뭐 4대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동대문으로 불리는 흥인지문, 뭐 남대문으로 불리는 뭐 숭례문 이렇게 4개가 있고 그 안에도 소문이 있는데
0: 네.
1: 뭐 해화문도 있고 광희문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동쪽의 작은 문이 동소문이었던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에는 함경도로 빠져나가는 중요한 통로였는데
0: 네.
1: 창경궁의 정문 이름하고 이름이 겹쳐서 나중에 해화문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지금 그 대학로에서 한성대 입구역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 해화문이 있어요. 이건 1994년에 복원을 했고 옛날하고는 좀 위치가 약간 다르긴 하다고 저자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1: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소설을 읽을 때 동소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 저자는 그 장소를 가지고 장소의 연원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거죠.
0: 그렇군요. 야, 서울이 진짜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라는 거를 이럴 때 또 실감하게 되는데요. 현대와 근대를 넘어서 조선까지 장소가 지금 다 이어지고 있는데 뭐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1: 맞아요. 저도 이제 서촌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궁궐과 가까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터였다라는 게 정말 많이 남아 있어요. 뭐 세종대왕이 태어난 곳. 뭐 이런 것부터 뭐 조선시대 최초의 뭐 근대 의료기관이 들어왔던 곳 이런 터들이 표지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혹은 보통 분들은 그걸 그냥 평면적으로 보고 지나가지만 이 저자 같은 분들은 그걸 보면 뒤에 이제 있었던 건물 그때 시절의 분위기 이런 게 이제 그려지는 걸 거잖아요. 그 앞선 문장에서도 앞집 만화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렸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문장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0: 네.
1: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24년 당시에는 동소문 근처에는 전차가 들어오지 않았대요.
0: 그러니까
1: 잠깐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만화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렸다는 건
0: 어디로 간 걸까?
1: 어디까지 간 거냐? 김첨지가 그분을 모셔다 드린 곳은 당시 전차 노선의 종점인 창경원, 지금의 창경궁이죠.
0: 그렇구나.
1: 그러니까 거기까지 있다가 나중에 이게 해화문까지 연장이 된 거죠.
0: 이게 그러면 이 운수 좋은 날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면서 이제 계속 장소를 보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날 운수 좋았던 이유가
0: 네.
1: 사람 내리고 나면 다시 사람이 바로 타잖아요.
0: 네.
1: 그걸 계속 따라가요. 뭐 전차 종점인 창경원에서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를 동광학교까지 50전에 태워다 주기로 했다. 그럼 이분은 또 동광학교가 어디냐 이걸 찾는 거죠. 이 동광학교가 그 시절에 시인 이상이 다닌 학교로도 알려져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세워진 불교 계열 교육기관이고요. 종로구 명륜동 1번지에 자리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가 뭐 흥덕사, 우암 송시열의 집, 관우를 모신 사당 이런 것들이 다 근처에 있어서 이분은 동광학교 하나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다 끄집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동광학교가 나중에 보성학교랑 합쳐집니다.
0: 네.
1: 그래서 1940년대 일제에 의해서 폐교될 위기에 처했는데 간송 전영필이 그 학교를 인수해서 오늘날의 보성고등학교로 자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터는 바뀐 거죠. 동광학교는 여기에 있었는데 보성고등학교 지금 강동구에 있으니까.
0: 아 그런 거구나.
1: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0: 야 근데 이런 이야기를 알게 되면 이제 서울 곳곳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어요, 그죠? 재밌겠다.
1: 그렇죠.

0: 안쪽에서 주로 영업을 했으니까 근처에 살았지 않았겠느냐.
1: 오.
0: 그리고 이런 그 대사가 나와요. 자네 문 안 들어갔다 오는 모양일세 그려. 그러니까 그 문 밖에 살았지 않았겠냐.
1: 해화문 밖쪽에.
0: 네. 지금을 보면 성북동이라는 거죠.
1: 네.
0: 그러면서 오늘날의 풍경과 겹쳐보는데 성북동이 지금도 오르막이 많잖아요.
1: 네.
0: 거기서 배달 오토바이들이 오르막 내리막 할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시절이 달라졌지만 그 시절 김첨지처럼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 얘기 소설에 나오는 장소들을 묶어서 답사 코스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 운수 좋은 날 코스.
0: 네.
1: 야, 오늘은 뭐 지금 이 책 중에서도 운수 좋은 날을 다룬 부분만 같이 읽어본 건데 이 박완서 또 윤동주 작가의 이야기 외에도 또 여러 작품이 담겨 있다고 하니까 다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토록 문학적인 서울 산책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책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책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서 오늘의 책 이토록 문학적인 서울 산책 보내드릴 거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 또는 무료인 콩 KBS 플러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콩 KBS 플러스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지는 짝꿍책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볼빨간 사춘기의 서울 들을게요.

0: 자, 소설 속 공간을 직접 걸어보는 재미를 전하는 책, 이토록 문학적인 서울 산책과 함께 보면 좋을 짝꿍책 어떤 책이 있을까요?
1: 네, 앞선 책이 소설화

0: 하고 장소 이걸 연결했잖아요. 이번에는 소설하고 음식을 연결한 책입니다.
1: 한국 좀 더 음식, 흥미가 가는데.
0: 네, 한국 음식 연구자 정혜경 교수의 책 문학이 차린 밥상이고요. 여기에도 전통적인 작품들이 등장합니다. 박경리 작가의 토지, 최명희 작가의 혼불, 박완서 작가의 미망, 그리고 판소리 다섯 편까지 나오는데 이 작품들이 대체로 한국인의 정서를 담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음식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1: 특히나 이제 그 뭘 먹느냐가 또 그때 문화에서 되게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죠.
0: 또 지역색을 잘 드러내는 것이니까.
1: 궁금한데요.
0: 보면 이게 별 문장이 아닌데 입에 침이 고이더라고요. 자 들어보세요. 토지에서는 된장에 묻어둔 콩잎 한 접시를 보고 군침을 삼키며 콩잎 하나를 밥 위에 얹어 먹는다는 표현이 나온다. 이처럼 된장에 묻어둔 콩잎 장아찌는 짭조름한 맛과 향이 입에 군침을 돌게 하여 예로부터 기호도가 높았다.
1: 이야.
0: 그런데 이제 경상도 배경이니까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경상도에서는 콩잎 장아찌를 단풍 콩잎 장아찌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 단풍이 든 콩잎을 따서 장아찌로 만들기 때문이래요. 저 이거 듣고 나니까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색깔도 좀 예쁠 것 같고. 또 이런 대목도 나와요. 흥보전 있잖아요.
1: 네.
0: 흥보전을 보면 음식이 그렇게 고기가 많이 나온대요. 떡하고. 왜 그러냐면 다 힘든 시기였잖아요.
1: 네.
0: 그리고 판소리는 또 민중들의 애환을 담고 있잖아요. 그 민중들이 평소에 제일 먹고 싶어하는 음식, 그런데 먹기 힘든 음식, 이게 제일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1: 뭐예요?
0: 그래서 이제 고기 요리.
1: 아, 고기.
0: 떡 요리. 왜냐하면 평소에 밥, 김치, 나물밖에 못 먹으니까.
1: 귀한 음식이니까.
0: 이게 끝없이 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1: 약간 그 꿈이구나, 꿈.
0: 그렇죠.
1: 제일 원하는 거.
0: 그 토지에서도 저는 지금도 그 소증이란 말이 기억나거든요.
1: 네.
0: 그 교과서에 토지 앞부분이 등장했는데
1: 네.
0: 그 시골에서 이제 그런 고기를 잘 먹을 길이 없잖아요. 그 잔치가 벌어져요, 추석 때. 그때 이제 대갓집에서 나온 기름에 만든 음식들이 나오잖아요. 전도 있고.
1: 네.
0: 그걸 오랜만에 먹은 사람들이 배가 다 탈이 나는 거예요.
1: 아, 기름이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서.
0: 네, 그걸 소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평생 잊히지 않는 단어입니다.
1: 야, 근데 진짜 오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문학 작품에 나오는 장소나 뭔가 음식을 이렇게 다룬다는 것 자체가 진짜 뭔가 좀 더 고차원적인 재미인 것 같아요.
0: 이게 정말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는데 네. 저도 요즘에는 영화 보잖아요. 주인공이 타는 바이크만 봅니다. 예전에는 미션 임파서블 볼 때 톰 크루즈가 뭐 타는지 관심 없었거든요. 그냥 자동차 멋있는 거 탄다. 근데 바이크 많이 타잖아요.
1: 네.
0: 그 편마다 막 달라져요. 그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1: 그러게. 특히 이제 뭐 자동차 영화 좋아하는 분들도 이제 뭐 비슷한 감정을 많이 느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황해라는 영화 있잖아요.
0: 네네.
1: 그 영화를 제가 사는 동네에서 찍었거든. 진짜 그 골목에서. 그러니까 영화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네. 저기네. 저기네. 이러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책 소개해 주시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확 납니다. 네. 자, 아무튼 이야기 나눠봤고요. 방금 전에 이제 같이 나눠봤던 책의 이름이 문학이 차린 밥상이죠?
0: 그렇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코너 속의 코너, 청취자분들의 사연에 맞춤 책을 추천해드리는 태미나이 만나볼 텐데요. 사연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498님이요. 약속이 있어서 서울 서대문 쪽을 갔다가 되게 독특한 느낌의 오래된 건물을 보게 됐습니다. 신기해서 찾아봤는데 50년이 넘은 아파트더라고요. 부동산은 잘 모르지만 건물마다 담긴 이야기들이 참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건축 관련 책 중에 이런 건축 비하인드가 담긴 책들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하셨는데 오늘 또 이야기들과도 또 맥을 같이 하는 것 같고요.
0: 그러네요.
1: 네.
0: 이 건축에 평소에 관심이 없다가도 그런 독특한 건물, 오래된 건물 이런 거 보면 찾아보게 되잖아요.
1: 궁금하죠.
0: 그러니까 4498님이 말씀하시는 이 오래된 건물이 뭔지 전 바로 알아챘거든요.
1: 그래요.
0: 이게 그 서소문 아파트입니다. 그 충정로역에서 그 고가가 있어요. 고가 네. 밑으로 이제 내려가다 보면 철길이 있고 그 철길 바로 옆에 이 아파트가 있어요.
1: 네.
0: 이 아파트가 특이한 게 복개천 위에 지은 거라서 옛날 하천이 이제 구비쳐 가잖아요.
1: 네.
0: 아파트가 그렇게 코를 그리고 있어요. 구비쳐서.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고 한 1970년대 초반에.
1: 오래됐구나.
0: 네. 그리고 지금은 그 1층에는 상가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저녁이 되면 이렇게 야외에서 술 한잔 기울이는 분들이.
1: 상가엔 무조건 맛집

0: 있죠.
1: 어, 네. 꽤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분께 또 추천하고 싶은 게 그 근처에 충정 아파트라고 네. 한때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라고 불렸던 지금도 이제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1937년에 완공해서 38년에 입주했거든요. 한 90년 된 아파트죠. 그 녹색 건물이 지금도 있어요.
0: 이야.
1: 여기도 1층에 음식점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요.
0: 그렇군요.
1: 여기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골라온 책은요. 건축가 조한 저자의 책이고요. 제목이 네. 서울 공간의 기억, 기억의 공간입니다. 이분은 이게 분류를 좀 했어요. 먼저 어떤 문화와 상업의 거리, 홍대 앞에 벽돌거리라든지 신사동의 가로수길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또 시간과 기억을 품은 건물들 예를 들면 지금 리모델링한 세운상가 저도 여기 기억나거든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할 때 아버지께서 여길 데려가서 네. 이제 당시에 워크맨 요걸 사주셨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0: 저도 기억나요. 저도 세운상가 종종 갔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1: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 또 리모델링 얘기 나오고 있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이런 것도 정말 추억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가 하면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노들섬이나 광화문 광장처럼 이렇게 서울에 있는 여러 대표적인 공간들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또 건축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세심하게 들려주는 책이라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0: 재미있겠네요. 이게 또 그 이제 젊은 세대에게는 또 이제 옛날 역사를 또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고 뭐 저도 뭐 그렇게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저나 이제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약간 그 동네들이 변하는 모습들을 또 좀 봤잖아요.
1: 네, 그럼요.
0: 그러니까 또 보면은 또 되게 공감대도 있을 것 같고
1: 이게 서울이 워낙 그 오랜 역사를 품고 있기도 하고 네. 되게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서울과 건축 관련해 찾아보시면 수십 건이 나와요. 네. 근데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이제 서울 공간의 기억, 기억의 공간은 제가 첫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긴 하지만 절판이라서 도서관에서 빌려보셔야 되고요.
0: 네.
1: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책도 한 권 더 가져왔는데요.
0: 네.
1: 건축여행자 김예슬 작가의 책이고 제목은 서울 건축여행인데 서울에 있는 근현대 건축물들 54곳을 소개하는 책인데 주제별로 되어 있어요. 뭐 집, 병원, 학교, 박물관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0: 좀 오래된 건물들.
1: 맞아요. 네. 그중에서도 이 4498님께서는 명동에서 회현역까지 가는 데 있는 아파트 투어 꼭지가 따로 있거든요.
0: 오.
1: 여기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여기 회현동에 있는 미쿠니 아파트가 한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아파트입니다. 1930년에 만들어졌고요. 6세대가 살고 있고 지금도 공동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0: 이야.
1: 이게 겉에서 보면 요즘 지어진 빌라 같아요. 뭐 네. 리모델링 같은 걸 했으니까.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옛날 형식, 요즘 집에서 잘 안 하는 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0: 뭐 구조 이런 게 특이한가 보다. 그렇죠?
1: 네. 뭐 건물 현관에서 고개를 들면 벽에 막 원형 장식이 있기도 하고 요즘 건물이라면 대리석으로 되어 있을 현관문 바닥이 돌이 그냥 깔려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 시대가 얼마나 달라졌지만 그 예전 그 분위기와 이런 걸 여전히 품고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구나. 이런 걸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여기 여의도에도 뭐 70년대 지어진 아파트 좀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갑자기 가볼 곳들이 좀 많이 생긴 느낌인데요. 올가을에는 좀 날씨 더 시원해지고 하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야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자, 오늘 태미나이에서는 서울 공간의 기억, 기억의 공간, 그리고 서울 건축여행 소개해 주셨고요. 오늘 사연 주신 4498님께는 문화상품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딱 맞는 책을 추천받고 싶다. 북스타그램 태미나이 앞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성격, 취미, 직업, MBTI, 관심사, TMI를 많이 남겨주세요. 북스타그램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책 선물 받으실 분들 FM대행진 홈페이지 선곡표 체크해서 꼭 챙겨가십시오. 박태근 본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다음 주에 만나요.

춤과 노래를 즐기는 FM대행진 식식이들. 흥의 비법은 정식이. 골골하느냐 생생대이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FM대행진 하세요. 매일매일 씩씩하게 조정식의 FM대행진.

0: 네, 조정식의 팬댕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한 주의 시작도 함께 할게요. 내일까지 잠깐 빠빠이.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현재 마라톤 행사로 서울 도심, 서울 광장에서 청계천 주변까지 이어지는 주변길 전면 또는 부분 통제 이어지고 있고요. 여의도 일대 여의도 공원 주변과 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도 교통 통제되고 있습니다. 버스 우회 정보 잘 확인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시내 주요 도로 먼저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 월계 1교 부근에서 작업 중이라 도봉 지하차도부터 정체가 심해져 있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수 쪽, 홍은에서 정릉까지도 작업 여파 더해지면서 정체입니다. 이후에는 사근램프에서 성동 분기점까지 밀리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 난지나들목에서 서강대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는 올림픽대로 잠실 쪽은 한강대교 부근에서만 밀리고요. 공항 방향은 청담대교 부근에서만 정체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5: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6: 하모니 렌트카.
7: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6: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8: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9: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0: 고수익에 원금보장?
9: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사랑하기 때문에
12: KBS.
13: 잠시 후 9시에는 이현우의 음악 앨범을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재촉하는 건 반갑지가 않죠.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빨리 해라 서둘러라 하면 기분 상해서 더하기 싫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것만큼은 나보다 앞서는 게 오히려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겨우 가을이 왔는데 겨울을 재촉하듯이 나타난 붕어빵 말입니다.

한 계절을 앞서 나타났지만 그래서 더 반가운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겨울만 먹기에는 늘 짧아서 아쉬웠잖아요. 멀리서 붕어빵 세 글자만 보여도 괜히 온몸이 따뜻해지고요. 한 봉지 사서 품 안에 들고 걸을 때는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 일찍 찾아온 붕어빵은 우리에게 곧 겨울이 온다고 살짝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해요. 일요일 아침 이현우의 음악 앨범.